쟤 어디 가냐?

0: 왜 저렇게 빨리 굴러간대? 라이더한테 말해야겠다.
1: 러블, 와일드, 트럭에서 엄청 큰 실뭉치가 떨어져서 찾아달래.
2: 엄청 큰 실뭉치? 고양이과 해결사가 나설 테군.
1: 좋아, 준비됐지? 야옹단 퍼피 구조대 합동작전 시작!

0: 안 돼. 저기 탄 친구들이 다칠 것 같은데.
1: 우리가 제때 구하면 돼. 러블, 앞질러 간 다음 불도저로 도랑을 파서 실뭉치를 멈춰보자.
0: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와일드, 넌 치타 스피드로 실뭉치에 붙은 동물들을 전부 구해줄래?
2: 치타처럼 잽싸게. 자율주행 모드. 치타 스피드. 살짝 쿵 엎혀봐.
1: 잘했어. 두 번만 더 해줘.
0: 준비 다 됐어, 라이더.
1: 고생했어, 러블.
2: 걱정 마. 우리 꽉 잡아.
1: 정말 멋지다, 와일드.
0: 기어로 변장! 내가 실뭉치까지 겁낼 것 같아? 됐다!
3: 너희 덕분에 이번 대회도 무사히 열 수 있겠어? 고마워, 라이더.
1: 네, 아니에요. 혹시 또 실수로 실려있던 집을 흘리면 저희를 부르세요.
2: 이거 다 될 걸! 영단 합동작전! 아찔한 공중근해!
4: 너랑 노니까 참 재밌어, 로리. 넌 뭐 하고 싶어?
2: 아무거나 재밌어 보이는 건 다 하고 싶어.
4: 오, 나도 그런데. 그래서 준비해봤지. 재미있는 방해물 코스!
2: 진짜 멋있다, 스카이! 어떻게 하는 건데?
4: 간단해. 처음엔 사이사이 뛰고 그 다음엔 이 판자를 넘어. 다음엔 기어서 이제 팡팡 뛰는 거야. 자, 마무리는 공중떨기. 예!
2: 너무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래.
4: 이렇게 빨리 배워?
2: 간단해. 사부님이 잘 가르쳤지.
5: 다 됐나요, 코라?
6: 적보면 몰라요, 시장님. 사진 찍고 쓰세요. 전제작품.
5: 사진이요? 그거 좋은데요. 어드벤처 메이키로물을 남겨야겠네.
1: 네, 시장님, 무슨 일 생겼나요?

0: 다리를 헛디뎠는데 어쩌다 크게 잘못돼서 그림 그리는 코라씨가 위험해졌어.
1: 알려줘. 바로 갈게요. 우리 구조대만 믿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스카이, 로리, 지금 코라 선생님이 위험해. 흔들리는 구조물에서 떨어질 것 같아.
2: 오, 안 돼.
3: 도와드리자.
1: 로리, 호랑이처럼 뛰는 점프 실력을 활용해서 구조 작전을 해보자.
3: 준비, 골짜!
1: 그 다음엔 스카이가 헬리콥터로 잡은 다음 땅에다가 내려드리자.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좋아, 그럼 야옹단 퍼피 구조대 합동 작전 시작!

0: 얘들아, 코라씨가 얼마나 더 버티실지 모르겠어.
1: 트윈스 살려줘.
2: 스카이, 벨트를 내려드리자.
3: 알았어. 아, 벨트. 프로펠러 바람이 너무 세서 위험한데.
2: 스카이, 뒤로 빠져볼래? 로리, 스카이가 다가갈 수 있게 코라 선생님을 꼭대기에다 올려드려.
3: 단숨에 해결할게. 배꼽처럼 볼까?
2: 우와, 쟤 진짜 대박이네. 조심해, 지금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
3: 근데 코라 선생님은 아직 매달려 있잖아. 이럴 때 밧줄이 필요한데. 그래, 대신 벨트는 어때? 벨트에다 매달고 붕붕 흔들어서 올려볼까? 아까처럼 그랬잖아 말이야.
2: 아, 그럼 될 것 같다. 둘이서 타이밍만 살짝 맞추고. 스카이, 내가 말하면 접근해. 셋, 둘, 하나, 내려가. 로리, 준비하고 가. 역시 합동 구조단이야.
0: 어,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이다.
3: 짠! 작지 봤지?
1: 정말로 고마워.
2: 에이, 아니에요. 그림 그리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4: 야옹단 합동 작전 대벌런차를 멈춰라. 재밌어. 근데 넌 어떤 놀이가 제일 좋아?
3: 어, 고리 물고 당기기?
4: 그거 좋은데 한판 해볼까?
3: 서로 이 고리를 물고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거야.
4: 뭐? 있는 힘껏?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3: 어, 너 왜 이렇게 쎄? 괜찮아. 평소에 많이 넘어져서.
4: 미안해. 난 생쥐가 무서워. 그러면 마저 할까?
3: 어, 쥐구멍부터 막고 놀아볼까?

0: 세상에 별 희한한 걸 다 보네. 꺼야겠어. 어, 이럴 수가.
1: 어떡해!

0: 빨리 와줬네. 내가 이걸 끓여도 그만.
1: 저희한테 맡기세요. 마셜, 동물들한테 안전박 꽉 잡으라고 말해줘. 좋아, 잘했어, 마셜. 레오는 대관람차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앞에 있는 턱으로 꽉 물어버려.
2: 준비됐어. 사자 같은 힘으로.
1: 됐어, 마셜. 사다리를 올려서 쟤네들 좀 내려줘.
3: 맡겨만 줘. 내려온 것 같은데?
1: 잘했어, 마셜. 레오는 이제 관람차 놔도 돼.
3: 진짜? 라이더, 생쥐가 아직 저기서 못 내렸대.
2: 어, 저기 생쥐다. 생쥐?
1: 레오, 떨어지는 생쥐 좀 잡아줘.
2: 생쥐가 뭐 어때? 사자면 사자답게 할 일을 하자. 남을 돕는 게 먼저지. 야, 너 아까 개잖아? 다시 보니까 좀 반갑네. 퍼피 구조대 고마워. 그리고 레오, 너희가 이 동물들을 구했어.
4: 고맙긴 뭘, 알렉스. 무슨 일이 생기면 퍼피
2: 아닌야옹
4: 구조단을 불러.
2: 야옹당 합동 작전, 아기 사냥을 구하라.
5: 쉐이디 널 만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게.
2: 어, 나도 너무 기대돼서 잠도 늦게 잤어. 우리 나무 타기 할래?
5: 어, 글쎄. 어디까지 올라가게?
2: 요 정도.
5: 와, 너 참 잘 탄다. 나도 해볼게.
2: 제규어만 못해도 탈 수는 있겠지? 어, 애썼는데. 우와, 근데 여기 경치가 정말 좋다. 아이고, 가지가 부러지겠네. 큰일 날 뻔.
5: 안 다쳐서 다행이야. 어라? 다람쥐는?
2: 안전하게 받아줘서 고마워. 너 순발력 최고다.
5: 뭘? 퍼피 구조대인데 이 정도쯤이야?
6: 하이킹하기 딱 좋은 날인데? 간식 먹기 좋은 것도 있어. 뭐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먹을 건데. 어! 안 돼! 너무 미끄러운데! 내가 구하러 갈게! 와! 어. 아이고! 와, 꼼짝을 못하겠어.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1: 에베레스트, 쉐이드, 제이크 형 호출인데 아기 사냥이 설산 절벽에 갇혀있대.
5: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지 질땅.
2: 산타는 야옹이가 필요하다고? 내 이름을 불러줘.
1: 좋아, 그럼 야옹단 퍼피 구조대 합동작전 시작.

0: 지름길을 아니까 날 따라와.
1: 허피 구조대 야옹단 진짜 빨리 왔네. 아기 사냥은 저 아래 있어.
0: 쟤 어쩜 좋아. 너무 미끄러워서 못 올라오네. 내 갈고리 줄도 저기까진 안 닿는데.
2: 차를 몰고 갈 수도 없고.
3: 나 내려갈 수 있는데.
0: 근데 저 건너편이라서 이 넓은 데를 어떻게 건너?
3: 갈 수 있을걸. 야! 꼬리 간지기! 제기업 발전!
0: 우와! 저렇게 절벽 잘 타는 애는 처음 봤어!
3: 나도 만나서 반가워, 아가야! 자, 어부바에! 누나랑 가자! 걱정 마!
4: 아이고!
2: 같이 구조한 보람이 있네.
3: 에베레스트, 네가 날 또 구했어.
0: 뭐 이쯤이야. 우리 퍼피 구조대한텐 일도 아니지.
1: 얘도 털끝 하나 안 다쳤네. 고맙다, 퍼피 구조대.
2: 고맙긴 제이크요. 또 눈 덮인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불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오,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2: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2: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커피 구조대 구대의 가족을 구하라. 하늘을 나는 스카이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왜 그러는데 스카이? 어? 이 둥지 저의 건가 봐. 쟤 너무 슬프게 운다.
2: 어쩌지? 반토막이 났네. 도로 붙여서 제자리에 돌려놓자. 나뭇가지가 필요하겠는데.
3: 나뭇가지? 나뭇가지 죽기 좋아.
1: 우리가 고쳐준다 할게. 쭉쭉쭉.
2: 러블, 고마운데 장작을 가져오면 어떡해? 쟤는 작으니까 작은 둥지에 살아야지.
3: 그렇긴 한데 쟤도 궁전처럼 큰 집에 살고 싶을지 어떻게 알아?
4: 날씨가 완전 파긋하기 딱이네.
5: 네, 일광욕 하기도 좋고요.
6: 죄송해요, 겁내실 줄 몰랐어요.
5: 누가 겁냈다고 그래? 나 그냥 뭐 아픔했어.
4: 조심해 얘들아, 너무 빵빵해지면 안 돼. 와, 날아가 버리네.
6: 와, 신난다.
4: 저스티나, 줄리우스, 보트 타고 놀기엔 바람이 세니까 다시 끌고 와.
6: 맞아. 엄마야, 고모 도와줘요.
4: 오, 걱정 마, 고모 왔잖아. 꽉 잡아 얘들아. 바람 때문에 잠깐 바다로 왔네. 저기요.

0: 해변에 계신 분들 우리 좀 도와줘요. 아이구야, 구레이네가 바다로 떠내려갔네. 퍼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1: 정말 잘했어 얘들아.
2: 쟤 방금 넘 고마워라는데?
3: 마숄, 그러면 말이야, 별 말씀을은 뭐라고 해?
2: 찍! 찍!
1: 네, 마조리 할머니, 바닷가는 어때요?
0: 안녕, 라이더. 사람들이 바다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났어. 구데이 시장이랑 쌍둥이들이 탄 큐브가 멋대로 바다로 가버렸거든.
1: 어이쿠,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5: 마셜, 조심해!
2: 이크! 가지 때문에 가지가지 했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구대의 시장님네 가족이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대. 우리가 세 사람을 해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네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하늘에서 저 백조를 찾아봐.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가서 저 튜브를 해변으로 끌고 와.
3: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너무 멀리까지 떠내려가기 전에 시장님네 가족을 찾아야 해.
1: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지? 내가 바람 부는 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마도 보트는 저 방향으로 밀려 내려갔을 거야. 고글! 준아, 네 말이 맞아. 시장님 가족 찾았어. 바로 저기! 예!
2: 여기야!
3: 왔어, 이제 살았다.
2: 어머, 조심해요.
3: 어머머, 미안해.
1: 준아가 올 때까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저건 또 뭐지? 백조가 왔어. 진짜 백조야. 라이더, 백조라니까.
0: 침착해, 스카이. 백조를 놀래키면 안 돼.
2: 얘네 지금 뭐해요, 고모?
3: 그게 나도 잘 모르겠네. 아가야, 너도 살지? 백조들이 왜 저런데?
4: 안녕하세요, 시장님. 인기가 아주 좋으시네요.
3: 안녕? 그러게, 딱히 부른 건 아닌데.
0: 튜브에 갈고리 줄을 건 다음에 해변으로 끌고 갈게요.
3: 와.
2: 다들 왜 이래?
1: 와, 뭐 이런 일이 다 생긴데?
0: 우리가 와서 겁먹었나? 이번엔 천천히 다가가보자. 와, 이 녀석들 떼어놔야지 안 되겠네. 그대 시장님, 혹시 치카레타 간식 있나요?
3: 어, 그럼. 배고플 때 주려고 한 다발 챙겼지.
0: 잘 됐네요. 그것 좀 던져주세요.
3: 미안해, 치카레타야. 이번만 양보해줘.
0: 좋았어, 주마. 백조들이 날 따라오면 그 틈에 가서 그대 시장님 튜브를 끌고 와.
4: 그래, 알았어, 라이더 대장.
0: 간식 먹자.
2: 성공했어, 됐다. 백조야, 안녕.
4: 들어갑니다. 구대의 시장님, 집에 갈 준비 되셨죠?

0: 거기서 나와! 얘는 왜 이래요, 공모?
1: 나도 통할 수가 없네. 착하지, 얘들아.
0: 튜브를 우리한테서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
2: 백조 튜브를 보호하려고 저러나 봐. 저게 진짜 백조인 줄 알고.
0: 쟤들 의리 있네. 사람들을 먼 바다로 데려가는 게 문제지만.
1: 귀요미들, 우리 반대로 밀어줄래? 그럼 간식 스틱 다 먹게 해줄게. 백조 모이스틱을 줘야 하나? 백조들은 뭘 먹지?
0: 고모, 백조가 방금 튜브에 구멍 냈는데요.
1: 블라이더, 튜브 구멍 났어!
0: 이제 어떡하지, 대장? 백조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물 아래 숨어서 백조들 모르게 가든지 해야겠는데?
2: 물 아래?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루키랑 러블 마셜,
3: 물에 뜨는 뗏목이랑 그걸 가라앉힐 큰 돌을 구해줄래?
4: 알겠어, 라이다.
0: 어? 예인선! 어? 구명조끼 작동! 이제 띄울게요.
5: 새까지 세면 한 번에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0: 좋았어, 러블.
4: 내가 가진 바위 중에 제일 큰 건데. 로키, 너 줄게, 가져.
0: 라이더, 지금 출발할게.
6: 갈까, 마샬? 새처럼 찍찍 노래도 하는 마당에 새처럼 나는 거야, 뭐.
1: 데이트! 어지러워. 그만 좀 떠라.
0: 고모, 우리 어떡해요.
1: 얘들아, 구조대 왔다.
0: 도착했어, 라이더.
2: 알았어. 제자리에. 준비.
0: 물속으로 분다. 백조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라이더.
2: 스카이, 마셜, 부탁할게.
6: 컹컹 꼬아. 컹컹 꼬아. 왜 이렇게 심각해?
2: 지금이야, 로키! 뗏목을 빠뜨려줘!
0: 주문하신 뗏목 배달 완료!
7: 제자리에 준비 발사!
1: 오, 엄마야!
6: 안녕하세요. 인상 풀고 좀 웃어봐. 어때?
2: 다 된 것 같은데? 출발할까? 천천히 살살.
4: 저기 와요.
1: 저런 건 좀처럼 보기 어려운 건데.
6: 쾅쾅쾅, 쾅쾅쾅, 쾅쾅쾅. 우린 전부 친구야.
1: 와, 오늘은 정말 짜릿한 하루였어. 고맙다, 라이더. 고마워, 얘들아.
2: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그거 아시죠? 혹시 또 바다에 떠내려 가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0: 퍼피 구조대 동물 목욕차를 구하라!
2: 준비됐지, 럭키? 물어와!
0: 진흙탕에 빠졌네, 뚫어!
2: 이럴 땐 케이틴의 동물 목욕차지! 살았다!
0: 살았다! 우와!
4: 컷!
0: 나 잘했어?
6: 잘했어, 로키. 넌 참 더러운데 소질있다.
0: 어우, 고마워. 칭찬이지?
6: 그리고 라이더, 영상 찍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얼른 SNS에다 올리고 싶다.
2: 우리도 재밌었어. 이 목욕차도 정말 멋진 생각이고.
0: 어떻게 작동해?
6: 러블?
4: 케이틴의 이동식 목욕차에는 거품 가득 욕조와 씻기는 팔이 있죠.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뽀송뽀송 손뭉치로 내가 만든 말인데 짱이지.
0: 와, 나 같은 꼬질이도 깨끗해지겠는데.
6: 너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이번엔 내가 널 씻기는 장면을 찍을 거거든.
8: 됐어. 자, 깨끗하게 좀 있어줄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네 목욕만 몇 시간째야?

0: 샴푸도 없는데 고양이를 알아서 씻기는 기계 같은 거 좀 없나? 어?
1: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뽀송뽀송 손뭉치로.
0: 아, 나도 저런 게 필요해. 아, 아니 뭐 그렇지. 어? 저기 없나? 얼른 흥뭉탱이를 가져와.
2: 저렇게 더러운 고양이는 난생 처음 봐. 차 좀 세워볼래? 뭐야, 고양이가 아니네? 그냥 헐기잖아? 어?
0: 아하, 고마워라. 잘 쓸게.
2: 뭐예요, 내 목욕자. 라이가한테 전화하자.
3: 와, 로키, 너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본다.
4: 심지어 냄새도 좋으니까 나도 어색해. 여기 어디 진흙 좀 문대고 올 데 없나?
5: 안녕, 케이티. 반응은 어때?
2: 시작도 못했어. 헌딩우 시장님이 또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내 목욕자를 훔쳐갔거든. 너희가 좀 찾아줄래?
5: 그럼 당연하지, 케이티. 더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더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1: 안 돼! 조심해, 마셜!
3: 이리야, 액션 영화 출동자

0: 터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얘들아. 펌딩어 시장님이 동물 목욕차를 훔쳐갔대.
2: 뭐야?
1: 우리가 저걸 찾아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로 험디거 시장님한테 어서 차를 세우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만능파를 써서 목욕차에 걸린 시동을 꺼줘.
3: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기다려 흩트승이들아. 동물 목욕차를 우리 마을로 가져가야 써먹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마. 단추 좀 그만 눌러. 이번엔 뭐야?
1: 저게 보인다! 동물 목욕차야!
2: 바로 시작할게! 락! 확성기!
3: 펌핑어 시장님! 거품기는 끌고 당장 차 세우세요!
0: 내가 여기서 세우려고 이 고생을 했겠냐? 저 성가신 강아지들을 떼내야 하는데 야옹이들 방금 내가 말 취소야! 마음껏 눌러!
1: 시장님네 고양이들이 방울에 갇혔어.
4: 조금 위험한데.
2: 맞아.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동물 목욕차야. 거품이 차 밑에 가득 달라붙어서 차까지 하늘로 뛰어버렸어.
1: 로키, 고양이들은 네가 구해줘. 체이스랑 난 펀딩어 시장님을 붙잡고 차를 멈춰볼게.
4: 빵 터뜨려볼까?
0: 기뻐해 얘들아. 나 놀렸어. 야옹이들 어디 갔지? 난 어디 가는데? 아, 내려가는 단추를 눌러야겠다.

0: 바다 체이스!
1: 그 말! 안 돼, 안 돼!
0: 펀딩어 시장님, 괜찮으세요?
1: 아, 괜찮겠냐? 나 진흙탕에 빠지고 내 고양이들은 날아가 버렸는데! 내 고양이들!
2: 괜찮아요! 보실래요? 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전부 여섯!
1: 너희들 완전 깨끗하네요. 오, 저건 내 모자 아니야?
0: 정말 잘했어, 얘들아. 펌딩어 시장님이랑 고양이는 무사해.
3: 근데 이제 동물 목욕차는 어쩌지? 시내 쪽으로 날아가던데.
2: 저러다 마을에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0: 그 전에 내려오게 하자. 지원을 받으면 되지. 스카이, 주마, 시청 광장으로 와줄래?
4: 알았어, 라이. 바로 갈게.
5: 시카레타야, 깃털이 더러워졌네. KT한테 씻겨달라 할까? 어, KT, 목욕차 몰고 와서 얘 좀 씻겨줄래?
2: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시장님. 제 목욕차를 잃어버려서요.
5: 잃어버려? 어우, 곧 찾겠지, 기운내. 저렇게 찾을 거란 말은 아니었는데.
2: 내 목욕차네? 어떻게 하늘에 떴지? 차 아래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겼어. 잘도 떠다니네.
0: 우리가 내려줄게. 먼저 거품을 없애고 트럭에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오자. 좋아, 얘들아. 작전을 말해줄게. 체이스, 저 목욕차 아래 아무도 못 오게 해줘.
6: 알았어, 라이더.
0: 스카이, 네가 로키를 데려가서 만능팔로 목욕차 시동을 끄게 해줘.
7: 좋아, 좋아, 대장.
2: 아, 끝!
7: 준비됐으면 든다.
2: 하늘을 나는 로키! 우후!
0: 자, 주마, 너는 거품을 전부 날려버려. 가자!
2: 바로 가보자고!
7: 뽀글뽀글뽀글, 씻을 준비 됐어? 간다, 로키!
2: 갈 수 없지. 우와! 오늘 거품 목욕만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야?
0: 미안하게 됐어, 로키. 이 만능팔로 트럭 시동 좀 꺼줘.
2: 우와, 멋지다. 만능팔. 됐어, 차키 뽑았어.
0: 잘했어, 로키. 이제 차를 내릴게. 데니, 경사로 좀 빌려줄래?
8: 그래, 내가 너한테 그거 하나 못해주겠냐.
0: 고마워. 자, 후진해봐, 주마. 호버크래프트 엔진을 써보자. 목욕차를 겨냥해. 됐어! 지금이야!
7: 아! 가라!
2: 거품들아, 안녕!
6: 랩! 확성기!
9: 시민 여러분, 모두 물러나세요! 이동식 동물 목욕차가 내려와요!
5: 로키,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보네. 목욕차는 볼수록 대박이고.
7: 바로 일을 시작해야겠는데요?
3: 와, 목욕하려고 전부 줄 선가 봐.
2: 전부는 아니지. 난 너무 많이 해서 안 할 거니까.
7: 라이더, 내 목욕차 찾아줘서 고마워.
0: 고맙긴 뭘, 케이티. 혹시 또 누가 차를 훔쳐가면 언제든지 우릴 불러.
7: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대 시장님. 저 손님만 끝나면 바로 작업해드릴게요.
5: 천천히 해도 돼. 그치, 치카레터?
7: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1: 뽀송뽀송 손뭉치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홍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꼬리가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고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함께!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8: 8이야!
7: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4: 인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여기에서 꼬니와 떠니가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요. 안녕, 꼬니, 떠니.
2: 떠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3: 떠니,
2: 떠니.
3: 꼬니.
2: 떠니,
3: 떠니,
2: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0: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달라는 떠니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떠니는 크레파스를 계속 빌려주었는데 말이에요. 떠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겠는데요.
1: 꼬니, 꼬니. 흥, 떠니.
0: 이런,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아서 떠니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1: 꼬니.
0: 꼬니, 왜 떠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았니?
1: 꼬니, 꼬니.
0: 아, 꼬니의 크레파스를 아껴 쓰고 싶어서 그랬구나.
1: 꼬니.
0: 하지만 꼬니, 떠니는 꼬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었잖아. 그렇지? 떠니는 꼬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크레파스를 선뜻 빌려주었던 거야. 꼬니에게도 떠니가 소중하지?
1: 꼬니! 꼬니!
0: 그래, 그러면 떠니에게 꼬니의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자.

0: 써니
1: 써니
2: 써니 써니
0: 써니 써니
3: 써니
0: 써니
4: 써니
3: 써니
5: 써니가 여기에 있었군요.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꼬니가 떠니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할 수 있을까요?
2: 꼬니, 꼬니, 꼬니, 꼬니,
3: 떠니,
2: 꼬니, 꼬니.
3: 꼬니! 꼬니!

0: 우와! 꼬니가 솔직하게 사과해서 떠니의 마음이 풀어졌나봐요. 정말 잘 됐죠?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니니키즈!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red. Purple. Gray. Pink.

Brown. Blue. Green. Yellow.

Red.

Ping.

0: 대박.
1: Butterfly. Tyrannosaurus. Airplane.

elephant. Police car. Shark.

Spinosaurus. Hamburger. Ice cream.

Bicycle. Lion. Ant.

0: 빵빵.
1: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purple. Pink. Brown. Orange. Purple. Pink. Brown. Orange.

Unicorn. Tiger. Bear. Elephant. Shark.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9번 걸떡.
4: 3위 쫓아가야지.
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2: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콩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니니 키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니니 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안녕, 니니 키즈! 우와! 곳곳에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니니 키즈가 오늘은 요리 놀이를 하나 봐요.

0: 젠니!
1: 써니?
2: 써니?
3: 이런, 찐이가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밟고 넘어졌어요. 어우, 아프겠는데요.
0: 찐이.
3: 찐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방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니니키즈? 그럼 니니키즈들이 청소할 수 있게 청소 도구를 줄게요.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1: 예!
4: 써니, 써니!
5: 찐이!
1: 써니! 써니!

0: 미니 키즈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방이 깔끔해졌어요. 잘했어요, 미니 키즈. 근데 지금 미니랜드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니랜드가 깨끗해질 수 있게 미니 키즈들이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요? 미니 키즈, 여기 쓰레기 봉투를 줄게.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보자.
1: 꽃니, 썸니,
2: 써니,
1: 써니.
3: 예!
0: 우와! 미니 키즈 덕에 미니랜드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수고했어요, 미니 키즈.
3: 예!
4: 놀아요. ABC 미니 퀴즈.

blue. White, pink,

Purple, purple. Yellow.

Red, red, red. Green.

yellow. Pink. Blue.

green. Red. Purple.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Brown.

brown. Green. Blue.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lue. Yellow. Red. Green. Brown.

Orange. Pink. Purple. White. Black.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클릭서 클릭서 몰라내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3: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놀이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5: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세상을 밝힐 때 키가 크고 싶다면 세상을 밝힐 때 키 당장 고민이 되면 키 세상을 밝힐 때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8: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제?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그늘을 싱싱.
3: 그럼 여기서도 싱싱.
4: 둥글둥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3: 재밌다. 잠깐 쉬자.
4: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3: 의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4: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3: 원더키드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아, 일찍 일어났네. 아침 먹으려고 서둘러서 왔는데. 나한테 아침을 줘야 낚시도 갈 수 있을 텐데.

뭐 좀 달콤한 거 없을까? 애니까 달콤한 거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저것 좀 먹는다고 걱정할 일은 안 생기고

그게 바로 달콤한 인생이야.

그런 우리 아기 수영에서만이 피곤하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니지 우리 아기? 걱정하지 마.

싫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이는 모양이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하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0: 거기 귀여운 친구, 나랑 결혼하겠어?
1: 아니, 싫어요. 이 나쁜 사람 같으니.
0: 어우, 뭐라고?
1: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안 돼.
0: 하하하하.
1: 어, 안 돼요, 안 돼.
0: 나는 슈퍼 마샤.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1: 내가 구했다. 나는 야 용감한 영웅. 아, 그래. 슈퍼 영웅. 마샤.
0: 이 험난한 세상. 내가 구해주마.

너희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해주겠다. 좋아, 너희들은 안 구해줄 거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2: 스쿨버스.
3: 내일 또 놀자.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3: 3 더하기 4는 7.
14: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5: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6: 출발.
17: 대머리가 도망간다.
18: 3위 쫓아가야지.
19: 순서대로 지나가.
20: 수학놀이 재밌어요.
21: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유치원에 간 꽁지 일부. 하나, 둘, 셋.
2: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3: 내가 얼른 찾아올게. 2층인 것 같은데. 혹시 저 안으로 들어갔나?

0: 자.
1: 어딨지? 저기 내 자리.
2: 나랑 같이 앉자.
1: 어쩌지? 꽁치는 어디로 간 거지?
2: 저기 봐. 꽁치야!
1: 있잖아. 저기. 어? 내 종이 비행기. 아, 정말.
0: 우리 놀이터 가자.
1: 좋아. 다 나간 건가? 와, 멋지다. 이건 마지영 닮았네.
2: 이건 마지영 닮았네.
1: 누구야?
2: 안녕. 난 이 유치원의 자랑 앵무새라고 해.
3: 꽁지야.
4: 얘들아, 어디 가는 중이야?
3: 그게 얘들아.
5: 어?
6: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3: 엄마, 큰일 났어요.
7: 꽁지가 종이 비행기를 찾으려고 버스에 들어갔는데
8: 그 버스가 출발해버렸어요.
6: 뭐? 어디로 갔는지 봤니?
3: 저쪽으로 갔어요.
6: 엄마가 꽁지 찾아올게. 걱정하지 마.
8: 같이 가요.
4: 내가 태워줄게. 어서 타.
3: 정말?

0: 이름이 뭐야?
1: 난 꽁지야.
0: 꽁지야?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1: 근데 아까 형이 나 따라했던 거야?
0: 맞아. 난 누구든 다 따라할 수 있거든. 꽁지를 위해 노래를 좀 불러볼까?

0: 왜 유치원에 온 거야?
1: 종이 비행기를 찾으려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 얼른 찾아서 숲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아,
0: 형만 믿어.
1: 준비 다 됐어.
0: 좋아. 간다. 야. 휴. 이거야?
1: 그거 아니야.
0: 이거? 와!
1: 그거야! 앵무새 형 최고!
2: 어머, 이게 뭐야? 앵무야, 친구들 가방 함부로 만지면 안 돼.
0: 만지면 안 돼.
3: 소방차 소리는 언제 배운 거야?
0: 공주야, 이쪽으로!
1: 와, 저길 지나가야 한다고?
0: 빨리 와!
1: 유치원에 간 공지 2부. 저길 지나가야 한다고?
0: 공지야, 이 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리 와. 이 시간이면 다들 놀이터에서 노느라.
1: 앵무야, 이 아기새는 누구야? 야, 야.
0: 안녕, 안녕.
1: 반가워, 아기새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0: 집에 가야 해.
1: 길을 잃었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4: 공지야, 어디 있는 거니? 저건... 공지야, 여기 있니? 공지야!
5: 엄마!
4: 얘들아!
6: 공주는 찾았어요?
4: 그게 버스 안엔 없더라고.
6: 어? 혹시 이 안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7: 공주 찾아서 금방 돌아올게!
8: 어?
0: 얼른 가자!
7: 이렇게 넓은 데서 어떻게 공주를 찾지?
4: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0: 네.
4: 어머나. 엄마 사랑 아기새가 있어?

0: 엄마, 뿅뿅.
1: 엄마, 엄마다.
0: 어? 엄마라고?
2: 아이고, 뭐라고 하는 거지?
0: 얘들아! 저 엄마 새는 아기 새들이 무서워하니까 물러서라는 말을 하는 거야.
2: 같이 놀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
1: 맞아.
0: 아니야, 내 말이 맞지.
1: 맞아, 맞아.
3: 고고.
0: 뿅뿅.
3: 아, 꼼지야.
2: 얘들아, 너희 무슨 일 있니?
4: 어머.
0: 선생님, 이 새들 유치원에서 키우면 안 돼요. 까투리 가족은 숲에서 살아야 해.
3: 지아가 잘 알고 있네. 까투리 가족은 숲이 행복할 거야.

0: 이제 새들을 숲으로 보내줄까?
1: 예, 선생님.
2: 거품 소동.
3: 슝!
4: 여기요.
5: 고맙습니다. 이제 맛있게 볶을게요.
4: 맛있겠다.
1: 슝!
5: 우리 주방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2: 미안. 슝!
6: 미안. 슝!
5: 안 되겠다.
7: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싱크대가 고장났나 보네. 얘들아, 엄마 가서 백완국 라쿤 아저씨 좀 모셔올게.
1: 슝!
4: 간다!
5: 우리 조용한 1층에 내려가서 놀자.
4: 응, 누나.
5: 어? 엄마는 어디 가셨지?
4: 어? 이것 좀 봐.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나가셨나 봐.
5: 아, 우리 설거지 해볼래?
4: 좋아. 으차.
6: 지금 설거지 하는 거야.
2: 나도 설거지 할래.
6: 나도.
5: 깨끗하게 해야지.

0: 거품이 엄청 커졌어.
1: 이거 봐봐. 내 거품은 더 크다고.
2: 나도 할래.
0: 나도.
1: 내 거 봐봐.
2: 잘 챙겼어. 주염이 생겼어.
1: 마지 형도 머리가 하얘졌거든.
0: 이것 좀 봐. 거품이 너무 많아졌잖아.
3: 여기에요, 여기.
4: 이제 걱정 마세요. 금방 고쳐드릴 테니까요.
3: 얘들아!
5: 엄마!
3: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0: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싱크대가 고장났는지 거품이 안 내려가요.
4: 이 라쿤이 나서야겠군. 자!
0: 멋있다.
4: 자, 이제 싱크대를 고쳐볼까? 이제 문제 없이 싱크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3: 깔끔하게 고쳐졌네.
0: 그럼 우리 다시 설거지하자.
5: 좋아.

0: 구렁이 할아버지의 비밀 창고.
1: 자, 간다. 역시나 보물. 번개 맞은 도토리공이야.
0: 이제 내 차례지.
1: 이번에도 절대 못 칠걸.
0: 뭐야?
1: 지금 내 공을 친 거야?
0: 야호! 동지야, 공룡이야!
1: 여긴 부엉이 할아버지네 집이잖아.
2: 부엉이 할아버지?
1: 그래, 날개는 엄청 커다랗고 발톱이랑 부리는 가시보다 날카롭고 숲에서 제일 무서운 할아버지가 여기 살고 있다고. 내 공 어떡할 거야? 내 도토리고.
0: 걱정 마, 다람쥐야. 들어가서 찾아올게.
3: 공주!

아빠!

0: 괜찮니?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1: 괜찮니?
2: 네, 어머니.
1: 고맙습니다, 부엉이 할아버지.
2: 네? 부엉이 할아버지요?
3: 그렇게 무시무시한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4: 그러게.
1: 부엉이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란다.
0: 그럼 너희 같은 꼬마 친구들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3: 그런데 할아버지 집엔 공이 왜 이렇게 많아요?
0: 아, 이건 전부 우리 집 마당에 날아온 공이란다.
3: 네? 이 많은 공이 전부 다요?
0: 아, 그래. 모두들 이 할아버지가 무섭다면서 공을 안 찾아가더구나.
4: 저희는 부엉이 할아버지 하나도 안 무서워요.
2: 맞아요.
1: 얘들아, 그럼 이제 다 같이 할아버지 마당 정리할까?
2: 네!

다들 고생 많았다. 덕분에 마당이 깨끗해졌구나. 아, 그리고 이건 너희 공이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엑스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엑스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제?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12: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데일리 핑.
15: 오늘은 내가 요리사.
16: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7: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18: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19: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20: 데일리 핑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커피 고조대 구대의 가족을 구하라. 하늘을 나는 스카이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어, 안 돼. 잠깐만 멈춰. 왜 그러는데 스카이? 어? 이 둥지 저의 건가 봐. 쟤 너무 슬프게 운다.
2: 어쩌지? 반토막이 났네. 도로 붙여서 제자리에 돌려놓자. 나뭇가지가 필요하겠는데.
3: 나뭇가지? 나뭇가지 죽기 좋아.
1: 우리가 고쳐준다 할게. 찍찍찍.
2: 러블, 고마운데 장작을 가져오면 어떡해? 쟤는 작으니까 작은 둥지에 살아야지.
3: 그렇긴 한데 쟤도 궁전처럼 큰 집에 살고 싶을지 어떻게 알아?
4: 어, 날씨가 완전 파긋하기 딱이네.
5: 네, 일광욕 하기도 좋고요.
6: 죄송해요. 겁내실 줄 몰랐어요.
5: 누가 겁냈다고 그래? 나 그냥 뭐 아픔했어.
4: 조심해 얘들아. 너무 빵빵해지면 안 돼. 와, 날아가 버리네.
6: 와, 신난다.
4: 저스티나, 줄리우스, 보트 타고 놀기엔 바람이 세니까 다시 끌고 와. 엄마, 고모 왔잖아. 꽉 잡아, 얘들아. 바람 때문에 잠깐 바다로 왔네. 저기요, 해변에 계신 분들, 우리 좀 도와줘요. 아이고야, 구대인애가 바다로 떠내려가네. 버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7: 정말 잘했어, 얘들아.
1: 쟤 방금 너무 고마워라는데?
8: 마숄, 그러면 말이야, 별 말씀을은 뭐라고 해?
1: 찍! 찍!
7: 네, 마조리 할머니, 바닷가는 어때요?
4: 안녕, 라이더. 사람들이 바다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났어. 구대의 시장이랑 쌍둥이들이 탄 큐브가 멋대로 바다로 가버렸거든.
7: 어이쿠,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1: 이크! 가지 때문에 가지가지 했네!

0: 마침내 가족이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대. 우리가 세 사람을 해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네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하늘에서 저 백조를 찾아봐.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그리고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가서 저 튜브를 해변으로 끌고 와.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너무 멀리까지 떠내려가기 전에 시장님네 가족을 찾아야 해.
1: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지?
2: 내가 바람 부는 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마도 보트는 저 방향으로 밀려 내려갔을 거야.
1: 고개! 주마, 네 말이 맞아. 시장님 가족 찾았어. 바로 저기. 예!
3: 여기야!
4: 벌써 이제 살았다.
3: 어머, 조심해요.
4: 어머머, 미안해.
1: 주마가 올 때까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어, 저건 또 뭐지? 백조가 왔어. 진짜 백조야. 라이더, 백조라니까.
0: 침착해, 스카이. 백조를 놀래키면 안 돼.
3: 얘네 지금 뭐해요, 콩모?
4: 그게 나도 잘 모르겠네. 아가야, 너도 살지? 백조들이 왜 저런데?
2: 안녕하세요, 시장님. 인기가 아주 좋으시네요.
4: 안녕? 그러게, 딱히 부른 건 아닌데.
0: 튜브에 갈고리 줄을 건 다음에 해변으로 끌고 갈게요.
4: 와.
3: 다들 왜 이래?
2: 와, 뭐 이런 일이 다 생긴데?
0: 우리가 와서 겁먹었나? 이번엔 천천히 다가가보자. 와, 이 녀석들 떼어놔야지 안 되겠네. 그대 시장님, 혹시 치카레타 간식 있나요?
4: 어, 그럼. 배고플 때 주려고 한 다발 챙겼지.
0: 잘 됐네요. 그것 좀 던져주세요.
4: 미안해, 치카레타야. 이번만 양보해줘.
0: 좋았어, 주마. 백조들이 날 따라오면 그 틈에 가서 그대 시장님 튜브를 끌고 와.
2: 그래, 알았어, 라이더 대장.
0: 간식 먹자.
3: 성공했어, 됐다.
5: 백조야, 안녕.
2: 들어갑니다. 구대의 시장님, 집에 갈 준비 되셨죠?
0: 우와. 주마, 당장 거기서 나와.
3: 얘네 왜 이래요, 공모?
4: 나도 통할 수가 없네. 착하지, 얘들아.
2: 튜브를 우리한테서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
0: 백조 튜브를 보호하려고 저러나 봐. 저게 진짜 백조인 줄 알고.
2: 쟤들 의리 있네. 사람들을 먼 바다로 데려가는 게 문제지만.
4: 귀요미들, 우리 반대로 밀어줄래? 그럼 간식 스틱 다 먹게 해줄게. 백조 모이스틱을 줘야 하나? 백조들은 뭘 먹지?
2: 되죠? 백조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물 아래 숨어서 백조들 모르게 가든지 해야겠는데.
0: 물 아래?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루키랑 러블, 마셜, 물에 뜨는 뗏목이랑 그걸 가라앉힐 큰 돌을 구해줄래?
6: 알겠어, 라이다.
2: 예인선. 구명조끼 작동. 아지선. 이제 띄울게요.
7: 세 가지.

0: 세면 한 번에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 좋았어, 러블.
2: 내가 가진 바위 중에 제일 큰 건데. 로키, 너 줄게 가져.
1: 라이더, 지금 출발할게.
3: 갈까, 마샬? 새처럼 찡찡 노래도 하는 마당에 새처럼 나는 거야, 뭐. 데이트!
4: 어지러워. 그만 좀 돌아.
5: 고모, 우리 어떡해요?
4: 얘들아, 구조대 왔다.
1: 도착했어, 라이더.
6: 알았어. 제자리에. 준비. 물속으로 푼다.
1: 백조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라이더.
6: 스카이, 마셜, 부탁할게.
3: 컹컹 꾸악, 컹컹 꾸악, 컹컹 꾸악. 왜 이렇게 심각해?
6: 지금이야, 로케. 뗏목을 빠뜨려줘.
1: 주문하신 뗏목 배달 완료.
7: 제자리에 준비
6: 발사.
4: 오, 오빠야.
3: 안녕하세요. 인상 풀고 좀 웃어봐. 꽝꽝 꽝. 기분이 어때?
6: 다 된 것 같은데? 출발할까? 천천히 살살.
2: 와, 저기 와요.
4: 저런 건 좀처럼 보기 어려운 건데.
3: 콩콩꽉, 콩콩꽉, 콩콩꽉. 우리 전부 친구야.
4: 와, 오늘은 정말 짜릿한 하루였어. 고맙다, 라이더. 고마워, 얘들아.
6: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그거 아시죠? 혹시 또 바다에 떠내려 가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0: 퍼피 구조대 동물 목욕차를 구하라!
1: 준비됐지, 럭키? 물어와!
2: 아, 몰라! 진흙탕에 빠졌네, 뚫어!
1: 이럴 땐 케이튼의 동물 목욕차지!
3: 살았다!
2: 살았다! 우와!
4: 컷!
2: 나 잘했어?
5: 잘했어, 로키. 넌 참 더러운데 소질 있다.
2: 어우, 고마워. 칭찬이지?
5: 그리고 라이더, 영상 찍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얼른 SNS에다 올리고 싶다.
1: 우리도 재밌었어. 이 목욕차도 정말 멋진 생각이고.
2: 어떻게 작동해?
5: 러블?
4: 케이튼의 이동식 목욕차에는 거품 가득 욕조와 씻기는 팔이 있죠.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뽀송뽀송 손뭉치로 내가 만든 말인데 짱이지?
2: 와, 나 같은 꼬질이도 깨끗해지겠는데?
5: 너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이번엔 내가 널 씻기는 장면을 찍을 거거든.
6: 됐어, 자, 깨끗하게 좀 있어줄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네 목욕만 몇 시간째야? 아, 샴푸도 없는데 고양이를 알아서 씻기는 기계 같은 거 좀 없나? 어?
4: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뽀송뽀송 손뭉치로.
6: 아, 나도 저런 게 필요해. 아니, 뭐 그렇지. 저기 온다. 얼른 흙뭉탱이를 가져와.
7: 어, 저렇게 더러운 고양이는 난생 처음 봐. 차 좀 세워볼래? 뭐야, 고양이가 아니네? 그냥 흙이잖아? 어?
6: 아하, 고마워라. 잘 쓸게.
7: 라이더한테 전화하자.
5: 와, 로키, 너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본다.
2: 심지어 냄새도 좋으니까 나도 어색해. 여기 어디 진흙 좀 문대고 올 데 없나?
1: 안녕, 케이티. 반응은 어때?
7: 시작도 못했어. 헌딩우 시장님이 또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내 목욕차를 훔쳐갔거든. 너희가 좀 찾아줄래?
1: 그럼 당연하지, 케이티. 버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

0: 고마워 얘들아. 펌딩어 시장님이 동물 목욕차를 훔쳐갔대.
1: 뭐야?
0: 우리가 저걸 찾아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로 펌딩어 시장님한테 어서 차를 세우라고 해줘.
2: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로키, 넌 만능팔을 써서 목욕차에 걸린 시동을 꺼줘.
3: 초록에너지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기다려 흙투성이들아. 동물 목욕차를 우리 마을로 가져가야 써먹지.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마. 단추 좀 그만 눌러. 아! 야, 안 돼! 이번엔 뭐야?
1: 저게 보인다! 동물 목욕차야!
2: 바로 시작할게! 랩! 확성기!
3: 펌딩어 시장님! 거품기는 끄고 당장 차 세우세요!
0: 내가 여기서 세우려고 이 고생을 했겠냐? 저 성가신 강아지들을 떼내야 하는데 야옹이들 방금 내가 말 취소야! 마음껏 눌러!
1: 시장님네 고양이들이 방울에 갇혔어.
4: 조금 위험한데.
2: 맞아.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동물 목욕차야. 거품이 차 밑에 가득 달아붙어서 차까지 하늘로 띄워버렸어.
1: 로키, 고양이들은 네가 구해줘. 체이스랑 난 펌딩어 시장님을 붙잡고 차를 멈춰볼게.
4: 막 터뜨려볼까?
0: 기뻐해, 얘들아. 다 돌렸어. 야옹이들 어디 갔지? 야! 난 어디 가는데? 아, 내려가는 단추를 눌러야겠다. 어? 아!
1: 아! 와! 바다 체이스!
2: 그물!
0: 안 돼, 안 돼! 아!
1: 펌딩어 시장님, 괜찮으세요?
0: 아, 괜찮겠냐? 나 진흙탕에 빠지고 내 고양이들은 날아가 버렸는데! 아, 내 고양이들!
4: 괜찮아요. 보실래요? 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전부 여섯!
0: 너희들 완전 깨끗하네. 오, 아, 저건 내 모자 아니야?
1: 정말 잘했어, 얘들아. 펌딩어 시장님이랑 고양이는 무사해.
2: 근데 이제 동물 목욕차는 어쩌지? 시내 쪽으로 날아가던데.
4: 저러다 마을에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1: 그 전에 내려오게 하자. 지원을 받으면 되지. 스카이, 주마, 시청 광장으로 와줄래?
5: 알았어, 라이더로 갈게.
6: 치카레타야, 깃털이 더러워졌네. 케이티한테 씻겨달라 할까? 어, 케이티, 목욕차 몰고 와서 얘 좀 씻겨줄래?
7: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시장님. 제 목욕차를 잃어버려서요.
6: 잃어버려? 어우, 곧 찾겠지, 기운내. 저렇게 찾을 거란 말은 아니었는데.
7: 내 목욕차네?
4: 어떻게 하늘에 떴지? 차 아래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겼어. 잘도 떠다니네.
1: 우리가 내려줄게. 먼저 거품을 없애고 트럭이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보자. 좋아, 얘들아. 작전을 말해줄게. 체이스, 저 목욕차 아래 아무도 못 오게 해줘.
2: 알았어, 라이더.
1: 스카이, 네가 로키를 데려가서 만능팔로 목욕차 시동을 끄게 해줘.
8: 좋아, 좋아, 대장.

0: 준비됐으면 든다.
1: 하늘을 나는 로키. 우후!
2: 자, 주마, 너는 거품을 전부 날려버려. 가자.
1: 바로 가보자고.
0: 뽀글뽀글뽀글 씻을 준비됐어? 간다, 로키.
1: 할 수 없지.
3: 우와!
1: 오늘 거품 목욕만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야.
2: 미안하게 됐어, 로키. 네 만능 발로 트럭 시동 좀 꺼줘.
1: 우와, 멋지다. 만능 발. 됐어, 차키 뽑았어.
2: 잘했어, 로키. 이제 차를 내릴게. 데니, 경사로 좀 빌려줄래?
4: 그래, 내가 너한테 그거 하나 못해주겠냐.
2: 고마워. 자, 후진해봐, 주마. 호버크래프트 엔진을 써보자. 무급차를 겨냥해. 됐어! 지금이야!
0: 아! 가라!
1: 거품들아, 안녕!
5: 랩! 확성기!
6: 시민 여러분, 모두 물러나세요! 이동식 동물 무급차가 내려와요!
7: 로키,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보네. 목욕차는 볼수록 대박이고.
0: 바로 일을 시작해야겠는데요?
5: 와, 목욕하려고 전부 줄 선가 봐.
1: 전부는 아니지. 난 너무 많이 해서 안 할 거니까.
0: 라이더, 내 목욕차 찾아줘서 고마워.
2: 고맙긴 뭘, 케이티. 혹시 또 누가 차를 훔쳐가면 언제든지 우릴 불러.
0: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대 시장님. 저 손님만 끝나면 바로 작업해드릴게요.
7: 천천히 해도 돼. 그치, 치카레터?
0: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8: 뽀송뽀송 손뭉치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세트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야옹단 합동작전 실뭉치를 되찾아라
6: 물구나무 서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볼까 아우 아파 내 팔
5: 이거 재밌다 러블 근데 이제 뭐해?
6: 이거 어때? 아우 아우
5: 너 지금 혼자서 꼬리 잡기 하는 거야?
6: 맞아 봐봐 내가 언젠가는 꼭 잡는다
5: 개들이란
7: 얘들아 아주 재밌게 잘 놀고 있네
6: 응 맞아 와일드랑 노는 거 진짜 재밌어
7: 자 이것도 갖고 놀아
5: 완전 대박 실뭉치다 우와 내 거야
6: 냥이들이란
8: 갑이야 거의 다 왔네 조금만 더 힘내봐
4: 실뭉치를 보니까 우리가 양털을 많이 깎긴 했네요
8: 그럼 근데 스웨트 뜨기 대회에선 이 정도는 순식간에 사라질걸요 우리 가비가 팝콘통 비울 때마냥 빨리 쟨 다 먹으면 항상 내 걸 훔쳐먹어요 대체 저런 못된 건 누구한테 배웠는지 쟤 어디 가냐 아니 저건 왜 저렇게 빨리 굴러간대 라이더한테 말해야겠다
7: 러블, 와일드, 트럭에서 엄청 큰 실뭉치가 떨어져서 찾아달래.
5: 엄청 큰 실뭉치? 고양이과 해결사가 나설 때군.
7: 좋아, 준비됐지? 야옹단 허비구조대 합동작전 시작!

0: 안 돼. 저기 탄 친구들이 다칠 것 같은데.
1: 우리가 제때 구하면 돼. 러블, 앞질러 간 다음 불도저로 도랑을 파서 실뭉치를 멈춰보자.
0: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와일드, 넌 치타 스피드로 실뭉치에 붙은 동물들을 전부 구해줄래?
2: 치타처럼 잽싸게!

0: 치타 스피드. 살짝 쿵 엎혀봐.
1: 잘했어. 두 번만 더 해줘.
2: 준비 다 됐어, 라이더.
1: 고생했어, 러블.
0: 걱정 마. 꼬리 꽉 잡아.
1: 정말 멋지다, 와일드.
2: 뭐야? 전진 기어로 변경. 내가 실뭉치까지 겁낼 것 같아. 됐다.
3: 너희 덕분에 이번 대회도 무사히 열 수 있겠어. 고마워, 라이더.
1: 네, 아니에요. 혹시 또 실수로 실려있던 집을 흘리면 저희를 부르세요.
0: 이거 다 내 거. 영단 합동작전. 아찔한 공중근해. 너랑 노니까 참 재밌어, 로리. 넌 뭐 하고 싶어?
4: 아무거나. 재밌어 보이는 건 다 하고 싶어.
0: 오, 나도 그런데. 그래서 준비해봤지. 재미있는 방해물 코스.
4: 진짜 멋있다, 스카이. 어떻게 하는 건데?
0: 간단해. 처음엔 살살 뛰고, 그 다음엔 이 판자를 넘어. 다음엔 기어서 이제 팡팡 뛰는 거야. 자, 마무리는 공중떨기. 예!
4: 너무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래.
0: 이미 잘 가르쳤지.
5: 다 됐나요, 코라?
6: 적부면 몰라요, 시장님. 사진 찍고 쓰세요. 전제적부.
5: 사진이요? 그거 좋은데요. 어드벤처 메이키롱물을 남겨야겠네.
1: 네, 시장님. 무슨 일 생겼나요?
5: 라이더, 내가 어쩌다 다리를 헛디뎠는데 어쩌다 크게 잘못돼서 그림 그리는 코라 씨가 위험해졌어.
1: 알려줘. 바로 갈게요. 우리 구조대만 믿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스카이, 로리, 지금 코라 선생님이 위험해. 흔들리는 구조물에서 떨어질 것 같아.
0: 오, 안 돼.
4: 도와드리자.
1: 로리, 호랑이처럼 뛰는 점프 실력을 활용해서 구조작전을 해보자.
0: 준비, 골짜!
1: 그 다음엔 스카이가 헬리콥터로 잡은 다음 땅에다가 내려드리자.
0: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좋아, 그럼 야옹단 퍼피 구조대 합동작전 시작!

0: 얘들아, 코라씨가 얼마나 더 버티실지 모르겠어.
1: 트위스 살려줘.
2: 스카이, 벨트를 내려드리자.
3: 알았어. 벨트. 프로펠러 바람이 너무 세서 위험한데.
2: 스카이, 뒤로 빠져볼래? 로리, 스카이가 다가갈 수 있게 코라 선생님을 꼭대기에다 올려드려.
1: 단숨에 해결할게. 배꼽처럼 볼까?
2: 우와, 쟤 진짜 대박이네. 조심해, 지금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
1: 근데 코라 선생님은 아직 매달려.

0: 내 밧줄이 필요한데.
1: 그래? 대신 벨트는 어때?
0: 벨트에다 매달고 붕붕 흔들어서 올려볼까? 아까탄 그레처럼 말이야.
2: 아, 그럼 될 것 같다. 둘이서 타이밍만 살짝 맞추고. 스카이, 내가 말하면 접근해. 셋, 둘, 하나, 내려가! 로리, 준비하고 가! 역시 합동 구조단이야.
3: 어,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이다.
0: 짠! 찾지 봤지?
4: 정말로 고마워.
2: 에이, 아니에요. 그림 그리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0: 야운강 합동 작전 대관령차를 멈춰라.
5: 고마워. 별걸 갖고
0: 레오 너랑 노니까 진짜 좋다.
5: 고마워. 나도 진짜 재밌어. 근데 넌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
0: 고리 물고 당기기?
5: 그거 좋은데 한판 해볼까?
0: 서로 이 고리를 물고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거야.
5: 뭐? 있는 힘껏?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0: 괜찮아. 평소에 많이 넘어져서.
5: 미안해. 난 생쥐가 무서워. 그러면 마저 할까?
0: 쥐구멍부터 막고 놀아볼까?

0: 세상에 별 희한한 걸 다 보네. 꺼야겠어. 어, 이럴 수가.
1: 어떡해! 관람차가 더 빨리 돌아요! 라이더 형을 불러요!
2: 걱정하지 마, 알렉스. 먹냥 합동 구조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마셜, 레오, 동물들이 대관람차에 갇혀있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대.
3: 멍멍 소방관 출동! 우렁차게 가볼까!
2: 좋아, 그럼 야옹단 퍼피 구조대 합동작전 시작!

0: 빨리 와줬네. 내가 이걸 끓여다 그만.
1: 저희한테 맡기세요. 마셜, 동물들한테 안전박 꽉 잡으라고 말해줘. 좋아, 잘했어, 마셜. 레오는 대관람차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앞에 있는 턱으로 꽉 물어버려.
2: 준비됐어. 사자 같은 힘으로.
1: 됐어, 마셜. 사다리를 올려서 쟤네들 좀 내려줘.
3: 맡겨, 마.

0: 보니까 내려온 것 같은데.
1: 잘했어, 마셜. 레오는 이제 관람차 놔도 돼.
0: 진짜? 라이더, 생쥐가 아직 저기서 못 내렸대. 어, 저기 생쥐다. 생쥐?
1: 레오, 떨어지는 생쥐 좀 잡아줘.
0: 생쥐가 뭐 어때? 사자면 사자답게 할 일을 하냐? 남을 돕는 게 먼저지. 괜찮아? 다시 보니까 좀 반갑네. 퍼피 구조대 고마워. 그리고 레오, 너희가 이 동물들을 구했어.
1: 고맙긴 뭘, 알렉스. 무슨 일이 생기면 퍼피!
0: 아님야옹!
1: 구조단을 불러.
0: 야옹당 합동작전, 아기 사냥을 구하라! 쉐이드 널 만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게. 어, 나도 너무 기대돼서 잠도 늦게 잤어. 우리 나무 타기 할래? 어, 글쎄. 어디까지 올라가게? 요 정도. 와, 너 참 잘 탄다. 나도 해볼게. 제이교만 못해도 탈 수는 있겠지?
2: 어, 애썼는데. 우와, 근데 여기 경치가 정말 좋다. 아이고, 가지가 부러지겠네. 큰일 날 뻔.
0: 안 다쳐서 다행이야. 어라? 다람쥐는?
2: 안전하게 받아줘서 고마워. 너 순발력 최고다.
0: 뭘? 퍼피 구조대인데 이 정도쯤이야.
3: 하이킹하기 딱 좋은 날인데? 간식 먹기 좋은 것도 있어. 뭐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먹을 건데. 어? 안 돼! 너무 미끄러운데! 내가 구하러 갈게! 와! 아이고! 와! 꼼짝을 못하겠어!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1: 에베레스트, 쉐이드! 제이크 형 호출인데 아기 사냥이 설산 절벽에 갇혀있대.
0: 눈이어든 꽁꽁 알든 언제든지 질정.
2: 산타는 야옹이가 필요하다고? 내 이름을 불러줘.
1: 좋아, 그럼 야옹단 퍼피 구조대 합동작전 시작.

0: 내려가는 지름길 나니까 날 따라와.
1: 퍼피 구조대 야옹단 진짜 빨리 왔네. 아기 사냥은 저 아래 있어.
0: 쟤 어쩜 좋아. 너무 미끄러워서 못 올라오네. 내 갈고리 줄도 저기까진 안 닿는데.
2: 차를 몰고 갈 수도 없고.
3: 나 내려갈 수 있는데.
0: 근데 저 건너편이라서 이 넓은 데를 어떻게 건너?
3: 할 수 있을걸? 야옹! 꼬리 간지기!

0: 어부바해. 누나랑 가자. 걱정 마.
1: 아이고.
0: 잡았다. 둘 다 꽉 잡아. 점점 잘 봤는데?
2: 같이 구조한 보람이 있네.
0: 에베레스트, 네가 날 또 구했어. 뭐 이쯤이야. 우리 퍼피 구조된 일도 아니지.
3: 얘도 털끝 하나 안 다쳤네. 고맙다, 퍼피 구조대.
2: 고맙긴 제이크요. 또 눈 덮인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불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라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수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경,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복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롱뽀롱 따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여기에서 꼬니와 떠니가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요. 안녕, 꼬니, 떠니.
3: 떠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떠니, 떠니. 꼬니, 꼬니. 떠니, 떠니, 떠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4: 어, 떠니,
3: 떠니, 꼬니. 꼬니,
4: 떠니, 떠니, 떠니, 떠니.
3: 꼬니, 꼬니,
4: 떠니,
3: 꼬니, 꼬니,
4: 떠니, 떠니.
2: 오,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달라는 떠니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떠니는 크레파스를 계속 빌려주었는데 말이에요. 떠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겠는데요.
3: 꼬니, 꼬니.
4: 흥, 떠니.
2: 이런,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아서 떠니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3: 꼬니.
2: 꼬니, 왜 떠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았니?
3: 꼬니, 꼬니.
2: 아, 꼬니의 크레파스를 아껴 쓰고 싶어서 그랬구나.
3: 꼬니.
2: 하지만 꼬니, 떠니는 꼬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었잖아. 그렇지? 떠니는 꼬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크레파스를 선뜻 빌려주었던 거야. 꼬니에게도 떠니가 소중하지?
3: 꼬니! 꼬니!
2: 그래, 그러면 떠니에게 꼬니의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자.

0: 써니. 써니.
1: 써니가 여기에 있었군요.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꼬니가 써니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할 수 있을까요?
2: 언니.
3: 꼬니.

우와! 고니가 솔직하게 사과해서 떠니의 마음이 풀어졌나봐요. 정말 잘됐죠?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미키즈

Red. Purple. Gray. Pink.

Brown. Blue. Green. Yellow.

Butterfly. Tyrannosaurus.

Spinosaurus. Hamburger. Ice cream.

Bicycle. Lion. Ant.

0: 빵.
1: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purple. Pink. Brown. Orange. Purple. Pink. Brown. Orange.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7: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클릭소!
8: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극락주는 왜 그럴까?
2: 신기하다.
3: 포도 맛있겠다.
2: 그러게.
0: 나잡아봐라.
2: 나잡아봐라.
3: 나잡아봐라. 사자도 있어.
2: 그러게.
4: 뭐지?
5: 긴급 뉴스? 가만. 유기니 섬에서 온 극락조. 무리 중 한 마리가 사라져?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0: 극락조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3: 신기하고 특별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2: 딩동쌤, 극락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3: 네.
5: 어디 보자. 자, 여기. 이렇게 생겼대.
4: 우와.
0: 우와, 이새가 극락조구나.
4: 우와, 갑자기 변신했어.
0: 어? 왜 도는 거지? 춤추는 건가?
2: 덤벼, 덤벼. 싸우자는 것 같아.
6: 잡아봐라. 장난치는 건가?
0: 근데 극락조 왜 이러는 거야?
3: 새가 맞아요?
0: 춤추는 거야?
7: 신기하다.
8: 그치? 신기하지?
4: 가만. 너는 설마 아까 뉴스에 나온 극락조?
8: 선생님,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만나서 참 반가워.
4: 여보세요?
3: 그런데 극락조야, 네가 유기니 섬에서 왔다가 사라졌다고. 지금 다들 엄청 찾고 있어.
2: 맞아.
8: 내가 딩동댕 말만 보고 금방 돌아간다고 했는데 내 얘기가 잘 안 들렸나 보군.
4: 예측은 있어요.
0: 돌아가.
5: 친구들이 여기로 곧 온다니까 다른 데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꼭 기다리고 있으래.
0: 다행이다.
8: 네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극락조가 뭐지 하다가 찾아봤거든? 너는 왜 다른 새 주위를 빙빙 도는 거야?
4: 맞아.
8: 이렇게! 이렇게! 좋아.
3: 그거야.
8: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지. 난 유기인 섬 숲에 살고 정확한 내 이름은 어깨걸이 극락조야.
6: 어깨걸이 극락조?
0: 왜 어깨걸이야?
8: 어깨 주위로 까만 망토가 있거든. 가슴에는 파란색으로 빛나는 깃털도 있지.
2: 어? 망토랑 가슴 깃털 때문에 아까처럼 변신할 수 있는 거구나?
8: 오, 맞아.
0: 왜 삑삑 우는 거야?
8: 여자친구를 부르는 거야.
9: 여자친구?
3: 왔다.
8: 망토를 펼치고 뽐내기 시작.
3: 여자친구에게 뽐내려고 도는 거였어.
6: 그런데 변신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
8: 이렇게.

0: 내 멋짐을 뽐내는 거라고.
1: 얘들아, 극락조 진짜 신기하다, 그치?
2: 네.
0: 아, 참. 우리 극락조 중에 말이야. 여자친구에게 뽐내기 위해 청소도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고?
2: 청소를 한다고?
3: 그게 누군데?
0: 그게 누구냐면 바로바로! 꼬리비녀 극락조제.
1: 꼬리비녀?
4: 안녕, 난 꼬리비녀 극락조야. 꼬리처럼 긴 깃털이 머리에 나있지.
5: 예쁘다.
4: 자, 치우자, 치우자. 여자친구가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자.
3: 우와, 진짜 깨끗해졌어.
4: 완벽해.
3: 어? 여자친구가 왔나 봐.
4: 그럼 시작해볼까?
5: 어? 뭘 시작하지?
4: 인사.
5: 꼬리미녀 극락조도 변신을 하네.
4: 날개를 동그랗게 펼치고 발레를 하지.
2: 아, 발레를 해서 여자친구에게 뽐내는 거구나.
4: 맞아. 나 멋지지? 발레만 추는 게 아니지. 이번엔 테크노 타임.
2: 어? 이건 또 무슨 춤이야?
4: 반짝반짝 목으로 윙크 춤. 이 모습을 위에서 보면
6: 와, 진짜 예쁘다.
7: 와, 여자친구가 반할만 하겠네.
6: 맞아요.
4: 1, 2, 1, 2.
2: 신기해.
4: 1, 2, 5, 6.
1: 와, 꼬리비녀 극락조도 여자친구에게 뽐내기 성공!
0: 나는!
5: 어깨거리 극락조가 변신해서 빙빙 도는 건 여자친구에게 뽐내기 위해서!
2: 꼬리비녀 극락조가 청소하고 춤추는 것도
8: 여자친구에게 뽐내기 위해서!
1: 맞아!
0: 다들 내 덕분에 잘 알았지? 뿌듯뿌듯 뿌듯뿌듯. 아, 참참, 이제 곧 내 친구들이 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가기 전에 나와 함께 뽐내기 춤 다 같이 한번 춰볼까?
5: 좋아.
0: 음악 쳐세요. 끝났죠?
1: 얘들아, 우리는 꼬리비녀 극락조처럼 고개를

0: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1: 똑같은 한 소리 빠래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또래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3: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0: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면역 3종사. 싶다.

0: 누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호빵이 누나 보고 싶다. 엄마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놀이터에 나가고 싶어. 나갈까? 안 돼. 호빵이 누나한테 독감 옮기면 어떡해. 놀이터에 나가기 싫어. 나가고 싶잖아. 나가고 싶잖아. 조금.
1: 아, 자랑하고 싶다.
2: 어때? 세포딱지 멋지지?
0: 우와, 진짜 멋지다. 이 딱지 무슨 딱지야?
2: 아, 멋지지? 이거 세포딱지인데. 어? 또 밖에 나와도 돼? 독감 다 나왔어?
0: 누나가 이 딱지를 주면 바로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다 주라.
2: 이건 안 돼.
0: 아, 왜 안 돼? 왜?

0: 재채기 하면 어떡해? 어? 호떡아, 너 왜 그래? 응? 오! 오! 어? 여긴 어디지? 어? 문이다! 여긴 또 어디야?
1: 응? 어디긴 세포마을이지.
0: 어? 너희는 누구야?
2: 백삼호! 왜 그래? 우린 너랑 같은 세포잖아. 얘는 102호, 나는 104호 세포.
0: 어? 내가 세포가 됐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호빵이야.
1: 그래,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호빵이 몸속 세포니까 호빵이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우린 세포야!
2: 원!

0: 우리는
1: 세포다!
0: 세포!
2: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아, 내가 봤을 때 너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 일로 와 앉아. 산소 마시... 어? 산소가 떨어졌는데?
3: 산소 여기 있습니다. 자, 캬이그. 자, 캬이그. 산소 신선할 때 드세요. 자, 자.
1: 우와, 고마워요, 적혈구님.
2: 적혈구님.
3: 언제든지 산소가 필요할 땐 이 적혈구를 불러주세요. 아, 네, 적혈구입니다. 아, 산소요? 네, 금방 하겠습니다.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0: 저 산소 건배.

0: 신선할 때 마시니까 기분 좋지? 아, 좋아.
1: 와, 야, 자, 와 재밌겠다. 빨리 와.
2: 아, 같이 가, 같이 가.
1: 여기가 호빵이 몸속이란 말이지.
2: 어. 호떡이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호빵이 몸속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3: 우와. 오.
2: 여기가 더 좋다, 더 좋아.
1: 빨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독감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만들자.
0: 야호.
1: 그럼 호빵이도 이제 독감이다.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세포부터 찾아야지. 난 이쪽으로.
1: 그럼 난 이쪽.
2: 그래. 가자.
0: 가자.
2: 자.
4: 아, 맞다, 102호. 그 저번에 감기 바이러스 때 감염될 뻔했잖아. 그거 괜찮아? 바이러스?
0: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뭐 이젠 별일 없겠지.
1: 기다려라 이 녀석들아. 더 강력한 독감 바이러스로 더 감염시켜주마. 어? 일단 저기로 숨어야겠어.
0: 이야, 신선해.
4: 어? 우리 집에서 소리 난 것 같은데?
0: 응? 무슨 소리?
4: 아니야, 분명 소리가 났어. 같이 가줄까?
0: 에이, 그냥 산소나 마셔.
1: 세포 잡았다.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 독감 바이러스를 늘려볼까?
4: 아유, 그렇게 잘 안 되지.
1: 힘도 없는 세포 주제에 감히 날 방해해? 이야!
4: 어? 무슨 일 있나?
0: 에이, 별일 없겠지. 마셔, 마셔.
1: 넌 이제 나한테 감염된 거야.
4: 세포들아, 조심해!
0: 아니, 이 소리는?
5: 비상, 비상.
0: 숨어!
5: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바이러스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세포들은 당장 집으로 대피하세요.
0: 백삼호, 뭐 하고 있어? 얼른 숨어!
4: 아니, 왜 이러는 거야?
0: 왜긴 왜야? 바이러스가 나타났으니까! 감염되기 싫으면 얼른 저 세포 집으로 숨어!
4: 바이러스? 아, 근데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데?
1: 날 찾았다. 이제 호빵이 몸은 독감 바이러스가 접수한다. 독감, 독감, 독감, 독감.
6: 아니, 이 신호는 바이러스다.
7: 너희는 우리가 상대해주마.
8: 연약성 총사 출동.
1: 어떻게 하긴, 나랑 똑같은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포 안으로 들어갔지.
0: 감염!
1: 그래, 너희부터 차례차례 감염시켜주지.
0: 여긴 아무도 없어요.
1: 오, 귀여운 아기 호빵이 세포. 너부터 감염시켜주지.
6: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차차차! 퇴식세포가 왔다!
0: 우와!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제일 빠르게 오시는 퇴식세포님! 쫙! 맞죠?
6: 선배라! 한 입에 꿀꺽 삼켜주마! 이야! 독감 바이러스, 맛 좋은데

0: 백사모! 너 어쩌려고 나간 거야?
1: 어? 세포 정복.
2: 이럴 수가! 백사모, 이리 와! 내 뒤로 숨어! 선별아, 한 입에 꿀꺽 삼켜주마! 야!
0: 배식이, 혼자 싸우려고?
3: 차! 우리가 늦은 건 아니겠지?
2: NK, 백혈구! 면역 삼총사가 모두 모였구만!
3: 여긴, 내가 맡는다!
0: 여긴 나한테 양보해!
3: 자! 불꽃 펀치를 받아라!
4: 너는 누구냐?
3: 나? 호중구다. 그냥 백혈구님이라고 불러! 차!
4: 개꼬다!
0: 다음이 호빵이 몸에 들어와!
4: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난 간다.
0: 내 소개가 늦었군. 내 이름은 NK세포. 내추럴 킬러. 자연산의 세포라고도 부른다.
4: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그 NK? 나도 가요.
0: 내 눈빛엔 자비란 없지?
4: 야! 깨꼬다.
2: 아주 고마워. 자, 그리고 이건 용감한 세포에게 주는 특급 칭찬이야.
5: 우와, 고맙습니다.
3: 저쪽으로 도망친다.
0: 난 저쪽.
5: 최고 딱지 받았다.
0: 백사모.
4: 어디 갔지?
0: 백사모.
3: 일단 이 마을 독감 바이러스는 다 처리한 것 같은데.
2: 다들 수고했어.
0: 아, 그러니까 말이야.
6: 면역 삼총사.
2: 수지상 세포.
6: 이번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2: 독감 바이러스야.
0: 아마 어딘가에 분명 더 숨어 있을 거야.
6: 얼른 면역 본부로 가서 도움 T세포 사령관한테 알려야겠어요. 이 바이러스 조각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2: 또 전쟁이 시작되겠구만.
3: 올 테면 와라.
0: 우리 면역 삼총사에겐 자비란 없다.
2: 대신
3: 백혈구
0: NK세포
3: 면역 삼총사가 간다.
5: 최강 무기 면역 특공대. 추워. 내가 왜 이러지?
7: 누나, 춥고 뜨거워. 나랑 똑같네. 누나도 독감이네.
5: 어? 그때 그 재채기 때문에 옮은 거 아니야?
7: 그런가? 그럼 누나도 이거 붙일래?
5: 어? 맞다. 지난번에 세포 딱지를

0: 여기가 면역본부라고?
1: 비셀프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0: 저도 죄송. 어? 우와.
1: 보험 트세포 사령관님.
2: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야, 수지상 세포.
1: 호빵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2: 침투한 바이러스의 종류는?
1: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2: 독감 바이러스? 그럼 큰일이잖아. 조조 T세포, 현재 세포 마을 상황은?
3: 예, 도움 T세포 사령관님.
2: 이럴 수가. 독감 바이러스에 점령당했군.
1: 바이러스들이 닥치는 대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 복제를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4: 대체 면역 삼총사는 뭘 하고 있는 건가?
1: 저기 보십시오. 어?
5: 나에게 자비를 바라는가? 어림없다. 정말 끝도 없이 밀려드는군.
3: 조심해!
5: 고맙다는 말은 이 독감 바이러스들을 다 몰아내고 해도 늦지 않겠지?
3: 물론이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너무 많아.
6: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끼리 힘들겠어.
5: 대체 면역특공대는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와, 면역특공대!
0: 지금 내 몸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2: 면역 삼총사만으로는 안 되겠어. 면역특공대는 뭐 하고 있어?
3: 사령관님 명령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빨리 가지.
0: 면역특공대? 저기요, 면역특공대는 어디?
7: 오셨습니까? 도움! 티! 세포사령관님.
8: 티. 휴. 독감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킬러 T세포들은 지금 당장...
7: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8: 안 돼?
9: 왜 안 돼?
7: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모르는데 출동할 순 없습니다.
8: 지금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7: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출동할 수 없습니다.
8: 뭐라고? 내...
1: 킬러 T세포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센 녀석들이니 단단히 대비를 하고 가는...
8: 그치? 그게 낫겠지.
4: 분석 진행시켜.
1: 이게 이번에 침투한 바이러스 조각입니다.
8: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7: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8: 빨리 할 순 없나? 지금 시간이 없어.
7: 그럼 직접 하시겠습니까?
8: 최대한 서둘러주게.
7: 이런 바이러스는 처음 보는데.
0: 저기요, 근데요.
7: 그래. B세포, 바이러스에 대해 할 말 있나?
0: 면역특공대는 어디 있냐고요?
7: 어? 아, 뭔 소리야! 아니, 나잖아! 그리고 너도 면역특공대야!
0: 제가요?
7: 바이러스들을 물리치는 항체를 만드는 너! 바로 B세포다!
0: 제가 무기항체를 만든다고요?
7: 바이러스들만 쏙쏙 뽑아서 없애는 우린 최강 특공대! 킬러 키!
8: 그리고 면역 세포를 깨우는 나 도움 키와 바이러스 정보를 모으는 수지상 세포도 모두 면역 특공대지.
7: 킬러 키!
8: 도움 키!
1: 수지상!
0: 비세포!
7: 우리는 최종 병기! 면역 특공대!
0: 특공대!
7: 도움 티 세포 사령관님. 저희가 바이러스 공략법을 분석하는 동안 시간을 끌어주십시오.
8: 좋아. 전화.

0: 아, 뇌님.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면역특공대가 출동하려면 4, 5일쯤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면역삼총사가 버틸 수 있게.
1: 무슨 말인지 알겠네, 도움치세포 사령관! 면역삼총사가 독감 바이러스와 잘 싸울 수 있도록 체온을 높여라!
2: 갑자기 왜 이렇게 뜨겁지? 더워. 더운 건 싫은데, 더워 죽겠네.
3: 우와, 뜨거우니 전투력 상승인데?
4: 뜨거우니까 싸울만 나는데? 불꽃 펀치! 파시!
5: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 먹을까? 구워 먹을까? 아니면 튀겨 먹을까? 다 먹어주마!
0: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났다! 이번 침입자의 약점은 바로 다리다!
6: 다 됐는가? 그럼 이제 면역특공대 출동인가?
0: 킬러티 세포들은 모두 들어라! 이번엔 정말 강한 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7: 킬러티!
0: 킬러티 세포의 명예를 걸고 독감 바이러스를 모조리 쓸어버린다! 네, 대장님! 그리고 이건 명령이다. 이 모습 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 귀환한다. 알겠나? 네, 대장님! 최종 병기, 면역특공대 출동!
8: B세포 뭐하고 있어? 킬러 T세포들이 싸우는 동안 독감 바이러스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무기 항체를 만들어야지.
9: 제가 항체를요? 전 못해요.
0: 비세포, 넌 할 수 있어. 아니, 항체를 만드는 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네 손에 호빵이의 미래가 달려있어.
9: 내 손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0: 너만 믿는다. 어서 가, 비세포!
10: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4: 나도.
3: 얘네들 대체 언제 오는 거야?
11: 그러게 말이야.
0: 얘네들이라니. 하나, 둘, 셋, 넷. 우리 최종 병기 면역 특공대다.
4: 드디어 왔구나.
0: 지금부터 여긴 우리 킬러 T 세포들이 맞는다. 모두 공격하라! 결국 팔이 아니라 다리라니까.
4: 뭐야, 약점이 다리였어?
0: 말 끝도 없이 몰려드는군. 비세포는 아직인가?
9: 짜잔! 제가 늦은 건 아니죠? 이제부터는 비세포의 쇼타임! 독감 바이러스, 너희를 싹 다 쓸어주마! 항체 발사!
0: 그래, 정말 잘했다, 비세포. 이건 특급 칭찬이야.
9: 에이, 벌려.
3: 이번엔 B세포가 사라졌다.

0: 나 이제 비세포가 아니네. 아, 그 독담을 이긴 것 같다고.
1: 아, 아, 아, 어? 나도 나도.
0: 우와,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한 방에 쓸어버리는 비세포. 너 정말 대단하구나.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Me too. Oh, oops. Me too.
1: Over.
0: I've got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새콤달.

Like, what?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2: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죠.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우리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

0: 팬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2: 저는 제일 멋진 케이크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재미있는 블루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스타트! 라이언 3, 2, 1 사람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 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퍼.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is a great idea. The ballet opera with

time to show off my evil wickedness.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 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마르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띠띠빵빵! 랄랄라!

0: 랄랄라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놀 준비 됐나요?
1: 네! 리나, 리나, 하마리나도요.
2: 어? 하마리나, 오늘 예쁜 모자 썼네.
1: 예쁘죠? 하마리나는 칙칙푹푹 기차 타고 놀러 가고 싶어요.
0: 그래? 우리 친구들도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싶나요?
3: 네!
0: 좋았어! 그럼 오늘은 신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3: 네!
4: 여기는 랄랄라, 랄랄라 역입니다. 곧 열차가 출발합니다. 어서어서 타세요. 뽀뽀!
0: 좋았어! 오늘은 기차 타고 기차 여행 출발!
5: 출발! 출발!

0: 이제 배 타봐요.
1: 그럼 이번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요?
0: 네.
1: 자, 그럼 컵.

0: 랄랄라 친구들, 이번엔 또 뭘 타고 떠나볼까요?
1: 비행기!
0: 비행기!
2: 슝슝! 비행기!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달고 싶어요.
0: 좋아, 이번엔 멋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출발!
3: 출발!

0: 여행가요.
1: 좋았어. 그럼 이번엔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까지 다 타보자.
2: 좋았어. 그러면 기차부터 출발.
1: 출발.

0: 모두 신나는 여행했나요?
1: 네!
2: 자, 그러면 신나는 여행을 한 기념으로 우리 기념사진을 찍어봐요. 자, 나는 멋지게!
0: 자, 가!
3: 친구랑 다정하게
2: 재밌게
0: 하마리나처럼 귀엽게

0: 지나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
1: 뿌뿌
2: 칙칙폭폭 칙칙폭폭
0: 끼
3: 어?
0: 칙칙폭폭 귀찮네.
1: 뿌뿌
0: 기차 타고 떠나요.
1: 칙칙폭폭 칙칙

가는 여행을 예!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후 출발!

0: 랄랄라 친구들, 오늘 여행 즐거웠나요?
1: 네!
0: 정말로?
2: 네! 좋아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우리는 언제나

0: 외쳐라.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들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2: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아주 기분 좋은 꿈.
2: 우와, 박사님 꿈에 누가 나왔길래

0: 제가 나왔군요.
1: 아잉, 제가 나왔군요.
2: 에이, 나야 나. 제가 나온 거 맞지?
3: 아니, 꿈에 내 이가 나왔어. 하하하.

0: 박사님의 이가요?
1: 꿈에 내 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사님, 저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은 주인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하지 뭐야.
2: 박사님, 평소에 이를 아주 잘 닦으시나 봐요.
1: 물론이지. 그런데 이를 닦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한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안순아, 과자 그만 먹고 자기 전에 이 닦아야지.
2: 이 닦았는데?
1: 으이그, 칫솔이 바짝 말라있는데?
2: 진짜 닦았다고요. 그저께 아침에? 이 닦았다고요.
1: 뭐? 그저께 아침? 안순이, 너 그럼 계속 지금 이를 안 닦았... 안순이, 너 엄마가 이 닦아줘야겠다. 자, 입 벌려봐. 아.

0: 했으니 너 얼마나 안 닦았으면은 이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아유, 불쌍하다. 안순이, 네 이들이 불쌍해. 내 이가 뭐가 불쌍해.
1: 그런데 엄마의 말대로 안순이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었지.
2: 우리가 원래 이렇게 누런색이었나?
3: 아니, 하얀색이었어. 주인 잘못 만나 이 꼴이 됐지만.
4: 사람들이 우리 냄새만 맡으면 으악 하고 도망가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해. 이거 다 안순이 때문이야. 안순이 정말 미워.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가엾은 안순이의 이들아, 안순이가 미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복수해야지. 안 그래? 기다려라 이들아, 악당 크크가 곧 갑니다.

0: 단순히 결국이 안 닦고 잔다.
1: 이럴 줄 알았어.
2: 오! 안녕, 안승희의 이들. 오?
1: 오? 아, 뭐야, 입속 세균인가? 우리를 썩게 하려고 왔네.
0: 세균, 너 여기서 당장 나가!
2: 아니야, 나 세균 아니야. 악당 큰 거야.
1: 악당?
2: 그래, 너희들 한순이가 잘 닦지도 않아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계속 있을 거야?
1: 여기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2: 나가야지. 입 밖으로 탈출해야지.
1: 탈출?
2: 그래, 안순이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야. 너희들 계속 이러고 있다가 조만간 시커멓게 썩어서 치과에서 그냥 다 갈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1: 안 돼.
0: 우리 여기서 나갈래요.
2: 좋았어. 그럼 손.
0: 손.
2: 안승희의 이들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불사병.

0: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 엄마! 엄마! 엄마!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내 육아 다 사라졌어요!
2: 도망간 이를 찾고 있나?
3: 크크크크크크. 방금 전 공원에서 안순이 너의 냄새 나는 이를 본 사람이 있어. 크크크크크. 그럼이나.
1: 이 찾으러? 어디로?

엄청 냄새 날 것 같은 이거.

0: 시원하다. 아, 근데 너도 냄새 좀 난다. 아유.
1: 에이,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래도 칫솔로 씻으니까 엄청 시원하다.
2: 깜짝아! 안수나!
3: 너희들 여기 왜 있지? 어떻게 길을 버리고 길 목적에서 도망을 갈 수 있어?
0: 너가 우릴 버렸잖아. 우릴 깨끗이 닦아주지도 않았지.
4: 너 우리가 썩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3: 아이, 그렇다고 도망을 가?
1: 그래, 진작 도망쳤어야 했어. 칫솔로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닦으니까 엄청 상쾌하더라. 그치?
3: 니들 다시 안 돌아올게. 나 이거 있다랬지. 다들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 다시 돌아. 나 이제 너희들 열심히 닦아줄게. 알겠어.
1: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돌아갈게. 입 벌려봐.
3: 응.

0: 반수라, 이제 우리 너의 거짓말에 안 속아.
1: 너 우리 안 닦아줄 거잖아.

0: 아유, 재밌어. 정말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아따, 캐캐. 너 이 녀석, 당장 안순이의 일을 안순이의 입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0: 응, 그러지 못해.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이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돼!
2: 흥! 그런 크크 너는, 너, 이 언제 닦았냐?
0: 흥! 그걸 왜 내가 니들한테 말해야 하지?
3: 흥! 언제 닦았는지 말하기 싫으면, 해봐!
0: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에이, 또 과장한다. 내 입냄새가 그렇게 심하다고? 나 그 정도 아니야. 야, 내 코!
2: 어린이 괴롭힐 시간에 네 이나 제대로 닦아.
1: 지금이야. 딩딩.
3: 동동.
2: 딩딩.
0: 오랜만에 이 좀 닦아봐야겠다. 둘, 셋, 뿅!

0: 그날 이후 안순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매일 아침 저녁 이를 깨끗이 닦으며 자신의 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1: 행동의 상속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치카치카 치카치카 이를 깨끗하게 닦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1: 빙동대사소사.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 말의 비상소
4: 인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배추, 부추.
1: 피망, 양파. 아, 고매워!
2: 몸에 좋은 채소.

0: 반으로 자르면 무슨 모양일까요?
1: 오, 궁금해요.
0: 피망을 자르면 짠!
1: 우와, 활짝 핀 꽃 모양 같아요. 예쁘다. 양파도 보여주세요.
0: 자, 양파를 잘라보면
1: 우와, 달팽이처럼 빙글뱅글 돌아가네. 빙글뱅글 빙글뱅글.
0: 이번엔 어떤 채소일까? 자,
1: 배추.
0: 맞아요, 배추.
1: 배추가 커요.
2: 배추가 통통해요.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3: 맞아요.
1: 한 장씩 떨어져요. 와! 저 배추잎 쌈 먹은 적 있어요.
0: 맞아요. 우리는 배추로 쌈도 싸먹고 김치도 만들어 먹지요. 그럼 이 배추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2: 어떻게 생겼더라? 잘 생각이 안 나.
1: 나도. 빨리 보여주세요.
0: 자, 이 배추를 반으로 갈라보면
4: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0: 배추가 부추로 바뀌었잖아.
1: 우리는 부추가 아니라 배추 속이 궁금한데.
2: 우리는 배추가 필요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용사 아이야!
4: 어? 이?
6: 야!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배추가 부추로 바뀌었어!
1: 배추, 배추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배추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간다.

0: 꽃밭이야.
1: 어? 꽃밭에 한글이 보여. 그런데 무슨 한글이지? 어?
2: 엿?
1: 어? 분명 여기였는데? 어? 어? 이건
0: 대추야.
3: 천지?
4: 한글 대추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가져갈 수 없다. 벌떼가 몰려와 방해할 테니. 으잇! 달다!
1: 어?
5: 한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1: 한글이 꿀처럼 변하고 있어!
0: 어? 벌이 달콤한 냄새를 맡고 한글에 앉았어!
4: 으잇! 달다!
1: 벌떼야!
5: 한글로 오고 있어!
0: 벌떼가 한글을 덮어버렸어!
5: 한글을 다 먹어버리겠어!
1: 천지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달다에 맞섰는 말은 뭐지?
1: 쓰다!
4: 아니, 나의 달다 공격을 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안 돼!
1: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도사라, 한글! 흥!

0: 배추.
1: 저장 완료. 배추.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배추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이제 배추소 구경할 시간.
2: 우와. 우와. 배추잎이 겹겹이 누워 있네.
4: 배추 속에 배추잎이 꽉 차 있어요.
3: 그래서 배추는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지.
2: 배추 최고.
3: 최고.

0: 이번에 어떤 채소 봐볼까?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어! 배추! 배추! 부추! 부추! 부추는 초록색이에요. 가늘고 길어요. 얍! 배추! 배추! 배추는 잎이 많아요.
2: 한글 배추 먹어야지. 냠, 냠냠, 슈.
1: 정말 많죠? 윙! 한글 배추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배추, 배추.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읓이 우를 만나 추 배추.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배추. 친구들 따라해봐요. 배추. 끝.
2: 배추에서 가운데 소리 에를 우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후추, 부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배추에서 가운데 소리 에를 우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후추, 부추. 히힛.
1: 배추, 부추. 훈민이와 정음이는 배추 속이 궁금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배추를 부추로 바꿔라 한글. 배추가 부추가 되었어요. 천지가 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배추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배추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배추를 먹어요. 훈민 정음이 배추를 먹어요. 훈민 정음이 배추를 먹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벌레, 발레.
3: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리면 커다란 나무 완성!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놀고 싶어요. 벌레를 더 많이 불러주세요. 벌레!
0: 아, 나 벌레 많아.
3: 어? 어디?
0: 우와.
4: 사슴벌레가 나무에 놀러 왔어요.
0: 우와. 안녕.
4: 자벌레도 왔네요.
0: 자벌레?
4: 비단벌레 나무 기둥에 싹 붙이고 딱정벌레 나무 아래 딱 붙이고 애벌레 나뭇잎에 대롱대롱 놀고
0: 대롱대롱.
4: 우와, 벌레 놀이터네.
0: 응, 여기는 벌레 놀이터야.
4: 벌레들아, 여기 놀러 와.
5: 바꿔라 한글.
4: 벌레가 발레로 바뀌었어.
0: 정말? 여기는 벌레 놀이터인데.
4: 우리는 벌레가 필요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8: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어?
8: 이
9: 야
7: 후민정음 안녕.
4: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벌레가 발레로 바뀌었어.
0: 벌레가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벌레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긴 없어.
1: 여기도 없어.
2: 여기도 없어. 대체 한글은 어디 있지?
3: 젖? 응? 젖?

0: 난 자신 없어.
1: 나도. 우리 그만 포기하자.
2: 아이야! 포기하지 마!
0: 어쩌지?
3: 천지에 포기하다 공격을 받고 말았어. 아이야가 한글찾기를 포기하려고 해.
4: 우리가 아이야를 도와주자.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포기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5: 도전하자!

0: 어떤 어려움도 문제없어.
1: 우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2: 슛!
0: 아니, 나의 포기하다 공격을 도전하다로 막아내다니. 한 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0: 내가 뿅망치로 어를 쓸게.

0: 네. 벌레.
1: 저자 완료. 벌레.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벌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대롱대롱대롱대롱.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벌레! 벌레! 발레! 발레! 아름다운 발레! 야! 벌레! 벌레! 아항! 저건 무슨 벌레일까?
2: 히힛! 한글 벌레 먹어야지! 냠! 냠냠!
1: 슝! 무당벌레! 무당벌레! 오잉! 한글 벌레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벌레! 벌레!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어를 만나 버, 버가 받침 리을을 만나 벌, 리을이 에를 만나 레, 벌레.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벌레. 친구들 따라해봐요. 벌레. 끝.
2: 벌레에서 가운데 소리 어를 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발레, 걸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벌레에서 가운데 소리 어를

0: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발레, 걸레, 히힛.
1: 벌레, 발레. 훈민이와 정음이가 벌레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벌레야, 이리 놀러와.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벌레를 발레로 바꿔라 한글. 벌레가 발레가 되었어요. 천지가 포기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도전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벌레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가 나무에서 놀아요. 벌레가 나무에서 놀아요. 벌레가 나무에서 놀아요.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휴미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흥얼흥얼 싱싱.
2: 야호,
3: 그럼
2: 여기서도 싱싱
3: 빙글빙글 날라.
2: 시선

0: 언젠가부터 수많은 빛의 에너지들이 유성처럼 떨어지고 각종 동식물들과 결합한 초능력 생명체인 가비온이 나타났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가비온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때론 다크 가비온으로 변질되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에 인류는 세상의 혼란을 막고 가비온과 교감, 컨트롤할 수 있는 마스터의 양성소, 가비온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1: 코코, 파이어 브레스!
2: 샤인, 샤인 빔!
1: 워터 빔! 샤인, 샤인!
0: 어때요? 마스터들의 활약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입학 테스트에 합격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스타탄생을 기대하며 아카데미에서 봐요.
3: 멋져! 우리가 아카데미에 초청받다니 신난다! 우리 이거 꿈은 아니겠지? 진짜 맞네!

0: 이렇게 멋진 도시는 처음 봐. 아카데미도 진짜 멋있겠지? 우리 꼭 합격해서 최고의 마스터가 되자. 알겠지?
1: 그래. 얘들아 조심해.
0: 쟤들도 아카데미에 가나 봐. 어?
1: 가리.
0: 우와, 아이스크림 좋지.
2: 잠깐. 혹시 마스터 지방생?
0: 뭐야, 깜짝 놀랐잖아. 아, 너도 지망생이구나?
2: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난 클라스가 좀 다르다고나 할까? 내 이름은 바오, 이 친구는 커버텔. 우리가 바로 마스터의 미래.
0: 우와, 멋있다.
2: 넌 이름이 뭐니?
0: 난 우주, 이쪽은 구리.
1: 구리! 구리야, 같이 가!
2: 아이스크림 가게! 우리도 같이 가!
3: 자, 맛있게 먹어요.
0: 맛있겠다!
2: 아저씨, 아저씨! 아유, 미안, 미안. 아저씨! 저요! 저요!
4: 먼저 주세요.
3: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위쪽!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이러다.

0: 어? 아이 뭐야? 어디 갔어?
1: 카리.
0: 아니 이럴 수가.
1: 카리.
2: 이야, 너 엄청 빠르구나. 최고.
3: 맛있다 정말.
4: 역시 진리라니까. 아, 카비언들은 좀 쉬게 해줄까?
3: 그러자. 그래.
1: 카리.
4: 더북대니까. 데스카리. 어쭈, 너 제법인데.
3: 어참, 바오, 넌 배틀 해봤어?
4: 헤, 당연하지. 난 접은 적이 없어.
3: 우와, 진짜? 너 대단하구나.
4: 입학 테스트도 몇 번 해봤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3: 우와, 몇 번씩이나? 에?
1: 그럼 전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4: 아이, 저게 누구지? 아, 진짜로 누가 있네?
3: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봤던 애야.
5: 와, 방금 봤어? 엘미엇이야.
6: 대박, 완전 멋있어.
5: 그러게.
2: 제가 그 엘리엇이라고? 아까 부딪혔던 애가 엘리엇이었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3: 제가 누구길래?
2: 올해 아카데미 최고 유망주야. 엄청나게 세다던데.
3: 그래도 네가 더 강한 거 아니야? 넌 접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
4: 아, 그럼 엘리엇 정도는 내 상대도 아니지.
7: 방금 뭐라고 했지?
2: 뭐가?
7: 내가 상대도 안 된다고?
4: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해야, 오해. 너 엘리엇 맞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나도 아카데미에 입학할 거거든.
7: 친해질 생각 없어. 너 같은 녀석과.
4: 뭐? 나 같은 녀석?
7: 그래, 입만 살아있는 녀석 말이야.
4: 뭐라고?
7: 왜? 기분 나빠? 그럼 누가 센지 배틀이라도 해볼까?
4: 배틀? 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7: 한심한 겁쟁이 녀석.
3: 나와 겨뤄보는 건 어때?
7: 넌 또 뭐야? 좋아, 난 누구든

0: 상관없어. 도전을 받아주지.
1: 우주, 괜찮겠어?
2: 걱정 마.
3: 비온, 드레스카비온! 피하!
2: 잘한다! 그래, 드레스!

0: 그래! 불꽃질주로 달려!
1: 비온 썬더 스트라이크!
0: 그래! 불꽃 펀치!
1: 퓨! 일렉트릭 쇼크!
0: 그래! 괜찮아!
2: 역시 강하다!
1: 퓨! 썬더스피어!

시시하군. 가자, 비옹.

선더 크래쉬!

0: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잠깐 방심하긴 했지만 제법인걸.
1: 우주! 너 엄청난 실력자였구나! 대단해!
2: 아니야, 사실 쿠리가 나도 모르고 있던 새로운 스킬을 썼어.
1: 어? 정말이야?
2: 어. 쿠리 체력이 회복되면 한번 물어봐야겠어.
1: 그래! 아무튼 진짜 멋졌어! 배틀 초짜가 최고의 실력자 1력과 무승부라니 완전 대박! 너랑 아카데미 다닐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되는데?
2: 그 전에 합격부터 해야겠지?
1: 그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눈치는 챘겠지만 말이야, 내가 나섰으면 1년쯤은 시근 중목이었다는 사실 알아줬으면 해.
2: 알았어.

0: 다 온 것 같은데.
1: 오, 어떻게 알았대? 야, 가자, 거북대. 짜잔! 이것이 바로 예비 마스터들의 꿈의 학교! 드림 아카데미!

0: 촌스럽긴. 나만 따라와. 아카데미는 어디 깨고 있으니까.
1: 가.
0: 야, 같이 가.
2: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가비원들은 처음 봤어.
0: 사람들은 스타의 탄생에 열광하는 법이지. 오늘 힘 조절 좀 해야겠어. 너무 유명해지면 피곤할 것 같거든.
2: 근데 쿠리는 또 어딜 갔지?
0: 뭐야? 고흡탱도 없어졌네.
2: 쿠리! 여기 썼네. 친구를 사귀고 있었구나. 그래, 나도 반가워. 난 우주야.
0: 안녕, 난 바오. 우와,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근데 얘 마스터는 어디 갔지? 거북탱, 나도 한 입만 먹자.
3: 야, 너! 그 코딱지만한 걸 뺏어 먹으려고!
0: 이게 왜 내 엉덩이 밑에 있지?
3: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0: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3: 이리 와, 아로핑! 이상한 애하고 놀지 말라고 했지! 이거 진짜 생긴 건 꼭 뭉개진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0: 아이, 억울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4: 우와, 엘리오스다. 역시 소문대로 멋진데.
5: 두 번째 그룹 해리, 바오, 우주, 엘리언. 테스트가 곧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준비해 주세요.
2: 드디어 시작이다. 잘해보자, 쿠리. 네가 하리구나. 반가워.
0: 뭐지?
6: 첫 번째 그룹 전원 탈락.
7: 반가워요 여러분. 홍교장이에요. 테스트 방식을 소개할게요. 경기장을 통과해 버튼을 눌러라.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그룹의 테스트예요. 참 쉽죠? 그럼 모두 합격하길 바랄게요.
3: 뭐야? 그게 다야?
5: 참가자 입장.

0: 어? 저게 버튼인가 봐.
1: 그럼 내가 먼저. 트리온이잖아.
0: 어? 트리온?
1: 아카데 비서도 가비온이야. 일병 철벽의 트리온이라고도 해. 트리온이 있는데 난 아무도 못 지나갈 거야.
2: 입학 테스트에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참가자들의 건투를 빕니다.
3: 테스트 스타트.
4: 둘이 둘이
5: 좋아. 한번 붙어볼까? 아로핀 아이스 큐브. 아로핀 아이스 와인. 아유 아로핀.
1: 역시 너무 강하게. 이번에도 합격하기는 틀렸어.
0: 한꺼번에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보자.
6: 우린 경쟁자야. 힘은 너희끼리 실컷 모아.

0: 저기다. 가자, 비온!
1: 둘이 돌아! 둘! 테헤!

0: 야하! 비온 일렉트릭 쇼크! 야! 비온 썬더 스트라이크! 야!
1: 엘리언, 피온, 통과.
2: 지형을 이용하는 판단력, 스킬을 연기하는 능력까지 정말 대단했어요.
3: 그러게요. 역시 소문대로네요. 저 아이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0: 무슨 수가 없을까?
1: 시간이 없어. 스킬을 동시에 써보자.
0: 그래, 좋아. 그래.
2: 덤케이.
1: 아로피. 아이스케이.
2: 손케이.
0: 지금이야, 그래. 불꽃 도와이.
2: 병중이야.
0: 오히려 화만 돋은 것 같네.

0: 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1: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어쩌면? 얘들아, 내 생각은 말이야.
0: 뭔데?
1: 이렇게 하면
2: 됐어.

그래! 지금이야! 불꽃!

0: 왔죠.
1: 어? 얘들아, 시간이 없어. 어서 빨리.
2: 우주쿠리, 바우 거북탱, 해리 아로핀, 통과.
3: 예스! 우리가 해냈어!
4: 인정하기 싫지만 너희 덕분이야.
5: 뭘, 모두 함께 한 거지.
6: 아, 해리야, 그 아로핀 고구마는 미안했어.
4: 뭐?

0: 아니다. 나도 좀 심했지 뭐. 미안해.
1: 그나저나 우리 꼭 삼총사 같은데.
0: 응? 삼총사? 유치하게 그게 뭐니?
2: 왜? 난 좋은데. 우주 바우헤리 삼총사.
0: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난 아니야. 난 아니야.
3: 역시 가장 강력한 스킬은 협력이군요.
4: 벌써 그걸 깨달은 걸까요?
5: 설마요. 아직 어린아이들인데.
2: 올해는 재미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야, 아까 위기 때 내 스킬 봤지? 사실 드디어 내가 오기 전에 연구를 좀 하긴 했거든.
0: 얘 좀 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

0: 이기의 점심시간. 점심시간이다!
1: 지롱, 내가 먼저 지롱.
0: 쿵탕!

0: 주니 더, 주니 더.
1: 안 돼! 이 소리는 슬픔의 울음소리.
0: 슬픔의 울음소리? 그게 대체 뭐야?
1: 핑핑이 배고픈데!
0: 뭐야? 왜 밥이 없어?
2: 밥이, 밥이 없다, 핑!
3: 대상, 대상! 마법 조리 도구들이 모두 쓰러져 버렸다!
0: 마법 조리 도구가 쓰러졌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0: 무슨 냄새? 으이. 맛있는 거야?
1: 아우, 둘이! 정신 차려! 빨리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2: 됐고! 얘들아, 기숙사 매점에 신메뉴나 먹으러 가자. 바로 토마토마토 치킨.
1: 아니, 누가 그런 괴상망측한 걸 먹겠다고 하겠냐.
2: 토마토마토 치킨.
1: 잠깐! 모두들 멈춰! 할 얘기가 있어! 설마 너희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토마토마토마 그 이상한 치킨을 먹을 거야? 이건? 와, 배고프다고! 너희 잊은 거야? 그때 그곳 그 맛을 마법 조리 도구들이 요리했던 그 맛을 떠올려봐. 매일 우리를 기다려주던 그 맛을. 우릴 위해 매일 요리하던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졌는데 너희는 모른 채 할 거야?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3: 조리실!
1: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3: 일찾기!
4: 일로블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모습을 멜리나님께서 꼭 보셨어야 했는데. 멜리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0: 아,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1: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5: 잠깐! 나도! 같이 하게 장갑죠?
0: 알파가 기름을 밟아버렸어!
1: 알파를 잡아!
0: 더러운 곳에 꽃이? 베리공주라는 꽃이 피었네? 난 너무 예뻐! 깜짝이야!
1: 나가!
2: 조금 이따 나가서 여기 음식 우리가 모두 먹어버리자!
0: 먹어버리자, 핀!
1: 이제 좀 조용하네. 그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뭔가 알아냈어? 응! 마법 조리 도구들 모두 상처는 없고 요리 재료들이 묻어있어. 점심을 만들다 모두 당한 것 같아.
6: 우리도 만졌는데 왜 우린 멀쩡하지?
1: 아, 그래! 장갑이 우릴 지켜준 거야!
7: 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 묻어있다?
1: 응! 나한테 맡겨!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패딩!
8: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서 뭔가가 보여!
0: 혹시 벌레?
8: 아니, 귀신!
4: 식중독 귀신!
1: 귀신인 줄,
0: 벌레인 줄.
4: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야 하는 건 멜리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단 거죠. 식중독균이 조리실에 들어오는 일 말이에요. 아! 깜짝이야.
0: 누구냐?

0: 소리 도구들이 음식 맛을 볼 줄이야. 들켜버렸으니 나의 택기로 처리해주겠다. 바로 숨어버리는 것이지.
1: 토니, 우리 마법의 힘이 필요해.
2: 너무 무서워. 귀신 같아.
1: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용기를 더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3: 응.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티, 주티, 주티, 주! 주니! 토니! 현신!
1: 조심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0: 이거는 받아라! 세균 파워!
2: 로글리!
0: 하나 처리했고 받아라!

0: 아까부터 피하기만 하고 그게 네 특기냐?
1: 아,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어쩌지? 일단 부딪혀보자. 쭈피 쭈피 쭈피 쭈 마법 이동. 아,
0: 어디에 노리는 거냐?
1: 제대로 맞은 거거든.
0: 더 하시라.
1: 받아라 3단 점프 드롭킥.
0: 아, 망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또 피해봐라.
2: 멈춰. 준이를 놔줘.
0: 내 세균에 감염된 조리도구들 난 전혀 피해 없다고.
2: 뭐야? 아하, 알았다. 빛이야. 창 밖에서 들어온 빛이 세균맨을 약하게 한 거야.
0: 빛이라고?
1: 손이, 세균맨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구나.
2: 당연하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군타, 핀핀, 이리 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시작!
1: 왜? 나 불렀어?
2: 아니야!
1: 어머, 아름다워!
0: 이번엔 진짜 망했다! 강이었지롱!
1: 안돼! 세균맨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
0: 난 분명 내 세균 벌을 맞았을 텐데!
3: 놀랐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서 세균이 몸에 안 들어와요.
0: 여러분, 지금입니다! 망했다!
2: 이겼다! 끝났어!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4: 이겼는데... 배가 고파...
2: 어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3: 먹을 게 없겠니요? 응? 여러분이 되찾아준 그 맛을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0: 음식이 샘솟는 마법 항아리.
1: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네.

0: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1: 저처럼 예쁜 아이가 숨을 예쁜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요.
2: 2층은 멜리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올라가요.
1: 로블리,
2: 2층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0: 숨어야 한다, 펜. 펜. 펜.
1: 알고 안 땅이 이러기야?
0: 누구냐, 핀?
1: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어떤 맛이든 어떤 음식이든 네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샘솟는 마법 방면이
0: 와, 무엇이든 가능, 핀?
1: 물론
0: 그럼 햄버거
1: 마법 방언이 주문! 하지만 무슨 햄버거인지 말씀을 안 해주신 관계로 치즈버거, 더블버거, 불고기 스파이시, 킹버거까지
0: 최고다, 핑핑!
1: 당연하지, 이 몸은?
2: 핑핑 녀석만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못 찾게 딱게 꼬리 깽깽이 걸음으로 나와라. 땡 깽깽이 걸음 안 했음.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2: 그게 뭔데?
1: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며.
0: 당신 치킨 소세지 피자 핀.
1: 마법 화가리 주문!
0: 음식이 샘솟는다, 방아리.
3: 근데 이런 마법템은 어디서 난 거야, 핀핀? 어디 내가 안 봐?
2: 초코바, 초코머핀, 초코케이크, 초코! 와!
4: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 풀셋!
5: 준이!
2: 초코 다음은
3: 군사!
2: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1: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마법 하나님

0: 도자!
1: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2: 이래도 괜찮은 건가?
3: 어?
1: 오! 별 만나! 끝났다.
2: 준이.
4: 응?
2: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1: 이게 다 뭐야?
5: 아이.
1: 마법 항아리야. 이제 그만.
6: 마법 항아리.
1: 충분히 배부르다고.

0: 잡을 수 있겠어?
1: 잡아야지. 친구들과 힘을 모아줘. 적당해, 이 말썽쟁이 항아리야!
2: 말썽쟁이라니, 방금 전까지 좋아했잖아!
1: 얘들아, 지금이야!

0: 나이!
1: 존이, 안 되겠어! 마법엔 마법! 우리도 마법으로 상대하자! 준이!
2: 그런데 어떤 마법이 좋을까?
1: 다 먹어치우는 마법! 어? 같은 건 없겠지?
2: 여기 어디 뒀을 텐데?
1: 뭐? 내 머리에 뭘 넣어둔 거야?
2: 마법을 멈추는 주문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1: 그만이! 그만해! 주무라! 멈추래야!
2: 잠깐! 이 주문은 대마법사만 쓸 수 있음?
1: 에? 뭐라고? 아,
3: 배불러.
4: 나도 핀.
2: 너희도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3: 더니, 어? 좀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2: 먹기 편한 음식? 아!
5: 마법 항아리야!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먹기 편하고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다양한 맛까지 있는 음식으로 부탁해!
6: 마법 항아리?
1: 무슨 속셈이야?
5: 먹기 편한 작은 음식 한 가지로 바꾸면 상대하기 편해질 거야.
1: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는데?
2: 먹기 편한 음식은
5: 화장!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려면.
1: 근데
5: 이게 무슨 소리지?
1: 이 소리는 설마!
3: 재미라면 못 참지.
5: 시간 내는 나한테 맡겨.
1: 좋아.

0: 아니, 이 마법 항아리가 어디 갔지?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걸렸는데 무슨 일이지요?
1: 우리 뭐 했지? 아, 숨바꼭질이야!
0: 숨바꼭질 할 때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2: 그럼요, 그럼요. 아무 말썽 안 피웠죠.
0: 그럼 사이좋게 착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3: 네!
2: 간신히 작게 만들었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클릭소
3: 클릭소 몰라들까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벌써부터 기대돼.
1: 맛있게 변신하는 하얀 밀가루.
2: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야! 가만 안! 버려질 거야!
3: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4: 아, 놀이터.
3: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5: 뭐야? 또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0: 이게 뭐야?
1: 교실이 온통 반죽 투성이잖아.
2: 준이, 정신 차려 준이. 이게 어떻게?
1: 앞을 봐봐.
2: 밀가루 반죽은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1: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주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0: 버려진 다. 안 버려진 다. 버려진 다. 안 버려진. 아!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깜짝이야. 응?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 그대게 재롱이나 비우는 신세랍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유치원 녀석들로부터 저를 받아주세요. 대왕님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개그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지 않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3: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0: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2: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0: 모두 숨을 참아.
2: 뭐?
0: 물대 폭발사!
4: 고마워, 케이크맨.
2: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2: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4: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5: 어떻게 되돌려?
2: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5: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2: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0: 햇볕? 놀이터로 나가면
6: 나간다고?
0: 햇볕에다 말리면 꼼짝 달싹 못할 텐데.
5: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2: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0: 케이크맨인데.
2: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0: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2: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4: 주니,
2: 어서 미끄러져야 해. 이쪽이야.

0: 무서워.
1: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2: 성공이에요.
1: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3: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케이크맨.
4: 아이 뭐 이 정도라.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2: 어?
5: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런 날 버릴 거였잖아.
1: 넌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2: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3: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4: 어둠의 기운에 물리친 흰색 케이크맨.
2: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4: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1: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

0: 하나 보내지 않을 거지?
1: 아이 참, 우리가 널 왜 버려?
0: 고마워.
2: 축하 축하해.
1: 너의 용기를.

먹어. 내가 대장이야.

0: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러.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1: 자자,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고기 볶음을 하는 걸로.
0: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1: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0: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단 얘기야?
2: 쟤들 또 시작이다.
0: 맛을 네가 아냐?
1: 네가 볶음 맛을 알아?
0: 그만 좀 해!
3: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1: 놀고 있다고?
0: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4: 네,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0: 누가 할 소리?
5: 다들 왜 싸우는 거지?
6: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고 있어.

0: 문제를 한 번에. 아하! 이제 알겠어! 우리에게 필요해 모두의 대장.
1: 대장?
0: 모두를 이끌어준.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어?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1: 투표?
0: 투표?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 될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2: 까이,
0: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 어?
1: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0: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1: 너도?
0: 나도.
1: 아, 군타.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0: 핀핀만 안 나왔어.
1: 핀핀. 아니, 왜 군타?
3: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1: 군타님이시다. 군타가 대장?
0: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3: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4: 아니, 아니,
3: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4: 아니, 아니,
3: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4: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자볼까나?
1: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고.
3: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1: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0: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1: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0: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1: 그래!

0: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1: 좋다, 핑! 잠깐!
0: 뭐야, 너희들?
2: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3: 저기, 12이야.
4: 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3: 뭐?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0: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만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3: 가자!
5: 쿤타! 분명 꽤 많은 톤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0: 뭐? 계획?
5: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0: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4: 어쩌지? 쿤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4: 아니야, 실수라고.
0: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4: 공격한 게 아니야.
0: 이제부터 강화야.
4: 얘들아, 잠깐.
6: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3: 그만해!
6: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2: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7: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3: 알았다, 캣.
6: 아이쿠, 미안.
8: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0: 몰랐어.
2: 다음 계획은...
9: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쿤타 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해.
3: 아, 시끄러워.
5: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토니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가.
10: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0: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럴 땐 응원이 최고지.

0: 케이크맨.
1: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2: 죄송해요, 로블리.
1: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누어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2: 그게...
3: 대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2: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1: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0: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1: 아! 그럼
0: 대장이 없어도

0: 미연을 개했구만.
1: 미연. 촛불.
2: 촛불? 촛불을 찾나 봐. 여기?
1: 다시 친해진 우리네. 축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넘버블럭스 희귀한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희귀한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기성적인 아이들 딸.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들 딸.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적인 아이들 딸.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꼬롱꼬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꼬리가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억울한

0: 맹그로브 숲에 도착했어. 오늘 탐사도 잘해보자.
1: 응!
0: 어? 얘들아, 이것 봐! 나무꼬리가 잘렸잖아!
2: 이 흔적을 누군가 날카로운 걸로 자른 것 같아.
0: 이 숲은 많은 친구들이 사는 곳인데 그냥 둘 순 없지. 뿌리를 자른 게 누군지 흩어져서 찾아보자.
3: 배고파.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
4: 어? 큰 이빨 톱가오리잖아?
3: 배고파.
4: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톱가오리야! 어? 내가 간식 줄게.
5: 우와, 쿠키다. 고마워. 잘라 먹어야지.
4: 잠깐, 날카로운 초코. 맹그로브 나무를 자른 게 혹시? 찾았다!
0: 어? 니키 목소리야! 니키!
4: 저기 봐! 맹그로브 나무를 자른 게 저 날카로운 톱날코를 가진 큰 이빨 톱가오리인 것 같아.
0: 일단 따라가서 물어보자.
4: 응?
0: 잠깐! 거기서!
5: 뭐야? 왜 따라와? 무섭잖아.
0: 놓치겠어. 변신하자. 렉스 레드파워 변신.
4: 니키 핑크파워 변신.
6: 토모 블루파워 변신.
7: 퀸 그린파워 변신.

0: 비킹! 응? 믹스! 서버 엔진! 잠깐만! 얘기 좀 해! 물어볼 게 있어! 위험해!
1: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도와줘!
0: 우리에 걸렸어!
2: 우리가 꺼내줄게!

0: 괜찮아?
1: 근데 왜날 쫓아온 거야?
0: 맹그러브 나무 뿌리를 자른 게 넌지 물어보려고.
1: 뭐? 나는 아니야. 맹그러브 나무 뿌리 근처에 맛있는 먹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중한 먹이를 주는 맹그러브를 내가 왜 자르겠어?
0: 그럼 왜 도망친 거야?
1: 갑자기 쫓아오니까 놀라서 그랬지.
2: 뭐?
1: 어쩐지 이상하더라. 요즘 맹그러브 나무들이 사라져서 먹이를 구하기 힘들었거든.
3: 그래서 배고팠던 거구나.
0: 그럼 대체 누가 자른 거지? 위험해! 사원 불도저! 도모 고마워.
3: 저기 봐.
4: 어때? 두 그루나 쓰러뜨렸어. 내 집게가 네 집게보다 훨씬 더 세지?
5: 차, 나도 할 수 있거든.
0: 나무를 자른 건 바로 저 가재들이었어. 그만둬.
5: 뭐야, 방해하지 마. 맞아.
4: 우린 누구 집게가 더 센지 대결 중이라고.
3: 너희가 자른 건 맹그러브 나무야. 맹그러브 나무는 이곳에 사는 친구들의 집이 돼주고 맛있는 먹이도 주는 나무라고.
4: 이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나무였는지 몰랐어.
5: 정말? 미안해.
0: 앞으로는 안 그럴 거지?
4: 하지만 우리 집게 대결은 어떡하지?
0: 걱정 마. 내가 집게 펀치 기계를 만들어줄 테니까.
5: 집게 펀치 기계?
0: 집게로 펀치를 치면 점수가 나오는 기계라고.
5: 신난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4: 덤벼보라고.
0: 못 말려. 비버의 집을 지어줘.

0: 이러다가 댐이 무너지겠어.
1: 중장비 팀한테 연락할게. 럭키!
2: 렉스? 무슨 일이야?
1: 지금 댐이 붕괴되려고 해. 바로 출동해줘.
2: 뭐? 알았어. 얘들아, 준비됐지?
3: 중장비 팀 합체! 고고 자이언트!

0: 부스터 온!
1: 저기야! 뱀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어.
0: 코니, 부탁해.
2: 이 정도쯤이야. 고고 자이언트, 시멘트 파워! 에헥!

0: 빨리 댐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위험해져.
1: 고고 자이언트 부스터 온. 코니, 댐을 고정시켜줘.
0: 나만 믿으라고.
1: 고고 자이언트 시멘트 파워.
2: 얘들아, 고생했어. 정말 멋졌어.
1: 고생은?
0: 이 정도는 우리 중장비 팀한텐 아무것도 아니라고.
3: 도와줘.
1: 어?
3: 어?
4: 비버야, 무슨 일 있었어?
3: 우리 집이 무너졌어.
4: 어?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여긴 강인데?
2: 비버는 흐르는 하천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나무나 진흙으로 집을 만들어 추운 겨울에도 집안은 온도가 따뜻하지.
4: 아, 그렇구나.
5: 아이들도 있는데 집도 없이 겨울엔 어떻게 해야 할지.
2: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5: 도와준다고?
1: 맞아, 집 짓는 건 우리가 전문가라고.
6: 우리는 중장비 팀이다.
1: 럭키 파워로프.
7: 트랙시 만능 척재야. 도로시 불도저 더블 탕탕. 건치 불러 더블 통통.
2: 렉스 슈퍼 갈고리.
0: 코니 진흙 발사.
8: 우와, 멋지다.
3: 얘들아, 정말 고마워.
5: 너희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힘든 겨울을 보냈을 거야.
2: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인걸. 그렇지, 럭키?
1: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고고다이노를 불러달라고.
8: 엄마, 아빠, 빨리 새 집 구경 가요. 빨리요, 빨리.
3: 알았다.
0: 별이 되고 싶은 별 불가사리.
2: 핑, 어디야?
0: 렉스, 정찰 다 하고 가는 중이야.
2: 우리도 기지로 가고 있어. 이따 봐.
0: 더 빨리 가볼까?
4: 저게 뭐지?
0: 불가사리잖아. 불가사리가 왜 절벽에 있는 거야?

0: 그린 파워 변신! 핑 파워 부스터! 정말 다행이다.
1: 정말 고마워.
0: 불가사리가 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위험했다고.
1: 난 그냥

0: 사리가 아니거든. 난 별이야.
1: 별이?
0: 봐봐, 나는 별 모양처럼 몸통이 다섯 갈래고 저 밤하늘의 별님처럼 반짝인다고.
1: 그렇지만 넌 불가사리인걸. 바다로 돌아가야지.
0: 아니야, 난 별님이야.
1: 울지마 별아.
0: 너도 우리 가족처럼 내 말을 안 믿네. 엄마, 아빠, 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되고 싶어요. 하늘로 올라가면 별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 얘야, 우린 별이 아니라 불가사리란다.
3: 우린 하늘이 아니라 바다에 살아야 해.
0: 아니야, 난 별이라고.
2: 별아,
3: 어디 가는 거야?
0: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별이 될 수 있을 거야.
1: 그랬구나. 그래도 집에서 많이 걱정하실 거야. 가자.
0: 흥! 싫어. 별님이 되기 전엔 집에 안 가. 흥!
1: 이런, 어떡하지? 그래!

0: 나도 별이름이라고?
1: 응?
0: 난 밤하늘이 아니라 바다의 별이었어. 팀, 집으로 돌아갈래.
2: 좋은 생각이야.
3: 별아!
0: 응? 어? 엄마, 아빠!
2: 렉스, 비키!
4: 아가,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빠가 많이 걱정했단다.
5: 무사하니 다행이야.
0: 그냥 가버려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았어요. 난 하늘의 별림이 아니라 바다의 별이에요. 하늘이 별림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것처럼 바다도 별이 없으면 외로울 거예요.
5: 별아,
4: 우리 아가 그새 많이 컸구나.
5: 너희 덕분에 우리 아이를 찾았어.
4: 정말 고마워.
6: 아니에요.
2: 저희가 할 일인걸요. 별이랑 놀아서 재밌었어요. 강력한 딱총새우.
7: 아무도 오지 마라. 제발 아무도 오지 마라. 나왔다. 딱총새우야.
6: 무슨 일이야, 망두고야?
7: 강도들이야. 우리 집을 짓밟으려고 해.
6: 저 긴 몽둥이로 집을 부수려는 거구나. 그렇게는 안 돼. 야! 우와! 엄청 큰 소리가 잡히는데?
8: 나도 들었어.
2: 사고라도 난 걸까? 어떡해.
5: 얘들아, 나가서 조사해보자. 응.

0: 왜냐하면 딱총새우와 망두건은 함께 살거든. 딱총새우는 눈이 나빠서 집 지을 때 망두거가 망을 봐줘. 그 대신에 다 짓고 나면 둘이 한 집에 사는 거지.
1: 그러니까 난 집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2: 우와!
1: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새우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거야? 비행기보다도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나던데?
3: 조그만 새우라고? 직접 한번 들어볼래? 이야!
4: 모두 귀를 막아!
5: 엄마야!
4: 어떡해! 해류에 휩쓸렸어! 얘들아, 현실에서 구해주자!
6: 알았어!
4: 렉스, 레드파워 변신!
7: 미키, 핑크파워 변신!
8: 도모, 블루파워 변신!
9: 싱, 그린파워 변신!
10: 사로초 마을이 위험해!
4: 나는 딱총새우와 망두거를 구할게! 너희는 가서 바위를 막아줘!
6: 알았어!
8: 파워 불도저!

0: 정말 다행이야.
1: 슈퍼 갈고리! 진정해! 고고가디언을 부를게! 고고가디언, 얼른 출동해줘!
2: 고고가디언, 우선 터 변신!

0: 깐총새우야, 위치를 알려줄래?
1: 위치를?
0: 고고가디언, 여기야!

0: 가디언 고마워. 미안해. 우리 집을 부수려는 줄 알았어.
1: 나도 오해했어. 미안해.
2: 아니야. 앞으로 우리도 집이 있나 잘 보면서 다닐게.
0: 고고다이노, 구해줘서 고마워.
3: 어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줘. 우리는
4: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니까.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싱싱
4: 빙글빙글 날라라
5: 시소도 날라라
2: 재밌다.
6: 잠깐 쉬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0: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개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플렉소!
2: 플렉소! 몰라들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재밌다! 자석으로만 있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심해의 초록 아귀.
3: 지진 발생, 지진 발생.
4: 가까운 심해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
5: 위험에 처한 생물들이 있을지도 몰라. 어서 가서 살펴보자.
4: 어? 치골한 배가 있어. 어? 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5: 뭐가 있다고? 이런 낡은 배는 너무 위험한데? 또 지진이 나면 배가 무너질 수도 있어.
4: 해구 근처에 있어서 위치도 위험해 보여.
5: 우리가 가서 대피시키자.

0: 괴물이다!
1: 어? 핀, 작은 물고기인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0: 어? 휴, 괴물인 줄 알았네.
2: 안녕, 우린 다이노 해양구조대야.
3: 얼른 밖으로 나가야 해.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거든.
0: 와, 그럼 어쩌지?
1: 지진이 났을 땐 이런 곳보단 밖이 더 안전해. 일단 여기서 나가자.
2: 아, 삼엽 중 트리메로 케팔루스도 있었네. 트리메로야, 여긴 위험해. 밖으로 나가야 해.
4: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5: 밖으로? 밖으로?
6: 밖으로?
0: 우와! 쟤들은 줄 서서 다니네.
3: 트리메로는 심해에서 살다 보니 눈이 퇴화했거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서로에게 의지해서 이동하는 거야.
0: 그렇구나. 신기하다.
2: 이제 없나?
3: 너 왜 그래?
0: 괴물, 괴물이야!
1: 어? 어디?
3: 잘못 본 거 아니야?
0: 아니야! 엄청 입이 큰 괴물을 봤다고! 아! 어? 저기 뒤!
3: 초롱 때문에 생긴 그림자였어.
0: 초롱아귀?
3: 초롱아귀는 머리 촉수 끝에서 빛이 나는데 이게 초롱불 같아서 초롱아귀라고 해.
7: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

0: 미안해.
1: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조롱하기야, 이 배 안에 있으면 위험해. 배가 너무 낡아서 무너질 거야.
0: 여기 내 친구들도 있는데.
2: 진진이다!
1: 이런, 서둘러야 해. 구구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2: 디케이, 핑크파워 변신! 도모, 블루파워 변신!
3: 핑, 그린파워 변신!
1: 친구들은 어딨어?
0: 얘들아, 모두 초록불을 켜!
2: 찾았다! 우리랑 같이 나가자!

0: 모두 다 나왔지? 어? 잠깐! 아직 안 나온 친구가 있어. 뭐라고? 고고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출동해줘!
1: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오션 터 변신!

0: 얘들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1: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큰일 날 뻔했어.
3: 고마워! 다이노 구조대!
4: 미스터 만타 가오리! 힝! 목적지에 도착했어. 먼저 주변 지역을 살펴봐줘. 탐사 준비를 하고 있을게.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고고가디언, 여기 정박해줘.
5: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4: 괜찮아?
0: 너무 아파.
4: 어디가? 아프겠다. 잠깐만. 렉스!
2: 응, 핑! 무슨 일이야?
4: 만타 가오리랑 부딪혔는데 여기 좀 봐.
2: 저런, 비키, 치료해 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핑, 금방 갈게. 비키, 핑크 파워 변신!
0: 우와, 상처가 없어졌어. 고마워. 왜 이러지?
1: 아직은 좀 아플 수 있어.
4: 근데 왜 갑자기 물 위로 뛰어오른 거야?
0: 이틀 후에 미스터 만타가오리 대회가 있거든.
3: 미스터 만타가오리?
0: 해마다 가장 멋진 수컷 만타가오리를 뽑는 대회야. 미스터 만타가오리가 되고 싶어서 나도 열심히 연습 중이었어.
6: 미스터 만타 가오리라고? 네가?
4: 우와! 대장님 멋져요!
2: 미스터 만타 가오리는 우리 대장님 거거든?
4: 실력도 없으면서 다치기까지 한 거야?
6: 망신 당하기 싫으면 대회는 안 나오는 게 좋을걸.
4: 뭐야, 쟤네들.
1: 걱정하지 마, 만타야. 다친 곳은 내일이면 다 나을 거야.
0: 아니야, 쟤들 말대로 그냥 포기할까 봐.
7: 포기하면 안

0: 해야지. 지나가는 길에 얘기 다 들었어. 나도 도와줄게.
1: 그래, 같이 훈련하면 이길 수 있어.
2: 그럴까?
3: 당연하지.

0: 축하해, 만타야.
1: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미스터 만타가 될 수 있었어.
0: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다음에 또 만나자.
1: 안녕.
2: 천방지축 아기 범고래. 요즘 이 근처 해안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가 많대.
3: 잘 있던 바위가 갑자기 왜 떨어지는 거지?
0: 온난화로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언체로 붙어있던 바위들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어.
4: 어떡해. 그러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 위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3: 안 돼, 안 돼. 너무 위험해.
2: 맞아. 우리가 절벽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
5: 고고다이노 친구들이네. 가서 인사하자꾸나.
6: 네.
2: 안녕하세요, 할머니.
5: 안녕. 오랜만이구나. 여긴 어쩐 일이니?
2: 근처 절벽에서 바위가 자꾸 떨어져서 왔어요.
0: 절벽 근처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알려줘서 고맙다. 우리도 명심할 테니 걱정 말아라.
7: 어?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8: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2: 우리도 나가서 찾자.
5: 이 장난꾸러기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보구나.
3: 아기 범고래야, 어딨니?
6: 숨차.
5: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찾았다.
6: 나, 할머니, 반칙이에요. 난 잠깐 숨 쉬러 나온 건데.
5: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2: 우와, 대단하신데요.
0: 아기가 장난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5: 할머니는 뭐든 다 안단다. 우린 이만 가보마.
2: 조심히 가세요.
5: 아가.
6: 네, 할머니.
5: 절벽 근처론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구나.
6: 네. 기다려.
5: 알았지?
8: 이 말썽꾸러기가 또 어딜 갔어?
5: 이런, 여긴 위험한 곳인데 빨리 흩어져서 찾자. 어디니, 아가? 멈춰! 안 돼!

0: 아가.
1: 할머니.
0: 이 소리 들리니? 한 번 더 붕괴할 거야. 아가, 다이노들에게 가서 여기 절벽이 무너지는 중이라고 전화 거라.
1: 나 혼자 가요.
0: 어서, 넌 용감한 범고래잖니.
1: 알겠어요.
2: 뭐라고? 범고래 가족을 빨리 구해줘야 해. 고고가디언, 우리가 구조하는 동안 절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줘.
3: 알았다, 렉스.
2: 얘들아, 범고래를 구하러 출동하자.
1: 응.
2: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4: 빅키, 핑크파워 변신. 도모, 블루파워 변신.
5: 핑, 그린파워 변신.
3: 고고가디언,

0: 도모 타워 3!
1: 렉스 슈퍼 갈고리! 이쪽이야! 빨리! 구조 완료!
2: 엄마! 아빠! 할머니!
3: 아가, 아주 용감하게 잘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이제 할머니,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1: 해저화산 대폭발!
4: 위험! 위험!
1: 고고가디언, 무슨 일이야?
4: 해저화산 분출, 경보 발동!
1: 화산이 분출되고 있어!
5: 근처에 있는 생물들을 대피시켜야 해!
1: 어서 가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5: 니키, 핑크파워 변신!
0: 도모, 블루파워 변신!
6: 킹, 그린파워 변신!
7: 벌써 물이 뜨거워지고 있어.
6: 어, 저기 좀 봐.
1: 화산 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5: 서둘러야겠어. 흩어져서 생물들을 대피시키자.
1: 응. 서둘러요. 화산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세요.
8: 화산? 저기 공기방울들이 나오는 곳 말이야?
6: 응, 빨리.

0: 화산이 터진다고?
1: 이런, 얼른 도망가자.
2: 나도 되는 거.
3: 너무 뜨거워서 못 걷겠어. 이러다 익어버리겠어.
4: 내가 도와줄게.
5: 둘세치야,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어? 어디 아픈 거야?
3: 갑자기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더니 꼬리를 데였어.
5: 저런, 내가 치료해줄게.
6: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비키 고마워. 야호!
5: 천만에.
3: 다행히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 같아.
7: 해저 화산 구조 대작전 성공. 유후! 저기 뭐 사냐? 산호초 마을의 모사 사우루스 말이야.
8: 모사라고?
9: 오늘따라 물이 따뜻하고 정말 좋은데.
10: 어? 저건 뭐지? 하얀 기둥이잖아. 멋지다.
9: 가까이서 봐야지.
5: 와, 모사야, 안 돼.
10: 아유, 뜨거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누가 좀 도와줘요!
7: 어떻게, 다른 친구들도 대피시켜야 하는데.
3: 아, 고고가디언이 있잖아. 고고가디언에게 부탁해보자. 고고가디언, 화산 폭발 직전이야. 모사를 구해줘.
11: 고고가디언, 무슨 파워 현신!

고고 가디언 정말 고마워.

0: 아깐 정말 위험했어.
1: 그러게, 화산이 안정돼서 다행이야.
2: 큰 피해를 겪은 동굴이 없는지 살펴보자.
3: 어? 저게 뭐지?
1: 어? 우와, 저건 부석이잖아.
0: 부석?
4: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뜨거운 마그마가 바닷물에 식어서 생기는 돌이야. 햇빛을 막아버리거나 바다 생물들의 아가미를 막을 수도 있어서 정말 정말 위험해.
2: 우리가 가서 치우자.
0: 응.
2: 모두 고고가디언 쪽으로 부석을 모아줘.
1: 응.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5: 맞아 맞아. 깨끗한 바다에서 신나게 헤엄칠 수 있게 됐어.
4: 아니야, 너희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중한 바다인걸.
1: 고고다이노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0: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줘.
2: 우리들은 해양생물을 지켜주는 고고다이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홍순이네 딸기 농단.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모여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0: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10: 당신, 우리 모두
11: 8!
1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10: 넘버블럭스, 갑의 가족!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리 여행가자.
4: 환영합니다.
3: 그럼 여기 출발.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5: 기내식입니다.
4: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메이킹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랄랄라.
1: 노래!

0: 랄랄라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놀 준비 됐나요?
1: 네!
2: 리나, 리나, 하마리나도요.
0: 어? 하마리나, 오늘 예쁜 모자 썼네.
2: 예쁘죠? 하마리나는 칙칙푹푹 기차 타고 놀러 가고 싶어요.
0: 그래? 우리 친구들도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싶나요?
1: 네!
0: 좋았어! 그럼 오늘은 신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1: 네!
3: 여기는 랄랄라, 랄랄라 역입니다. 곧 열차가 출발합니다. 어서어서 타세요. 뿌뿌!
0: 좋았어! 오늘은 기차 타고 기차 여행 출발!
1: 출발!
0: 다 같이 기차 타는

0: 이제 배 타봐요.
1: 그럼 이번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요?
0: 네.
1: 자, 그럼 컵.

0: 랄랄라 친구들, 이번엔 또 뭘 타고 떠나볼까요?
1: 비행기!
0: 비행기!
2: 슝슝! 비행기!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달고 싶어요.
0: 좋아, 이번엔 멋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출발!

0: 왔어. 그럼 이번엔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까지 다 타보자.
1: 네. 좋았어. 그러면 기차부터 출발.
0: 출발. 기차.

0: 모두 신나는 여행했나요?
1: 네!
2: 자, 그러면 신나는 여행을 한 기념으로 우리 기념사진을 찍어봐요. 자, 나는 멋지게!
1: 찰칵!
3: 친구랑 다정하게
4: 재밌게
5: 하마리나처럼 귀엽게

0: 사람은 터널을 지나
1: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끼
2: 어? 칙칙폭폭 귀찮네
1: 뿌뿌
0: 기차 타고 떠나요
1: 칙칙폭폭

신나는 여행을 예!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후! 출발!

린!

0: 랄랄라 친구들, 오늘 여행 즐거웠나요?
1: 네!
0: 정말로?
2: 네! 좋아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우리는 언제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이봐, 도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1: 어, 수상한 카드 발견.
0: 어? 어디?
1: 저기 또 있어!
0: 좋아! 도레미 탐정단 출동!

0: 펜맨을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0: 됐네.
1: 맞아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5: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6: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요정들,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아주 기분 좋은 꿈.
2: 우와, 박사님 꿈에 누가 나왔길래?
4: 아, 제가 나왔군요.
1: 아잉, 제가 나왔군요.
0: 에이, 나야 나. 제가 나온 거 맞지?
3: 아니, 꿈에 내 이가 나왔어.

0: 박사님의 이가요?
1: 꿈에 내 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사님, 저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은 중인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하지 뭐야.
2: 박사님, 평소에 이를 아주 잘 닦으시나 봐요.
1: 물론이지. 그런데 이를 닦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한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안순아, 과자 그만 먹고 자기 전에 이 닦아야지.
2: 이 닦았는데?
1: 으이그, 칫솔이 바짝 말라있는데?
2: 진짜 닦았다고요. 그저께 아침에? 이 닦았다고요.
1: 뭐? 그저께 아침? 안순이, 너 그럼 계속 지금 이를 안 닦았... 안순이, 너 엄마가 이 닦아줘야겠다. 자, 입 벌려봐. 아.

0: 했으니 너 얼마나 안 닦았으면은 이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아유, 불쌍하다. 안순이, 네 이들이 불쌍해. 어. 내 이가 뭐가 불쌍해?
1: 그런데 엄마의 말대로 안순이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었지.
2: 우리가 원래 이렇게 노란색이었나?
3: 아니, 하얀색이었어. 주인 잘못 만나 이 꼴이 됐지만.
4: 사람들이 우리 냄새만 맡으면 으에 하고 도망가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해. 이거 다 안순이 때문이야. 안순이 정말 미워.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가엾은 안순이의 이들아, 안순이가 미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복수해야지. 안 그래? 기다려라 이들아, 악당 크크가 곧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 단순히 결국이 안 닦으잔다.
1: 이럴 줄 알았어.
2: 오! 안녕, 안순이의 이들. 오, 오,
1: 뭐야? 입속 세균인가? 우리를 썩게 하려고 왔네.
0: 세균, 너 여기서 당장 나가!
2: 아니야, 나 세균 아니야. 아따 크기야.
1: 아따?
2: 그래, 너희들 한순이가 잘 닦지도 않아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계속 있을 거야?
1: 여기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2: 나가야지. 입 밖으로 탈출해야지.
1: 탈출?
2: 그래, 안순이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야. 너희들 계속 이러고 있다가 조만간 시커멓게 썩어서 식구에서 그냥 다 갈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1: 안 돼.
0: 우리 여기서 나갈래요.
2: 좋았어. 그럼 손.
0: 손.
2: 안순이의 이들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둘 셋 뿅.

그리고 다음 날 아침

0: 어떻게 한 거니?
1: 몰라요. 은혜를 아들로 뽑아간다.
0: 아유, 말도 안 돼. 일단 엄마가 이들 좀 찾아볼게. 이들아, 어디 간 거니? 이들아! 이들아, 어딨니? 이들아, 어딨니? 이들아! 이들아!
1: 여보세요?
2: 혹시 도망간 이를 찾고 있나?
1: 누구세요?
3: 방금 전 공원에서 안순이 너의 냄새나는 일을 본 사람이 있어. 크크크크크. 그럼 이봐.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순아, 왜 그래? 무슨 전화야?
1: 엄마, 나 이 찾으러 갈게요.
0: 응? 이 찾으러? 어디로?

0: 추운 냄새 날 것 같은 이거.
1: 엄청 궁금하군요. 내일 봤는데 언제 오셨어요?
0: 저

0: 보니까 좀 낫지?
1: 시원하다. 근데 너도 냄새 좀 난다.
2: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래도 시설로 씻으니까 엄청 시원하다.
3: 깜짝아! 안수나!
0: 너희들 여기 왜 있어?
1: 버렸잖아. 우리 깨끗이 닦아주지도 않았지.
0: 너 우리가 썩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4: 이따가 도망가.
2: 그래, 진작 도망쳤어야 했어. 칫솔로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닦으니까 엄청 상쾌하더라. 그지? 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돌아갈게. 입 벌려봐. 자, 간다. 하나, 둘, 셋!
1: 안수라! 이제 우리 너의 거짓말에 안 속아!
0: 너 우리 안 닦아줄 거잖아!

0: 너 이 녀석 당장 안순이의 일을 안순이의 입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1: 응, 그러지 못해.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이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돼.
2: 흥, 그러니 크크 너는 너 이 언제 다 깠냐?
1: 흥, 그걸 왜 내가 니들한테 말해야 하지?
3: 흥, 언제 다 깠는지 말하기 싫으면 해봐.
1: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에이, 또 과장한다. 내 입냄새가 그렇게 심하다고? 나 그 정도 아니야. 아, 내 코!
2: 그 어린이 괴롭힐 시간에 네 이나 제대로 닦아.
0: 지금이야.

0: 오랜만에 이 좀 닦아봐야겠다. 둘, 셋, 뿅.
1: 그렇게 크크가 살아.

0: 그날 이후 안순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매일 아침 저녁 이를 깨끗이 닦으며 자신의 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1: 빅동의 사족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치카치카 치카치카 이를 깨끗하게 닦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1: 빅동의 사족사!
5: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4: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언젠가부터 수많은 빛의 에너지들이 유성처럼 떨어지고 각종 동식물들과 결합한 초능력 생명체인 가비온이 나타났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가비온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때론 다크가비온으로 변질되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에 인류는 세상의 혼란을 막고 가비온과 교감, 컨트롤할 수 있는 마스터의 양성소, 가비온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1: 아, 코코, 파이어 브레스!
2: 샤인, 샤인 빔!
1: 빔, 워터 빔!
2: 샤인, 샤인! 빔! 빔! 빔!
0: 어때요? 마스터들의 활약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입학 테스트에 합격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스타 탄생을 기대하며 아카데미에서 봐요.
3: 멋져! 우리가 아카데미에 초청받다니 신난다. 우리 이거 꿈은 아니겠지? 진짜 맞네. 우와! 야, 저기 봐! 와, 대단해!
2: 자,
3: 우와! 이렇게 멋진 도시는 처음 봐. 아카데미도 진짜 멋있겠지? 우리 꼭 합격해서 최고의 마스터가 되자. 알겠지?
2: 그래. 얘들아 조심해.
3: 쟤들도 아카데미에 가나 봐. 어?
4: 가리! 어? 가리! 가리! 가리! 가리!
3: 우와! 아이스크림! 좋지!
5: 잠깐! 혹시 마스터 지방생?
3: 뭐야? 깜짝 놀랐잖아. 아, 너도 지방생이구나?
5: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난 클라스가 좀 다르다고나 할까? 내 이름은 바오. 이 친구는 커모텔. 우리가 바로 마스터의 미래.
3: 우와, 멋있다.
5: 넌 이름이 뭐니?
3: 난 우주. 이쪽은 구리.
2: 구리! 구리야, 같이 가!
5: 아이스크림 가게! 우리도 같이 가!
6: 자, 맛있게 먹어요.
3: 맛있겠다!
5: 아저씨, 아저씨! 아유, 미안, 미안. 아저씨, 저요, 저요.
7: 먼저 주세요.
6: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위쪽, 왼쪽, 오른쪽. 이런.

0: 어? 아이 뭐야? 어디 갔어?
1: 그래.
0: 아니 이럴 수가.
1: 그래.
2: 이야, 너 엄청 빠르구나. 최고.
3: 맛있다 정말.
4: 역시 진리라니까. 아, 카비언들은 좀 쉬게 해줄까?
3: 그러자. 그래.
1: 그래.
4: 가볼까? 드레스 카드.
1: 그래.
4: 어쭈, 너 제법인데.
3: 어, 참, 바오, 넌 배틀 해봤어?
4: 헤, 당연하지. 난 접은 적이 없어.
3: 우와, 진짜? 너 대단하구나.
4: 입학 테스트도 몇 번 해봤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3: 우와, 몇 번씩이나? 에?
1: 그럼 전부 떨어졌다는 얘기야.
2: 저게 누구지? 진짜로 누가 있네?
3: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봤던 애야.
5: 와, 방금 봤어? 엘리엇이야.
6: 대박, 완전 멋있어.
5: 그러게.
2: 어, 제가 그 엘리엇이라고? 아까 부딪혔던 애가 엘리엇이었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3: 제가 누구길래?
2: 올해 아카데미 최고 유망주야. 엄청나게 세다던데.
3: 그래도 네가 더 강한 거 아니야? 넌 접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
4: 아, 그럼 엘리엇 정도는 내 상대도 아니지.
7: 방금 뭐라고 했지?
2: 뭐가?
7: 내가 상대도 안 된다고?
2: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해야, 오해. 너 엘리엇 맞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나도 아카데미에 입학할 거거든.
7: 친해질 생각 없어. 너 같은 녀석과.
2: 뭐? 나 같은 녀석?
7: 그래, 입만 살아있는 녀석 말이야.
2: 뭐라고?
7: 왜? 기분 나빠?
2: 어,
7: 그럼 누가 센지 배틀이라도 해볼까?
2: 배틀? 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7: 한심한 겁쟁이 녀석.
3: 나와 결혼하는 건 어때?
7: 넌 또 뭐야? 좋아, 난 누구든 상관없어. 도전을 받아주지.
2: 우주 괜찮겠어?
3: 걱정 마.
0: 비욘 드레스 카비욘.
3: 잘 간다. 그래, 드레스 카비욘.

0: 불꽃 질주로 달려!
1: 비온 썬더 스트라이크!
0: 그래! 불꽃 펀치!
1: 퓨! 일렉트릭 쇼크!

0: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잠깐 방심하긴 했지만 제법인걸.
1: 우주! 너 엄청난 실력자였구나! 대단해!
2: 아니야, 사실 쿠리가 나도 모르고 있던 새로운 스킬을 썼어.
1: 어? 정말이야?
2: 어. 쿠리 체력이 회복되면 한번 물어봐야겠어.
1: 그래! 아무튼 진짜 멋졌어! 배틀 초짜가 최고의 실력자 엘리엇과 무승부라니! 완전 대박! 너랑 아카데미 다닐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되는데?
2: 그 전에 합격부터 해야겠지?
1: 그거야 당연하지! 아이, 그런데 눈치는 챘겠지만 말이야, 내가 나섰으면 엘리엇쯤은 시금죽 먹겠다는 사실 알아줬으면 해.
2: 알았어.

0: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 오, 어떻게 알았대? 가자, 거북탱. 짜잔! 이것이 바로 예비 마스터들의 꿈의 학교! 드림 아카데미!
2: 와, 역시 괜찮아! 야! 와! 야! 와!
1: 촌스럽긴! 나만 따라와! 아카데미는 어디 깨고 있으니까!
3: 가, 가가.
1: 야, 같이 가!
0: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카비오들은 처음 봤어!
1: 헤이, 사람들은 스타의 탄생에 열광하는 법이지. 오늘 힘조절 좀 해야겠어. 너무 유명해지면 피곤할 것 같거든.
0: 근데 쿠리는 또 어딜 갔지?
1: 뭐야? 거북탱도 없어졌네.
4: 쿠리!
0: 여기 있었네. 친구를 사귀고 있었구나. 그래, 나도 반가워. 난 우주야.
1: 안녕, 난 바오. 우와,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근데 얘 마스터는 어디 갔지?
4: 핑키.

0: 검택, 나도 한 입만 먹자.
1: 야, 너! 그 코딱지만한 걸 뺏어 먹으려고!
2: 이게 뭘 내 엉덩이 밑에 있지?
1: 이런 애가 다 있어?
2: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1: 이리 와, 아로핑. 이상한 애하고 놀지 말라고 했지. 이거 진짜 생긴 건 꼭 뭉개진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2: 아이, 억울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3: 우와, 엘리오스다. 역시 소문대로 멋진데.
4: 두 번째 크루 해리, 바오, 우주, 엘리어. 테스트가 곧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준비해 주세요.
5: 드디어 시작이다. 잘해보자, 쿠리. 네가 하리구나. 반가워.
2: 아니요.
1: 치.
2: 뭐지?
6: 첫 번째 그룹 전원 탈락.
7: 반가워요, 여러분. 홍교장이에요. 테스트 방식을 소개할게요. 경기장을 통과해 버튼을 눌러라.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그룹의 테스트예요. 참 쉽죠? 호호. 그럼 모두 합격하길 바랄게요.
1: 뭐야? 그게 다야?
4: 참가자 입장.

0: 어? 저게 버튼인가 봐.
1: 그럼 내가 먼저. 트리온이잖아.
0: 어? 트리온?
1: 아카데미에서도 가비온이야. 일명 철벽의 트리온이라고도 해. 트리온이 있는데 난 아무도 못 지나갈 거야.
2: 입학 테스트에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참가자들의 건투를 빕니다.
3: 테스트 스타트.
4: 둘이 둘이
5: 좋아. 한번 붙어볼까? 바로 핑! 아이스 큐브! 바로 핑! 바로 핑! 아이스 와! 아유! 바로 핑!
1: 역시 너무 강하게. 이번에도 합격하기는 틀렸어.
0: 한꺼번에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보자.
6: 우린 경쟁자야. 힘은 너희끼리 실컷 모아.

0: 저기다. 가자, 비온!
1: 둘이! 둘이!

0: 피온 일렉트릭 쇼크 피야. 피온 썬더 스트라이크 피야.
1: 엘리언 피온 흉과.

0: 그래, 좋아. 그래.
1: 오케이.
0: 아로피. 아이스 키우.
1: 손케넌키.
0: 지금이야, 그래. 불꽃 포이.
2: 병중이야.
0: 오히려 화만 돋은 것 같네.

0: 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1: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어쩌면? 얘들아, 내 생각은 말이야.
0: 뭔데?

그래! 지금이야! 불꽃!

0: 왔죠. 어?
1: 얘들아, 시간이 없어. 어서 빨리.
2: 우주 쿠리, 바우 거북탱, 테리 아로핀, 통과.
0: 예스! 우리가 해냈어!
3: 인정하긴 싫지만 너희 덕분이야.
4: 뭘, 모두 함께한 거지.
0: 아, 해리야, 그 아로핀 고구마는 미안했어.
3: 뭐, 아니다. 나도 좀 심했지 뭐. 미안해.
0: 그나저나 우리 꼭 삼총사 같은데.
3: 응? 삼총사? 유치하게 그게 뭐니?
4: 왜? 난 좋은데. 우주 바우 해리 삼총사.
3: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난 아니야.
5: 역시 가장 강력한 스킬은 협력이군요.
6: 벌써 그걸 깨달은 걸까요?
7: 설마요. 아직 어린아이들인데.
8: 올해는 재미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야, 아까 위기 때 내 스킬 봤지? 사실 드디어 내가 오기 전에 연구를 좀 하긴 했거든.
3: 아, 얘 좀 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파티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19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라이언 3-2-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3: 얼리면 더 맛있어.

I've got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알겠어요, 선생님.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7: 체포를 지켜라 면역 삼총사 우와 코따가 나 체포 딱지 있다 부럽지 라고 호떡이한테 자랑하고 싶다.

0: 누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호빵이 누나 보고 싶다. 엄마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놀이터에 나가고 싶어. 나갈까? 안 돼. 호빵이 누나한테 독감 옮기면 어떡해. 놀이터에 나가기 싫어. 나가고 싶잖아. 나가고 싶잖아. 조금.
1: 아, 자랑하고 싶다.
2: 어때? 세포딱지 멋지지?
0: 우와, 진짜 멋지다. 이 딱지 무슨 딱지야?
2: 아, 멋지지? 이거 세포딱지인데. 또 밖에 나와도 돼? 독감 다 나왔어?
0: 누나가 이 딱지를 주면 바로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다 주라.
2: 이건 안 돼.
0: 아, 왜 안 돼?

0: 사람의 재채기하면 어떡해? 어? 호떡아, 너 왜 그래? 여긴 어디지? 어? 문이다! 어? 어? 여긴 또 어디야?
1: 응? 어디긴 세포마을이지.
0: 어? 너희는 누구야?
2: 103호! 왜 그래? 우린 너랑 같은 세포잖아. 얘는 102호, 나는 104호 세포.
0: 어? 내가 세포가 됐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호빵이야.
1: 그래.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호빵이 몸속 세포니까 호빵이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우린 세포야!
3: 원, 투, 원, 투, 쓰리, 포, 셀, 셀, 셀. 우리 몸은 세포들로 상식 속의 세포들로 산소 영양분 먹고 먹고 건강하게 몸 지킨다. 우리 우리는 세포다!
1: 세포!
0: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내가 봤을 때 너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 일로 와 앉아. 산소 마 어? 산소가 떨어졌는데?
4: 산소 여기 있습니다. 자, 캬이그. 자, 캬이그. 산소 신선할 때 드세요. 자, 자.
2: 우와, 고마워요, 척혈구님.
0: 척혈구님.
4: 언제든지 산소가 필요할 땐 이 척혈구를 불러주세요. 아, 네, 척혈구입니다. 아, 산소요? 네, 금방 가겠습니다. 착혈구, 착혈구, 착혈구, 착혈구.
3: 저, 산소, 건배!
0: 아, 건배!
1: 신선할 때 마시니까 기분 좋지?
2: 아, 좋아!

0: 재밌겠다.
1: 빨리 와.
0: 아, 같이 가, 같이 가.
1: 여기가 호빵이 몸속이란 말이지.
2: 어. 호떡이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호빵이 몸속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3: 우와. 오. 여기가 더 좋다, 더 좋아.
2: 빨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독감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만들자.
1: 야호.
2: 그럼 호빵이도 이제 독감이다.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그럼 세포부터 찾아야지. 난 이쪽으로.
1: 그럼 난 이쪽.
0: 그래, 가자.
1: 가자.
2: 자.
4: 아, 맞다, 102호. 그 저번에 감기 바이러스 때 감염될 뻔했잖아. 그거 괜찮아? 바이러스?
1: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4: 뭐 이젠 별일 없겠지.
1: 기다려라 이 녀석들아. 더 강력한 독감 바이러스로 더 감염시켜주마. 어? 일단 저기로 숨어야겠어.
4: 이야, 신선해. 어? 우리 집에서 소리 난 것 같은데?
1: 응? 무슨 소리?
4: 아니야, 분명 소리가 났어. 같이 가줄까?
1: 에이, 그냥 산소나 마셔.
2: 세포 잡았다.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 독감 바이러스를 늘려볼까?
4: 아유, 그렇게는 안 되지.
2: 힘도 없는 세포 주제에 감히 날 방해해? 이야!
4: 어? 무슨 일 있나?
1: 에이, 별일 없겠지. 마셔, 마셔.
2: 넌 이제 나한테 감염된 거야.
4: 세포들아, 조심해!
1: 아니, 이 소리는?
5: 비상, 비상.
4: 숨어! 아유!
5: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바이러스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세포들은 당장 집으로 대피하세요.
4: 103호, 뭐하고 있어? 얼른 숨어! 아니, 왜 이러는 거야?
1: 왜긴 왜야? 바이러스가 나타났으니까! 감염되기 싫으면 얼른 저 세포 집으로 숨어!
2: 날 찾았다. 이제 호빵이 몸은 독감 바이러스가 접수한다. 독감, 독감, 독감, 독감.
3: 아니, 이 신호는 바이러스다.
6: 너희는 네가 상대해주마.
7: 변역사 총사 출동.
2: 어떻게 하긴, 나랑 똑같은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포 안으로 들어갔지.
4: 감염!
2: 그래, 너희부터 차례차례 감염시켜주지.
1: 여긴 아무도 없어요.
2: 오, 귀여운 아기 호빵이 세포. 너부터 감염시켜주지.
3: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차차차! 퇴식세포가 왔다!
1: 우와!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제일 빠르게 오시는 퇴식세포님! 쫙! 맞죠?
3: 선배라! 한 입에 꿀꺽 삼켜주마! 이야! 우와! 독감 바이러스, 맛 좋은데?
4: 103호! 너 어쩌려고 나간 거야?
2: 어? 세포 접목 세포

0: 비리와 내 뒤로 숨어! 선배라, 한 입에 꿀꺽 삼켜주마! 야!
1: 배식이, 혼자 싸우려고?
2: 차! 차! 우리가 늦은 건 아니겠지?
0: NK, 백혈구! 면역 삼총사가 모두 모였구만!
2: 여긴, 내가 맡는다!
1: 여긴 나한테 양보해!
2: 자, 불꽃 펀치를 받아라! 차차차차차차차차차!
3: 너는 누구냐?
2: 나? 호중구다. 그냥 백혈구님이라고 불러! 차!
3: 깨끗다!
1: 다음이 호빵이 몸에 들어와!
3: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난 간다.
1: 내 소개가 늦었군. 내 이름은 NK세포. 내추럴 킬러. 자연살의 세포라고도 부른다.
3: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그 NK. 나도 가요.
1: 내 눈빛엔 자비란 없지.
3: 야! 깨꼬다.
0: 아주 고마워. 자, 그리고 이건 용감한 세포에게 주는 특급 칭찬이야.
4: 우와, 고맙습니다.
2: 저쪽으로 도망친다.
1: 난 저쪽.
4: 최고 딱지 받았다.
5: 백사모. 어디 갔지? 백사모! 백사모! 백사모!
4: 어? 다시 호빵이로 돌아왔다!
2: 우와! 누나 이 딱지 진짜 멋지다! 나 쥐라! 쥐라! 쥐라! 쥐라!
4: 어? 진짜 바뀌었네!
2: 우와! 최고 딱지다!
6: 재채기를 할 땐 침방울이 튀지 않게 옷소매로 막거나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2: 아, 맞다. 얼른 집에 가서 손도 씻어야지.
6: 그래, 그래. 아, 좋아. 오빠가 우리 집에 가자.
2: 자!
7: 일단 이 마을 독감 바이러스는 다 처리한 것 같은데.
0: 다들 수고했어.
1: 아, 그러니까 말이야. 면역삼총사!
0: 수지상 세포.
1: 이번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0: 독감 바이러스야.
1: 아마 어딘가에 분명 더 숨어 있을 거야.
8: 얼른 면역 본부로 가서 도움 T세포 사령관한테 알려야겠어요. 이 바이러스 조각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0: 또 전쟁이 시작되겠구만.
7: 올 테면 와라!
1: 우리 면역삼총사에겐 자비란 없다!
0: 대신
7: 백혈구!
1: NK세포!
7: 면역삼총사가 간다!
9: 최강 무기 면역특공대!
4: 추워. 뜨거! 내가 왜 이러지?
10: 누나! 춥고 뜨거워! 나랑 똑같네! 누나도 독감이네!
6: 그 재채기 때문에 옮은 거 아니야?
10: 그런가? 그럼 누나도 이거 붙일래?
6: 어? 아, 맞다! 지난번에 세포 딱지를 이마에 딱 붙였더니 몸속으로 들어갔었지?
10: 이거 붙일 거냐고!
6: 잠깐만! 혹시
4: 어디도 그러려나? 이 자!
11: 어? 어, 아닌가?
12: 어? 어, 멈췄다!
4: 오!
11: 오!
4: 어? 어, 여긴 지난번에 왔던 곳이잖아? 몸으로 가는 통로 같은 데인가? 어? 여기가 면역 본부라고?
8: 아, 비세포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아,
4: 저도 죄송. 어? 우와.
8: 도움 T세포 사령관님.
13: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야, 수지상 세포.
8: 호빵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13: 침투한 바이러스의 종류는?
8: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13: 독감 바이러스? 그럼 큰일이잖아. 조조 T세포, 현재 세포 마을 상황은?
14: 예, 도움 T세포 사령관님.
13: 이럴수가. 독감 바이러스에 점령당했군.
8: 바이러스들이 닥치는 대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 복제를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13: 대체 면역 삼총사는 뭘 하고 있는 건가?
8: 저기 보십시오.
13: 어?
15: 나에게 자비를 바라는가? 어림없다. 정말 끝도 없이 밀려드는군.
14: 조심해!
15: 고맙다는 말은 이 독감 바이러스들을 다 몰아내고 해도 늦지 않겠지?
14: 물론이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너무 많아.
16: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끼리 힘들겠어.
15: 대체 면역 특공대는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와, 면역 특공대!
4: 지금 내 몸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13: 면역 삼총사만으로는 안 되겠어. 면역 특공대는 뭐 하고 있어?
14: 사령관님 명령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3: 빨리 가세.
4: 면역 특공대? 저기요, 면역 특공대는 어디?
17: 오셨습니까? 도움 T 세포 사령관님.
18: T 슈어. 독감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킬러 T세포들은 지금
17: 당장...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18: 안 돼?
19: 왜 안 돼?
17: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모르는데 출동할 순 없습니다.
18: 지금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17: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출동할 수 없습니다.
18: 뭐라고? 내...
15: 킬러 T세포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센 녀석들이니 단단히 대비를 하고 가는...
18: 그치? 그게 낫겠지.
13: 분석 진행시켜. 아,
15: 이게 이번에 침투한 바이러스 조각입니다.
18: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17: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8: 더 빨리 할 순 없나? 지금 시간이 없어.
17: 그럼 직접 하시겠습니까?
18: 최대한 서둘러주게.
17: 이런 바이러스는 처음 보는데.
4: 저기요, 근데요.
17: 어, 그래. B세포, 바이러스에 대해 할 말 있나?
4: 면역 특공대는 어디 있냐고요?
17: 어? 아, 뭔 소리야. 아니, 나잖아. 그리고 너도 면역 특공대야.
4: 제가요?
17: 바이러스들을 물리치는 항체를 만드는 너, 바로 B세포다.
4: 어, 제가 무기 항체를 만든다고요?
17: 바이러스들만 쏙쏙 뽑아서 없애는 우린 최강 특공대. 킬러 T!
18: 그리고 면역 세포를 깨우는 나 도움 T와 바이러스 정보를 모으는 수지.

0: 그때까지 면역 삼총사가 버틸 수 있게.
1: 무슨 말인지 알겠네, 도움치 세포 사령관! 면역 삼총사가 독감 바이러스와 잘 싸울 수 있도록 체온을 높여라!
2: 갑자기 왜 이렇게 뜨겁지? 더워. 더운 건 싫은데, 더워 죽겠네.
3: 오, 뜨거우니 전투력 상승인데?
4: 뜨거우니까 싸울만 나는데? 불꽃 펀치! 펀치!
5: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 먹을까? 구워 먹을까? 아니면 튀겨 먹을까? 다 먹어주마!
0: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났다! 이번 침입자의 약점은 바로 다리다!
6: 야, 다 됐는가? 그럼 이제 면역 특공대 출동인가?
0: 킬러 T 세포들은 모두 들어라! 이번엔 정말 강한 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7: 킬러 T!
0: 킬러 T 세포의 명예를 걸고 독감 바이러스를 모조리 쓸어버린다! 네, 대장님! 그리고 이건 명령이다. 이 모습 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 귀환한다. 알겠나? 네, 대장님! 최종 병기, 면역 특공대 출동!
8: 아니, B세포 뭐하고 있어? 킬러 T세포들이 싸우는 동안 독감 바이러스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무기 항체를 만들어야지.
9: 제가 항체를요? 전 못해요.
6: B세포, 넌 할 수 있어.
10: 아니, 항체를 만드는 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네 손에 혹방이의 미래가 달려있어.
9: 내 손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6: 너만 믿는다. 어서 가, 비세포!
11: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4: 나도.
3: 얘네들 대체 언제 오는 거야?
12: 그러게 말이야.
0: 얘네들이라니. 하나, 둘, 셋, 넷. 우리 최종 병기 면역 특공대다.
4: 드디어 왔구나.
0: 지금부터 여긴 우리 킬러 T 세포들이 맞는다. 모두 공격하라! 결국 팔이 아니라 다리라니까.
4: 뭐야, 약점이 다리였어?
0: 끝도 없이 몰려드는군. 비세포는 아직인가?
9: 짜잔! 제가 늦은 건 아니죠? 이제부터는 비세포의 쇼타임! 독감 바이러스, 너희를 싹 다 쓸어주마! 항체 발사!
0: 그래, 정말 잘했다, 비세포. 이건 특급 칭찬이야.
9: 에이, 뭘요?
13: 이번엔 B세포가 사라졌다.

0: 우와,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한 방에 쓸어버리는 B세포. 너 정말 대단하구나.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2: 돼버리가 9번 갈까?
1: 3위 쫓아가야지.
2: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굿소
4: 클릭소 얼마세가
5: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굿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굿소
6: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정

Scor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뿅뿅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꾸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Ooh, it's finally time to show off my evil wickedness.

0: 달콤 푹신 화분 컵케이크.
1: 드디어 먹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과자. 너무너무 먹고 싶었죠. 예예예. 예, 예.

0: 난 최고의 요리사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어? 나도 어? 나의 국자를 받아라 이야
1: 예 예
2: 어? 이게 뭐지?
3: 초코 과자 호이가 밟아서 다 부서져 버렸잖아.
2: 오, 야 미안해 나도야 떨어질 줄 몰랐어. 어?
3: 그걸 어떻게 먹어 이제?
2: 아 나도야 이거 내가 책임지고 다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줄게.
3: 정말? 어떻게?
2: 어떻게?
3: 어떻게?
2: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나도야? 어?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 어? 호이 호이! 방방방!
3: 나도 나도! 방.

0: 토이 토이예요. 아, 이걸로 뭘 만들지?
1: 아, 내 초코바냐.
0: 이걸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나도야. 그럼 이걸 좀 더 잘게 붙어볼까?
1: 아이, 여기서 더?
0: 응. 입에서 사르르 녹는 초코가루처럼. 자, 비닐팩에 과자를 넣고. 과자를 넣고. 두근두근 팡팡! 두근두근 팡팡! 팡팡!
1: 호이! 호이! 아, 호이야! 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아?
0: 아, 그럼 더 신나게. 자, 어? 나도도 한번 해볼래?
1: 어? 자. 나도? 아, 모르겠다. 나도도. 얘야! 부서져라, 부서져라, 부서져라! 초코가루처럼.
0: 오, 나도야.
1: 만들자. 가루 만들자, 가루 만들자.
0: 어, 나도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1: 가루 만들자.
0: 나도야.
1: 어허.
0: 한번 담아볼까?
1: 오!
0: 우와!
1: 우와! 아, 초코 과자가 까맣고 부들부들한 게 꼭 흙 같아!
0: 흙? 아, 그럼 그거 만들면 되겠다!
1: 어? 그거?
0: 응! 나도도 분명 좋아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재료 좀 찾아올게.

0: 부서진 초코 과자 더 맛있게 먹기. 오늘의 재료는 투명 컵, 바나나, 빵, 생크림, 그리고 가루가 된 나두의 초코 과자.
1: 근데 이걸로 뭘 만들 건데?
0: 달콤하고 푹신푹신한 거. 자, 컵 안에 빵, 생크림, 바나나, 초코가루를 차곡차곡 쌓아볼까?
1: 케이크처럼!
0: 맞아! 컵케이크처럼!

0: 짜잔! 나두야, 이거 뭐 같아 보여?
1: 화분! 화분 같아! 화분!
0: 맞아! 흙 속엔 돌멩이도 있고.
1: 그렇지. 자,
0: 돌멩이를 올려볼까?
1: 아하! 초코 과자 흙 위에다가.
0: 아, 나두야. 땅 속엔 또 뭐가 살고 있지?
1: 땅 속에, 작은 개미?
0: 맞아, 작은 개미. 그리고 비가 오면 숨을 쉬려고 땅 속에서 지렁지렁 나오는 그거.
1: 아, 지렁이.
0: 맞아, 귀여운 지렁이도 살고 있어.
1: 오, 아, 젤리다.
0: 자, 지렁이를.
1: 우와, 돌멩이, 지렁이.
0: 짜잔.
1: 아, 저 화분가 짜졌어.
0: 나두야, 이제 이 화분에 꽃을 심을 거야.
1: 어? 꽃?
0: 응. 짜잔. 짜잔.
1: 호이야, 호이야, 호이야. 꽃을 먹으면 안 돼.
0: 이 꽃들은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용 꽃들이야.
1: 어? 먹을 수 있는 꽃?
0: 응.
1: 아, 진짜? 응. 아이, 나도 먹어볼래.
0: 좋았어. 꽃. 나도는 무슨 색 꽃 먹을래?
1: 아, 나도는 나도처럼 예쁜 보라색 꽃.
0: 자, 보라색 꽃. 아.
1: 와, 달콤하다.
0: 그럼 나는 노란색 꽃.
1: 아하.
0: 자, 노란색 꽃을.
1: 어때? 아,
0: 노란색 꽃은 좀 새콤한데?
1: 어? 꽃마다 맛이 달라?
0: 아, 그럼 맛도 모양도 다 다르지.
1: 우와, 그렇구나. 우리 빨리 맛있는 꽃을 심어보자.
0: 좋았어.
1: 화분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0: 자, 초록색 꽃잎을 만들어주면.
1: 와, 꽃잎까지.
0: 짜잔! 흙도 꽃도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화분 컵케이크 완성!
1: 완성! 정말 이뻐.
0: 나두야.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1: 괜찮아. 초코과자만 먹는 것보다 더 예쁘고 더 맛있을 것 같아. 자, 호이 호이 최고.
0: 맛있게 먹어볼까?
1: 아, 그러자. 같이 먹자, 호이야.
0: 우와.

안녕 친구들. 저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파랑새예요. 깊은 산속에는 맑은 옹달샘이 하나 있어요. 그 옹달샘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옹달샘의 비밀을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그럼 오늘도 다 함께 힘차게 불러볼까요? 열려라 봄아와.

0: 젊어지는 샘물.
1: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다 늙도록 아이가 없어 둘만 알콩달콩 살았죠. 하루는 할아버지가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나섰어요.
2: 영감, 위험하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꼭 돌아와요.
0: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요.
1: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땔감을 주어

0: 모았어요.
1: 헐, 귀한 새로군. 예쁘게도 생겼네.
0: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새가 하르륵 날아올랐어요. 작은 새는 나올나올 높이 날아올라서 할아버지 머리 위를 빙글빙글 맴돌다가 큰 나무 사이로 쏙 날아갔어요.
1: 새야, 어디를 가려는 거냐?
0: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새를 따라갔어요. 새에게 이끌려 한참을 걷다 보니 맑은 물이 고여있는 옹달샘이 나타났어요.
1: 아니, 이런 곳에 옹달샘이 있었다니.

0: 아, 제가 물을 먹으려고 온 거라구나. 나도 목이나 좀 축여야겠다. 와, 물이 시원해서 그런가 기운이 펄펄 솟는 것 같고 좋구나.
1: 할아버지는 힘이 마구마구 솟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팔도 다리도 단단해진 것 같았죠.
0: 와, 거참. 물 한 모금 먹었을 뿐인데 기운이 펄펄 나는구나.
1: 그때 할아버지는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어요.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할아버지의 흰머리는 까매졌고 얼굴에 주름살은 쫙 펴졌어요.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샘물을 떠먹자 구부정한 허리가 우뚝, 굽은 어깨가 활짝, 할아버지가 젊어졌어요.
2: 아, 이거 봐라. 우와, 꿈이 아니로구나. 우와, 호호. 야,
3: 가자. 할멈이 기다리는 집으로.
4: 아이고.
3: 할멈.
4: 누구요?
3: 할멈, 나요.
4: 아니, 젊은 총각이 실성을 했나?
3: 나라니까, 할멈.
4: 그러고 보니 총각 얼굴이 우리 영감 젊은 시절하고 똑같네 그려.
3: 내가 진짜 할멈 영감이야. 신기한 샘물을 먹고 이렇게 젊어진 거라오.
1: 젊어진 할아버지는 산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업고 산으로 향했지요.

0: 할머니도 샘물을 맞고 젊어졌어요.
1: 경사라네, 경사라서, 경사라네, 경사라서.
2: 아이고, 아이고, 저.
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쪼그랑 할멈은 새댁이 되었고, 꼬부랑 영감은 새신랑이 되었네. 아이고.

0: 우리 둘이 신기한 샘물을 먹고 젊어졌다네.
1: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영감에게 옹달샘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2: 훨씬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젊어져야지.

0: 그런데 욕심쟁이 영감은 온데간데 없고 옹달샘 옆에 갓난아이가 앙앙 울고 있는 거예요. 욕심쟁이 영감이 샘물을 욕심부려 마시다 보니 젊어지다 못해 갓난 아기가 되어버린 거죠. 아이가 없던 부부는 갓난 아기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 아기는 착한 부모 밑에서 자라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1: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친구들, 전 오늘도 샘물 한 모금 마시러 이만 가볼게요.
2: 우와, 젊어지는 샘물이라니 정말 신기하다. 아, 친구들은 젊어지는 샘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0: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0: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고양이 발톱 감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다 보여주는, 오롯이 그냥 다 보여주는 두 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모든 것,
1: 고양이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2: 고양이를 키우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
0: 고양이를 부탁해! 요즘 아주 두 분이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1: 예. 사실인가요?
0: EBS의 스타!
2: 예. 아, 진짜요?
0: 예, 그 집사님들 반응만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 연예인이다 하면서 외모와 재능을 겸비한 두 분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고부에 일련하셨는데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1: 저는 달라진 게 뭐였냐면, 어디 가면은 제가 이제 혹시 EBS 하면서 김미양 최 선생님 약간 이런 좀 약간 헷갈려요. 약간
0: 저희 어머니도 이 두 분을 좀 헷갈려하세요.
1: 네. 갑자기 살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2: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0: 니가 그 쌍둥이랑 같이 방송하는 게 뭐지라고 하실 정도로 아 우리 두 분이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두 분이라 이 생김도 점점 닮아가고
1: 나홍식입니다. 냐홍식이요.
0: 냐홍식이시고요. 김미영철 선생님이십니다. 과연 오늘은 이 두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께서 또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오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누구십니까?
2: 아, 제가 다녀왔습니다.
0: 네.
2: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고양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집이었는데요. 네. 제작자분들이 한밤중에 제보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0: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한밤중에 출동을 하셨을까요? 외로운 콩이의 선물 같은 하루 함께 보시죠.

0: 어머님으로부터 헤어지고 나서 받았던 그 이별의 슬픔, 이 부분은 오래 가진 않았어요.
1: 야심한 시각. 제보를 받고 출동한 제작진.
2: 네.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2: 안녕하세요.
3: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2: 네, 저희 집이 좀 많이 다묘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7마리인데.
4: 어이구, 이제 사방이 다 냥이들이네요. 아이고, 새끼 같은데?
5: 어린애들도 많아 보이네요, 되게.
2: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7마리 다묘가정의 엄마 강치현이라고 합니다. 콩이는 결혼 전에 저희 엄마랑 같이 키우던 아이였고요. 호범이는 제 친구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키우게 됐다 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제가 데리고 올 당시 8번째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에는 펫샵에서 이제 작은 애가 눈곱 다 끼고 한 채로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데리고 왔고, 그 와이프가 이제 쪼꼬예요. 그리고 이제 새끼들 같은 경우엔 이사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 바빠서 충성화를 못 시켰는데, 그 사이에 이제 쪼꼬가 임신을 하게 돼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3: 야밤에 저희 제작진을 초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2: 아, 콩이가 밤만 되면은 문을 긁으면서 되게 심하게 울어요. 한 번 울기 시작하면은 막 5분, 10분 이렇게 계속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고양이들도 문제라 그러나?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1: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주범이 콩이라는 말씀. 확인해 봐야겠죠? 밤마다 운다는 녀석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다들 저마다의 자세로 완전히 골아떨어졌는데요. 이 밤에 홀로 눈을 뜬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콩입니다.
5: 바닥을 막 긁고 다니네요.
0: 다른 애들 다 조용히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혼자 딱 활동을 시작하고.
4: 왜 그러는 걸까?
1: 뭐야? 또 시작이야? 보호자의 증언대로 야밤에 울어대는 콩이 녀석.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밤새 하소연을 하는데요.

0: 결국 잠에서 깬 보호자가 녀석을 달래봅니다. 콩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울기 시작한 걸까요?
1: 저희 엄마가 16년 11월에 좀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 살아계실 때 콩이가 안 떨어질 정도로 엄마랑 애착이 되게 강했어요. 애착도 강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우는 게 좀 심해요. 밤마다 창문 보고 울고. 콩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있던 애들도 이제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그렇고, 새끼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하악질을 하면서 때려버려요.
2: 왜 거기 있냐?
1: 그러면서 이제 호범이가 뒤따라서 같이 울거나 둘이 붙게 되고 이제 막 털이 막 뽑혀서 날아다니는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2: 그만 좀 울라오.
0: 콩이의 울음소리가 다른 녀석들까지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호자는 콩이의 문제 행동이 친정 엄마와의 이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마음을 쏟는데요. 콩이는 그런 보호자의 노력을 외면합니다. 반면 다른 녀석들은 신이 났네요.
3: 와!

0: 피었습니다.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1: 다들 즐겁게 뛰어노는데 콩이만 혼자 동떨어져 지켜봅니다.
2: 근데 얘네 좀 되게 잘 놀던 애들이 엽구점프도 되게 잘하고 밥 먹는 것도 되게 잘 먹고 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콩이가 무기력하게 혼자 누워있거나 그런 시간이 많아졌어요.
1: 반응 없는 콩이를 위해 히든카드를 꺼내는데요. 양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간식 담요입니다. 다들 간식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3: 먹는 재미가 있다오.
1: 하지만 콩이는 이마저도 내키지 않는지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4: 노적을 해도 콩이는 안 나오네.
5: 네, 아니, 전혀 아니에요.
2: 콩이 때문에 사온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새끼들이나 다른 애들이 더 좋아하니까 많이 속상해요.
6: 콩아, 콩, 간식? 우리 간식?
2: 오늘 반응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별론가 봐요.
1: 가족과의 이별 후 달라졌다는 콩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7: 그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좀 무기력해진 모습 보이는 콩이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짠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반려묘도 가족이 떠나면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나요? 어떻습니까?
8: 반려묘도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이별하게 되면 네. 그 빈자리에 대해서 크게 느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같이 이제 생활하던 습관이 이제 바뀌잖아요.
7: 그렇겠죠.
8: 거기에서 이제 상실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다들 슬퍼하고 낯선 분위기.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힘들어하죠.
9: 반려동물한테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주거든요. 안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보면은 이제 우울증을 겪는 반려묘도 많죠.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들을 보이는데 네.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네. 오랜 시간 숨어 있거나 네. 갑자기 노래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뭐 자는 시간이 그렇죠. 자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은 좀 평소에 볼 수 없던 행동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그러면 어떻게 콩인의 문제 상황도 보호자와 헤어짐으로 인한 어떤 이별의 아픔이랑 슬픔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8: 분명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7: 네.
8: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새로운 전혀 새로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솔루션을 하고 왔습니다.
9: 기대되네요.
7: 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

0: 있으신데 우리 고통령 김미향철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점을 새롭게 알아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보시죠.
1: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콩이를 위한 미영철쌤의 선물 같은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향기 물씬 풍기며 콩이네를 찾은 김쌤. 오늘따라 더 스윗하신데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로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세 마리, 네 마리.
3: 안녕.
4: 한미라고 새끼예요.
2: 또 새끼예요? 보리가 그럼 아빠?
4: 네, 아빠예요.
2: 조상 수술은?
4: 못했어요, 아직.
2: 아직이요?
4: 애기들이 4개월 차까지 젖을 물어가지고 병원에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아빠 고양이 조상을 시키시면
4: 아빠 고양이는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애들이 어느 정도 적응기가 지나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시켰었어요.
2: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콩이가 맨 처음에 이 집에 네. 왔던 거예요?
4: 네, 저희 맨 처음.
2: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호범이 오고
4: 우리 네. 오고
2: 족구 오고 그리고 새끼들 네. 5개월 전에 태어난 네. 거고 기간이 길진 않은데 가족들이 되게 대가족이 된
4: 네,
2: 거네요.
4: 갑자기 늘어났어요.
2: 제가 좀 이것저것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 문제 행동이 일어난 뭐 시기라던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좀 따져봐야지 네. 정확히 뭘 해줘야지 콩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콩이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4: 저희 엄마요.
2: 아,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고 나서 그 바로 직후부터 좀 콩이가 많이 안 좋았나요?
4: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요.
2: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호자분도 되게 슬프셨을 것 같은데.
4: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올 정도로.
2: 그쵸.
4: 네.
2: 어떤 상황들이 지금 콩이한테 있었는지 저는 이제 정확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콩이가 밤에 또 어떤 모습인지 이런 모습들 관찰캠에 담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모두 잠든 밤에 활동을 시작했던 콩이었는데요.
2: 오히려 근데 한밤중에 많이 움직이네요. 원래 저 모습을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생에서 사냥감 해서 잡고 나면 숨길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장난감에다가 하잖아요. 오히려 좀 담요 과정이라서 저는 이 모습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고양이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일단 이걸 어떻게 좀 숨겨놓고 자기 것만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보여요. 이 모습에서.
1: 그렇다면 콩이가 밤마다 온 이유는 뭘까요?
2: 계속 울죠. 우는 모습 보이시죠? 거의 매일 저렇게 울어요. 저거는 분명히 본인이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어서 우는 거거든요. 저렇게 울게 되면 보호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근데 콩이는 관찰캠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봐도 다른 고양이들하고 유대감보다는 사람하고 유대감이 훨씬 큰 아이예요. 다른 고양이들이 조용해지면 아 이제 나 좀 마음대로 돌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러고 지금 우는 거예요. 콩이는 원래 어렸을 때 사람이랑 같이 혼자서 사는 시간이 워낙 길었고 그러고 나서 호범이가 와서 이제 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때도 고양이 마리수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새끼 고양이들까지 한꺼번에 세 마리가 또 노는 거잖아요. 저 사이에 끼어서 놀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콩이가 예전에 그 어머님으로부터 헤어지고 나서 받았던 그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이별의 슬픔, 이 부분은 오래 가진 않았어요. 길어야지 뭐 한 달? 대신에 같이 생활하는 보호자분이 힘들어 하시는 거, 그 상황 때문에 콩이가 좀더 무기력해진 게 있고

0: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집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혼자 자기가 단독으로 사냥놀이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콩이 절대 지금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밤에 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가족하고 더잘 지내고 싶어서 지금 계속 호소하는 거거든요.
1: 보호자는 미처 몰랐던 콩이의 속사정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더욱 문제인 건 콩이뿐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0: 이것도 사실 한 공간에 지금 고양이가 워낙 여러 마리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콩이가 지금 우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긴 한데 방금 쪼꼬가 새끼한테 하는 행동은 일단은 이 공간에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런 다툼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지금 집에 들어와서 되게 좀 놀랬던 게 중성화 수술을 아직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2달 뒤에 새끼들 4마리 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고양이들은 그 사이에 또 발정하고 또 교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젖먹이 때 남자애를 빨리 중성화를 시키셨어야 돼요. 진짜 남자애는 당장 내일이라도 중성화 진행하셔야 돼요. 약속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 콩이 위해서 일단은 솔루션들 진행 좀 할게요.
1: 첫 번째 솔루션 시작해 볼까요?
0: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2: 어디 가냐?
0: 일단은 여기 콩이 만의 전용 놀이방 앞으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른 고양이들 못 들어오게 문은 항상 닫아놓고 진행하셔야 돼요. 하실 거죠.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려와 볼까요, 콩이?
1: 아직은 좀 낯선가 본데요.
0: 지금 되게 불안해해서 조금만 볼게요. 어떻게 있는지. 낮 시간에 자기가 충분히 놀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놀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밤에 사람 찾아서 우는 것보다는 자기도 이제 피곤하니까 그 시간에 잘 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3: 지금은 되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려갈지 말지.
0: 그렇지.
3: 아, 괜찮아.
1: 드디어 모든 탐색을 마치고 내려온 콩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보호자 곁으로 향하는데요.
0: 콩이, 간식 하나만 줘보실래요?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4: 콩아, 간식. 간식? 콩아, 간식?
0: 오, 그래도 많이 편해졌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긴장감 풀어줄게요. 자, 여기 있네. 이건 아저씨가 주는 거네. 오, 잘했다. 좋아요, 좋아요.
2: 맛있다.
0: 콩이가 여기에 와서 자기 혼자 이렇게 관심 받고 자기 혼자 사랑받으면서 간식 먹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기한테는 뭔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야? 오구. 그렇지. 이렇게 노는 거. 그리고 이자.
1: 예전처럼 사냥놀이 실력도 마음껏 발휘하는 콩이. 좀 놀아본 솜씨죠?
0: 엄청 좋아하네요, 노는 거. 오, 이렇게 놀고 싶은 걸못 놀았으니까 지금까지 다른 애들 때문에 맨날 피해 다니고.
5: 엄청 사냥꾼이 있는데. 우와, 이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 좋아.
1: 그동안 무기력하던 콩이가 오늘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0: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씩 놀아주시는 거 계속 하시고요. 다른 고양이들하고 또 친하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3번 놀이 중에 한 번은 두 아이가 들어와서, 콩이 파트너가 들어와서 같이 노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방은 그냥 이렇게 열어둘 거예요. 왜냐면 다른 고양이들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애들, 다른 아이들 전부 다 케어하실 수가 없으니까 집안 온

0: 곳곳이 다 사냥터가 되도록 그곳 밖에 나가서 준비할게요. 집에 최대한 여러 군데에 먹이 퍼즐들을 설치를 할 건데 먹이 퍼즐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냄새 맡고 보고 머리 쓰고 노력해서 먹을 게 생기면 그게 먹이 퍼즐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이렇게 킁킁볼 같은 거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먹을 것들 끼워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자 이거는 그냥 계란 담는 계란판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그 종이컵에다가 놓고도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놓고 던져놓고 아이들 놀이하면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집안 곳곳에다 배치를 할 거예요. 이런 데도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숨겨놓고 그리고 이것도 애들이 지금은 가운데 다 모여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분산시키는 게 이거의 목표예요.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 모여 있으면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담요광장에서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오, 어떻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오.
1: 오. 기특해라. 진짜 애들한테 오늘이 이사 가고 나서 진짜 처음으로 있는 선물 같은 하루네. 아이고 귀여워.
2: 콩이도 분리된 공간에서 먹이 퍼즐 3매력인데요. 잠시 잊고 살았던 간식 먹는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0: 지금 7마리 고양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사냥터를 이렇게 다 분산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재 이 총체적 양국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남은 거는 보호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실 수 있냐. 이게, 이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3: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저희 콩이가 많이 시무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려동물도 같이 사는 반려인의 감정에 따라 아이들의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알았고, 이달 안에 증상을 꼭 다시 시키고, 최대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노력해야죠. 그래서 건강히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2: 일주일 뒤 보호자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내일 보호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콩이. 이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콩이야, 더도 말고 지금처럼 쭉 행복하길 바랄게.
1: 아,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 반전이었어요, 나름. 우리 콩이가 담요 가정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 콩이의 좀 무기력함의 원인이요.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나요? 어때요?
4: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고양이들은 담요 과정의 경우에는 각자의 것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밥그릇, 내 숟가락, 내 젓가락 그거 같이 쓰면은 서운하잖아요. 그래야지 자신이 누리던 공간적인 행복감이나 뭐 독점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게 되면 감소가 돼요. 둘째가 많은 것을 빼앗고 독차지할 경우에는 원래 있던 아이 같은 콩이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많은 것을 좀 뺏기거나 박탈당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0: 그리고 특히나 어른 고양이들은 새끼 고양이들이 오면은 좀 양보하는 습성이 있어요.
4: 맞아요.
0: 뭐 놀고 있다가도 호범이가 와서 놀려고 그러면 쓱 피하고 쓱 피하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노는 것 자체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애가 무기력해 보이고 그래서 둘째 고양이가 생겼다. 그럼 첫째 고양이는 꼭 격리된 공간에서 혼자만의 사냥놀이
4: 맞아요.
0: 그리고 혼자만의 간식 먹는 시간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지 이제 무기력하지 않고 둘째 고양이랑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1: 콩이가 좀 못된 애였으면 막 때리고 막 하악질하고 핥히고 그랬을 텐데 콩이가 얘가 착하니까 착해.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담요 과정 우리 집사님들 절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0: 꿀팁은요, 둘째가 와도 첫째를 잊지 말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로운 콩이의 선물 같은 하루, 여기서 이제 저희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보호자님들, 가족과 함께, 우리 반려묘들과 함께 정말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1: 많은 사랑과
2: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루한 과학, 재미없는 과학이라고 믿고 계시는 그런 과학으로부터 구해드릴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그동안 물리화학, 생명과학 핵심만 뽑아서 만나봤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반응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대단한 과학자가 정말 많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쑥스럽지만 역시 궤도더라 이런 반응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히 더 즐거운 날이에요. 드디어 지구과학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문 우주학 전공입니다. 제 활동명이 궤도인데 인공위성의 궤도 결정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저의 분야를 알리고자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궤도, 천문 우주학, 이것들이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 지구과학 시간에 천문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죠. 앞으로 총 세 번에 걸쳐서 지구과학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은요,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아마 다 아시는 사진인데요. 사진 제목이 푸른 구슬, The Blue Marble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지구입니다, 지구. 1972년 12월 7일에 아폴로 17호의 승무원이 지구로부터 3만 킬로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드게임 아시죠?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화성 말고도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어디든 도전할 텐데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나 찾다 보면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역시 지구만한 데가 없구나. 지구가 최고다. 이겁니다. 우주에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딱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학이 없을 때는 이걸 상상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하늘과 바다와 산을 낳았다고 했고요. 중국의 창세 신화에서는 반고라는 최초의 거인이 하늘을 떠받치면서 살다가 죽으면서 그 뼈와 살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에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지구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신화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과학의 근거에서 지구 출생의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우주에선 그냥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지만 여러분들과 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름은 약 12,742km고요. 둘레는 4,075km 정도 됩니다. 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못 외웁니다.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면의 70%는 바다입니다. 물론 이 바다는 표면에만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의 바다지만 이 물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죠. 하지만 지구가 원래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생긴 후로 계속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변화해왔습니다. 아마 미래의 지구도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도 하죠. 사실 지구의 미래도 과거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지구의 시작을 추측할 뿐이죠. 지구의 시작을 말하려면요, 먼저 지구를 품은 태양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태양계가 생기면서 지구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거대한 팽창, 빅뱅과 함께 우주가 태어납니다. 그게 한 137.98억 년 전이라고 하죠. 태양계는 그때 같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한참 있다가 생겨요. 우리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쯤에 생겼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주 공간에 가스랑 먼지가 구름처럼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 주변에서 초신성이 헝 하고 터집니다. 초신성, 뭐죠? 뛰어넘을 초, 새로운 신, 별성, 영어로는 슈슈슈 슈퍼노바. 이름만 보면 갓 태어난 별 같죠? 근데 사실은 늙은 별입니다. 늙은 별이 수명이 다해서 폭발하는 건데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와 빛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초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무 별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폭발하는 건 아니고요. 질량이 엄청 큰 별, 태양보다도 훨씬 커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터지면요, 그 영향 때문에 가스와 먼지 구름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운데는 질량이 큰 원시 태양이 생기고요. 주변의 물질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가스와 먼지가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고요. 여러 개 고리가 생깁니다. 이 고리들에 가스랑 먼지가 뭉쳤다가
서로 충돌하면서 미행성체라는 게 생기는데 찰흙에 찰흙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턱턱 붙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어떤 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건 살아남아서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가 아는 행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구도 그렇게 생긴 거죠. 태양계에는 행성이 딱 8개 있는데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8개입니다. 예전엔 뒤에 명왕성까지 붙어서 9개였는데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명왕성은 행성이라기엔 좀 자격미달이야. 그래서 2006년에 행성에서 빠지죠. 뭐 아마 뉴스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8개 행성 중에서 앞쪽에 4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4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형 행성은 상대적으로 태양 가까이에 있어서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 질량이 큰 암석이나 금속이 남아서 행성을 이룹니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이랑 좀 머니까 온도가 낮아요. 아까 그 원반처럼 빙빙 돌 때 가벼운 기체 같은 게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만들어진 행성들이다 보니까 밀도가 낮습니다. 그 대신 사이즈가 지구형 행성들보다 훨씬 커서 질량도 큽니다. 아까 행성에서 빠진 명왕성이랑 관련해서 잠깐 덧붙이면요. 행성에서 빠지던 해, 아이러니하게도 나사에서 명왕성으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한참 전부터 했고요. 발사도 발표되기 반년 전쯤에 하긴 했어요. 탐사선 이름은 뉴 호라이즌스호. 2006년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10년 후인 2015년에 명왕성으로부터 12,5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착합니다. 이거 정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뭐 지구 주위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가 뭐 한 26,000km 정도 되니까 야, 정지궤도 위성보다 가까이 붙은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사용하는 위성보다 가까이 붙은 거니까 정말 초근접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까이서 눈앞에서 명왕성 사진을 볼 수 있게 됐죠. 사진을 보면 사실 뭐 우리가 행성으로 뭐 부르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왕성은 명왕성, 우주는 그냥 우주일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원시 지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부딪힐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원시 지구 크기가 지금의 절반 정도 됐을 때 거의 마그마 바다 같은 상태가 됩니다. 1년에 1,000개 정도 되는 미행성체가 계속 와서 부딪히고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원시 지구는 굳이 비유하자면 지옥? 뭐 불지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그 와중에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고요. 규소나 산소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던 미행성체가 슬슬 줄어듭니다. 지구 표면 온도도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식어서 원시 지각이 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비가 되어 내리고요. 그런 빗물이 모여서 최초의 바다가 됩니다. 네, 물론 이 최초의 바다를 만든 이 물, 수증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도 가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구 내부에서 빠져나왔다, 혹은 외계에서 이미 갖고 있던 애들이 떨어지면서 또 물을 줬다. 왜냐면 초기 원시 지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최초의 지구에도 물이 생길 만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진화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현재 태양계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육지랑 적절히 섞여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름만 보면 태양계 행성 중에서 수성에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성엔 정작 액체 상태의 물이 없어요. 물론 재밌는 게 얼음은 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붙어 있지만 기가 막히게 그늘 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얼음이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음은 있지만 물은 없다. 그런데 왜 수성일까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이름은 동양의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목성은 약간 표면이 나무무늬결 같잖아요. 그래서 목성이고요. 화성은 붉으니까 붉았다고 화성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먼저 붙인 행성들이 있어서 수성은 나중에 그냥 주인 없던 글자를 붙여서 수성이 됐다고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밖에 있던 행성들처럼 이름을 안 붙이고요. 그냥 공 모양 땅이라는 뜻으로 지구라고 부르죠. 지성이라고 하진 않고요. 서양에선 행성 이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이름을 붙였는데요. 수성은 태양 주위를 빨리 도는 것처럼 보여서 신의 심부름꾼인 메르크리우스 같다 해서 머큐리라고 불렀고요. 금성은 밝고 아름다우니까 미의 여신 이름을 따서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화성은 붉은 게 꼭 전쟁터 같다고 해서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불렀고요. 다른 행성도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붙였죠. 참고로 동양에서 천왕성, 해왕성이라고 부르는 건 서양식 이름인 우라노스, 넵튠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그때까진 동양에서 이 행성들을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쓰던 걸 그대로 번역해서 들여온 거죠.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도 정확히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 거야? 어? 지구의 나이는요, 우리 중에 그만큼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추정치긴 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구 나이 46억 년은 미국의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지구화학자가 밝혀낸 겁니다. 이분은 납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밝힌 게 사실 이분입니다. 지금 공장에서 납 들어간 제품을 줄이고 우리가 납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클레어 패터슨, 이분 덕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납으로 운석이나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을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 나이를 추측하는 거거든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납보다 무거운 우라늄 같은 원소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납 정도의 질량이 될 때까지 붕괴하면서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때 원소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바뀌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재면 절대 나이가 나와요. 이 방법으로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암석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캐나다 북서부에서 40억 년 정도 된 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지각활동이 워낙 활발하잖아요.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고 풍화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암석으로 나이를 측정하는 건 조금 부정확하다 해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나 달에서 찾은 암석 같은 걸로 태양계와 지구의

나이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46억 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지구 나이를 측정했는데요. 나이랑 과거만 알아내기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너무 크잖아요.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도 이게 파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석유를 파내려고 시추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인류가 제일 깊이 판 구덩이가 1970년부터 20년 동안 러시아가 뚫은 콜라 슈퍼 딥이라는 구멍이거든요. 미국이랑 소련이 과학 경쟁을 하던 시기에 소련이 뚫은 건데 깊이가 무려 12km 정도라서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뚜껑을 잘 덮어놨습니다. 원래 15km 정도 뚫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12km 정도까지 갔더니 압력이랑 온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온도가 무려 180도였다고 합니다. 돌이 말랑말랑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12.262km 정도에서 시추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해서는 지금처럼 핵이니 멘틀이니 이런 걸로 지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 그건 도대체 또 어떻게 한 걸까요?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구의 구조를 알아낸 비결은 바로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니까 당연히 지진이랑 관련이 있겠죠. 지진이 발생하면 잔잔한 연못이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사방으로 파동이 전달되거든요. 그게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는 표면파라고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게 있고요. 실체파라고 해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실체파는 또 P파랑 S파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지구 내부를 파악하려고 할 때 활용한 건 바로 이 실체파, B파랑 S파입니다. B파는 축구게임이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첫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S파는 아이돌이 아니고요.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두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관측소에 B파가 먼저 오고요. B파에 의해서 땅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방향이 수평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S파가 옵니다. S파는 속력이 P파보다 느린데 땅을 수직 방향, 위아래로 흔들어요. 그래서 지진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파가 오는데 이거는 지진 난 데서 멀리까지는 안 갑니다. 그럼 지진파로 지구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냈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크로아티아인 그곳에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치라는 다소 발음하기 모호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지진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진파를 분석하다가 아, 지진파가 지구를 뚫고 지구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땅 속에서 어떤 깊이가 되면 지진파 속도가 휑 하고 빨라지는 거예요. 왜 속도가 빨라졌을까? 아, 여기는 지각이 아닌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멘틀이에요. 멘틀은 우리가 아는 망토랑 어원이 같습니다. 뭘 감싸거나 덮는 거죠. 핵을 감싸서 멘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 멘틀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게 모호로비치치인 거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구분선을 우리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지각도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 있어서 대륙 지각은 더 두껍고요. 바다 밑에 있는 해양 지각은 바다 대륙 지각보다 얇은데요. 어쨌거나 그 경계면을 우리는 모호면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죠. 그럼 외핵이랑 내핵이 있는 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것도 원리는 비슷해요. 지진파가 어디를 지나가는

멘틀이랑 또 다른 뭔가가 또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핵을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독일의 베노 구텐베르크라는 분이어서 멘틀과 핵이 구분되는 경계면은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핵도 외핵, 내핵도 나뉘어요. 왜냐? 과학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 피파가 또 어떤 지점에서 굴절하는 걸 발견합니다. 아, 여기는 또 다른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외핵과 구분되는 내핵을 찾아낸 거죠. 아니, 구텐베르크 씨가 외핵 발견할 때 내핵도 같이 발견하면 좋았잖아. 그런데 그건 구텐베르크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진계가 그만큼 섬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핵까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지진계가 더 발전하면서 내핵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발견한 분이 인게 레만이라는 덴마크 과학자예요. 그래서 외핵과 내핵을 구분하는 면은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내핵안에 또 다른 핵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연구가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안에 무언가가 약간 금속의 결정 같은 형태로 모여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구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네, 지각은 다 아실 거라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지구 전체 부피 중에서 지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제일 큰 부피 84%는 멘틀이에요. 멘틀은 기본적으로 고체인데요. 온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녹은 부분도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멘틀이 대류한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멘틀 위에 있는 지각판이 같이 움직여서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라고 알려진 부분인데요. 멘틀은 주로 암석인데 외핵은 주성분이 철이랑 니켈같이 전도성이 큰 금속이거든요. 지구가 자전할 때 외핵의 물질들도 같이 회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주에는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의 입자, 하전 입자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녀요. 태양풍은 쉽게 말해서 방사선이라 몸에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이걸 자기장이 막아줘요. 우리가 남극, 북극 주변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잖아요. 태양풍이 쫙 들어올 때 자기장, 이 자기장 방어막이 날아오는 하전 입자들을 양극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양극쪽에 굉장히 많은 하전 입자가 모이기 때문에 이 하전 입자들은 자기장 사이로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대기랑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기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오로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오로라라는 현상, 천사의 치맛자락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기장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굉장히 어떤 경이로운 순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가끔 태양풍이 강력할 때는 극지가 아닌 곳에서도 삐져나가는 하전 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오로라가 관측된 기록이 있고요. 2024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오로라가 관측됐었죠. 또 자기장이 중요한 이유가 철새 같은 친구들,

느닷없이 길을 잘 찾아서 다니죠. 비둘기 같은 애들도 옛날에 발목에 편지 매달아서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지구 자기장 덕분입니다. 이런 새들은 나침반이 없어도 그냥 자기가 나침반 그 자체예요. 자기장을 그냥 감지하는 거예요. 딱 보면 자기장이 보이는 거죠. 코어 같은 영화 보면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비둘기 떼가 막 방향을 잃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알게 모르게 참 많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다하다 자기장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다. 과학은요, 알면 알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는 대신에 과학을 공부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내 핵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외핵은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액체화된 금속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핵은 액체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내핵은 고체다. 아니, 외핵보다 중심부에 있으니까 더 뜨거운 거 아니야? 그런데 고체야. 어? 더 오히려 더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돼야지.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내핵이 고체라고 하는 건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외핵 같은 액체에서 느려지는데 내핵 부분에선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고체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사실 제4의 물질 상태를 이미 100년 전에 제안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체를 뛰어넘는 상태, 그걸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전기장이나 열에너지 때문에 원자가 이온, 전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내핵을 보면요. 내핵이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의 고체라기보다는 사실 플라즈마인데 지구 중심부의 압력이 너무 높고 밀도도 너무 높아서 이 입자들이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처럼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과학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살짝 언급해드리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과거와 지구의 현재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지구가 이렇게 생겨났다거나 지구의 내부가 이렇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정보지만 그거 자체보다 그걸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나 숨은 노력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걸로 돌아갈 수 없는 지구의 과거를 유추해보고 지진파로 들어갈 수 없는 지구 내부를 추측해보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고 요즘 들어 더 중요해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0: 많이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기억 속에 묻힌 과학을 다시 끄집어내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오늘은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 기후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계절의 길이 변합니다.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봄, 가을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크게 차이 나는 게 여름이랑 겨울입니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요.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어요.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니까 나름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추세면 2100년쯤에는 부산이랑 제주에선 아예 겨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둔감해진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올해 여름에 인도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120년 만에 폭염이었다고 하죠. 날아다니던 새도 탈수 때문에 날다가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서 손꼽히는 게 다들 아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가끔 보면 온실효과랑 온난화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온실효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양에너지가 지표면으로 흡수되면 지표면에서 적외선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중 일부가 대기에 흡수돼서 지구를 다시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게 온실효과거든요. 쉽게 말해 이불을 덮는 거죠. 이게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추우니까. 근데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런 이불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면 따뜻한 게 아니라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한여름에 구수다운 이불 100개를 덮어. 그럼 어떻습니까? 쪄 죽겠죠.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 최근에는 지구 가열화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는 온실효과랑 다르게 좋은 뜻이 아니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평균 온도는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겁니다. 그냥 날씨가 어제보다 1도 따뜻하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 예. 평균 온도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뭐 친구들한테 만 원씩 줄 수 있겠죠. 친구 10명 모아놓고 만 원씩 줘. 이거는 뭐 큰 부담 안 돼요. 근데 전 지구의 모든 인류한테 만 원씩 준다. 저는 불가능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우리 지역의 온도가 어제보다 1도 높다. 그게 아니라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들어간 거겠죠. 그만큼 굉장히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면요. 가뭄이랑 홍수가 훨씬 자주 일어나고요.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면 인간보다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1위, 부동의 1위, 바로 모기죠. 모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 겁니다. 물론 전염병까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봐요. 모기가 그냥 드글드글해. 이미 싫죠. 네, 그러니까 가능할 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한테 진짜 지구가 멸망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줄도 관심이 없어요.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한 번씩 생각나실 만한 내용도 있고요. 앞으로 일기예보를 보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랑 기후를 제가 섞어서 썼는데 둘은 사실 조금 다른 말이에요. 날씨는 그날 그날의 기온, 습도, 강수량 뭐 이런 걸 말하고요. 기후는 좀 오랜 기간의 날씨 정보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기후 어때? 이런 말을 하진 않죠. 날씨가 모여서 기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전부 지상에서 10km 정도 되는 대류권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구의 내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위로 10km 정도는 대륙권입니다. 전체 대기량의 80%가 여기 몰려 있어요. 질소, 산소 뭐 이런 거죠. 대류는 대기가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대륙권엔 날씨 현상이 있어요. 성층권은 높이 50km 정도까지인데요. 성층권만 해도 대류 작용이 거의 없어서 딱히 날씨랄 게 없습니다. 거의 안 변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창밖을 보시면 늘 구름이 아래 있잖아요. 비행기는 대륙권 위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으로 주로 다닙니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도 대부분 성층권에 있습니다. 지표면 위로 50에서 80km 정도는 중간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물체가 우주에서 대기권에 들어오면 막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성,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현상, 이게 바로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이즈가 커서 지표면에 올 때까지 닿안 타고 도착을 하잖아요. 땅에 딱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발견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10권. 10권은 진짜 우주와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의 밀도는 낮고요. 온도는 1000도, 2000도까지 엄청나게 높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로라. 태양으로부터 나온 태양풍, 하전 입자가 대기권 안으로 삐져 들어와서 생기는 오로라 현상도 10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존층에 대한 겁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건 다들 아시죠?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자외선이 그대로 인체에 닿겠죠. 그러면 피부암이나 백내장 같은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특히 극지방은 다른 데보다 오존층이 얇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더 잘 뚫리는데 지금 이미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오존층에 구멍 난 걸 인류가 발견한 게 1980년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 쓰던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제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이런 문제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는 데 기꺼이 자기 인생을 할애하는 사람들, 이들을 바로 우리는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고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도 과학 자체가 알면 할수록 재미있어서기도 하지만 인류를 위해 숨은 노력을 하는 과학자분들에 대한 존경심, 그런 점을 알리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과학의 이면에는 과학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도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더 의미 있게 과학자와 과학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륙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날씨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있죠? 기분이 저기압이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인 곳은 진짜로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고기압. 기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저기압, 기압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압은 뭐죠? 기압은 공기의 압력입니다. 보통 공기는 아주 가볍고 심지어 무게가 없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기에도 당연히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어떤 면에 압력을 가해요. 아까 대기권 보셨죠? 아무리 기체가 가벼워도 그렇게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높이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벼운 나무 토막, 젠가도 많이 쌓으면 밑에는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가 나가겠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면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각각 1cm의 면적에 실려있는 대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걸 1kg 정도

정도로 봅니다. 1제곱센티미터마다 1kg의 공기가 실려있는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 각각 10cm면 몇 킬로그램의 공기가 실려있을까요? 네, 그렇죠. 무려 100kg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짊어지고 있는 공기가 사실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납작해지지 않고 지금 형태로 유지되는 이유는 뭐죠? 왜냐? 우리 몸 안에서도 그만큼의 힘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면에서 받는 대기압의 평균을 1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도 내부 기압이 1기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고기압은 뭐냐? 1기압 이상이 고기압이냐? 그렇진 않고요. 고기압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그럼 고기압 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공기 압력이 높다는 것. 주변보다 기체 분자가 더 많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가 상대적으로 더 널널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비니까요. 우리가 너무 분비는 지하철에서 옆 칸에 널널한 곳으로 가듯이 갑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체가 옮겨가니까 우리 입장에선 뭐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원래 공기가 있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선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하강합니다. 그걸 하강기류라고 합니다. 왜 위에서 내려오냐? 땅에서 공기가 솟아나오진 않으니까. 그럼 위에 있던 공기가 하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을 때보다 압축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건조해지고요. 안정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야, 날씨가 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도 과학인 겁니다. 그럼 저기압 지대는 어떨까요? 우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기압에 기체 분자가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몰려온 기체 분자들이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아래 있던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요. 그게 우리가 볼 땐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비가 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대는 흐리고 비가 올 수 있는 거죠. 기분이 저기압이다라는 건 그래서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가라. 네, 고기를 드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고기압이랑 저기압은 공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어디는 계속 고기압이고 어디는 계속 저기압이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기도인데요. 선이 많이 있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걸 등압선이라고 하거든요. 기압의 단위가 헥토파스칼인데요. 1000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마다 등압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등압선의 폭이 좁은 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기압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려진 쪽은 바람의 강도가 센 거죠. 보시면 왼쪽에선 러시아 쪽이 고기압이고요. 오른쪽에선 일본이 있는 태평양 쪽이 고기압이죠.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있는 고기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 고기압이고요. 태평양 쪽에 있는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혹시 일기예보에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말을 언제 하죠? 바로 겨울입니다. 사실 왼쪽은 우리나라 겨울철 일기도고요. 오른쪽은 여름철 일기도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엔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한파를 몰고 오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와서 후덥지근하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태풍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완전 과학이거든요. 이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힌 태풍 사진입니다. 마치 욕조에 물을 담아놨다가 마개를 뺐을 때처럼 소용돌이 형태죠. 가운데 구멍이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태풍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의 소용돌이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정가운데 중심부는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바람도 없고 하늘도 맑은 고요한 상태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물론 태풍이 계속 이동하니까 평화로운 상태가 한 곳에서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는 것만 봐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비가 오고 흐린 태풍의 정체는 바로 저기압입니다. 주로 열대 바다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닷물이 다른 계절보다 더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 올라가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따뜻한 수증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위로 올라간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주변의 공기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 중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점점 더 발달해요. 상승 기류도 한두 개가 아니어서 태풍 단면을 자른다고 치면 기둥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태풍이 접근하면 한두 시간 간격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다가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상승 기류 기둥이 차례차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건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도양에서 생긴 건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북중미에서 발생한 건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지역마다 이렇게 명칭이 다르고요. 태풍 하나하나에도 이름이 따로 있죠. 태풍에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왔을 때 구분하려고 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태풍의 이름을 붙인 게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호주에서 예보관으로 일하던 클레멘트 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보관으로 일하다가 평소에 싫어하던 정치인이나 주변 사람 이름을 태풍에 붙인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같은 나라가 포함된 태풍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회원국에서 제출한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한 피해 없이 순하게 지나가라는 의미에서 개미나 노루 같은 이름을 제출했는데요. 어느 나라에 너무 아픈 피해를 끼친 태풍은 다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퇴출되는 게 관행이죠. 태풍은 사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동력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육지로 오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지 지면에 마찰력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해져서 세력이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죠. 태풍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에 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랄지 재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주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바닷물이랑 대기 위쪽의 차가운 공기 사이에 온도차가 커지면서 태풍의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더 강력한 태풍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지구온난화 하면 더워지는 거니까 가뭄이나 산불 이런 건 쉽게

쉽게 연관을 지으시는데 태풍이나 폭우, 홍수 같은 것도 온난화로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형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맞는데 오른쪽만 줄겨 맞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정신없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또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작물들은 심각하게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료품 물가가 돈 주고 사기가 무섭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장마 때문에 상추 같은 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늘어나고요. 사실 크게 좋은 게 없어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게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 현상인데요. 초등학생들 환경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면 북극곰 그리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북극곰 같은 경우가 해빙을 타고 이동합니다. 즉 해빙은 북극곰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해빙을 타고 다니면서 뭐 다양한 물고기나 물범 이런 애들 사냥을 하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해빙이 사라져서 해빙도 녹고 타고 다닐 차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북극곰이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줄어들어요. 그럼 어때요? 배고파. 점점 앙상이 말라. 그러다가 굶어 죽는 북극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릴 북극곰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한 이유는 빙하라는 게 바닷물처럼 짠물이 얼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빙하라는 건 담수입니다. 담수.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잖아요.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뭐 조금 바닷물이 심심해지겠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그 우리가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서 이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찬물이 나와요. 이걸 틀어놔요. 그 다음에 우리 목욕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저어주죠. 그러면은 이 전체 물의 온도가 미지근해지니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저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 요 가운데서만 목욕을 할 수 있겠죠. 일로 가면은 어우 너무 추워서 못해. 일로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저어줘야 돼요. 이 저어주는 걸 지구에서 누가 하느냐? 바로 짠 바닷물이 합니다. 적도 쪽은 뜨거워요. 극지방은 차가워요. 그렇게 뜨거운 적도와 차가운 극지방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극지방의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빙하가 녹았죠? 빙하는 담수, 맹물이죠?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졌죠?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의 거대한 순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적도 여전히 더 뜨거워져요. 극지방 더 추워집니다. 즉, 적도와 극지방이 폭염과 한파가 오는 겁니다. 양극화가 되는 거죠. 목욕할 수 있는 욕조가 좁아지는 것처럼. 이걸 저어주면 이만큼을 인류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저어주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점점 양극화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딱 요만큼밖에 못 살아. 우리나라 위치 어떻습니까? 좋아. 우리나라 딱 중간이야. 우리나라는 목욕할 수 있겠죠. 근데 목욕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그냥 둘까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는 건 적도와 극지방의 이 에너지를 섞어주는 힘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제가 요새 나온 지구과학 교과서를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옛날에 없던 기후변화나 생태계 보전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같이 피부에 와닿고 삶에 너무 중요한 과학 지식을 저희 어릴 때랑 달리 지금 교과서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과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전 세계가 이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에 섬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평균 기온이 2도까지 상승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못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5도 이하로 제한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약속을 한 거죠. 어떻게 평균 기온 상승폭을 적정하게 제어할 거냐. 그 대안이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이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온실가스 양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니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이런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미 생성된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 공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땅이나 바닷속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기후랑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개인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뭘할수 있을까? 자동차 안탈수 있습니까? 비행기 안탈수 있습니까? 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 항상 국내 여행만을 하겠다. 심지어 자동차도 타지 않겠다. 걸어 다니는 곳까지만 여행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화석연료가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동차를 안 타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봅니까? 과학자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네. 아마도 과학자는 결국은 해낼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완벽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계를 돌립니다.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돌에 붙인다던가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걸 왜 못하느냐? 이러한 기계를 돌렸을 때 40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하지만 이걸 포집하는 기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6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결국 이 장비를 돌릴 때 20만큼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이 되는 거죠. 결국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를 해결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기차를 타고 분리수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뭘 하느냐?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형태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더 손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조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기업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더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임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면 과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개인과 기업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과학기술만큼이나 환경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과학 마지막 시간이자 저의 12번에 걸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 역시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제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과학과 만나게 해드리는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아쉬워. 제가 가장 사랑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주,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죠.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끝이 있다 한들 가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곳이지만 그 비밀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과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관측할 수 있는 건 우주의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무

은하수입니다. 동양에선 은빛 강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은하수고요. 서양에선 헤라라는 여신의 젖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밀키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하라는 게 뭘까요? 우주에는 은하도 있고 태양계도 있죠. 하지만 뭐가 더 큰 개념인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먼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행성, 플래닛입니다. 행성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인 스타와는 다릅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요. 스스로 탄다. 그래서 스타. 이렇게 외우세요. 네. 행성은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지구는 초록별, 지구별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별에서는 생명체가 오지 못합니다. 행성에서 온 거예요. 너는 어느 별이 주도하는 행성에서 왔니? 이렇게 해야 돼요. 별에서 온 그대도 이상한 말이에요. 별에서 왔으면 이미 타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민준도 별이 있고 그 별이 보유한 항성계에 있는 행성에서 온 거예요. 별에서는 못 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어쨌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8개 행성이 돌고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지름은 보통 2광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끝에서 끝까지 2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정도니까 빛의 속도로 2년이 걸리는 태양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겠죠. 발사한 지 한 50년 된 보이저 1호가 아직도 태양계 외곽에 있으니까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태양계의 정의는 기준에 따라서 범위가 꽤 많이 바뀌는 굉장히 어려운 정의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태양 말고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항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은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요. 정확하게는 알파 센타우리 A, B랑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 세 개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차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태양이 세 개여서 괴로운 외계 지성체들이 나오죠. 그 외계 지성체들의 태양이 바로 얘네들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혹은 드라마 속 설정이 아마도 얘네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센타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는 이렇게 태양, 센타우리 같은 항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하는요, 태양계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은하에는 항성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0개? 200개? 1000개? 놀랍게도 4천억 개나 됩니다. 4천억 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우리 은하를 밖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원경이나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걸로 우리 은하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집 안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지만 너무 크니까 우리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많은 곳을 보면서 아마 이 집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심지어 집 밖에 다른 집들을 보면서도 아, 저 집이 이러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유추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밤하늘의 은하수, 기다란 띠처럼 보이죠? 이 은하수는요, 정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옆에서 보면 납작한 원반 형태거든요. 은하수도 은하의 옆모습이라서 길쭉하고 납작하게 보이는 겁니다.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서 강한 중력으로 은하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하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 블랙홀이 다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손이 아니라 중력으로요.
아까 태양계 지름이 2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드렸는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무려 10만 광년입니다. 10광년이 아니고요. 10만 광년.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은하계의 모습을 밖에서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은하의 모양이나 크기를 알아냈다는 거, 집안에서 집의 모양이나 크기를 알아냈다는 거, 저는 지금도 야 진짜 감동이에요. 네, 여러분, 은하가 이렇게 큰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10만 년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데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그런데 은하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몇십 개 모여서 은하군이라는 걸 이뤄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국부 은하군은요, 지름이 100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예, 국부 은하군에서 조금 큰 은하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 여러분의 개념이 가 있는 곳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너 개념 안드로메다로 갔니? 네, 우리 은하보다 지름이 두 배나 큰 은하입니다. 이름이 너무 친근한데요. 거리는 사실 전혀 친근하지 않아요. 지구에서 무려 25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비상식적인 사람을 보고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냐고 하는데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요, 지금 그 개념은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국부 은하군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은하군은 은하가 몇십 개 모인 거라면 은하가 수백 개 이상 모여있는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우주소년단, 아람단, 저 어릴 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단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은하단이 모여서 또 초은하단이 됩니다. 우리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요, 지름이 5억 광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5억 년 걸리는 거리. 초현실적이죠? 이런 초현실적 사이즈의 초은하단이 천만 개 정도 모이면요,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완성됩니다. 관측 가능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우리한테 오는 빛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까지만 잰 겁니다. 그 범위 밖에는 뭐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는 부분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요, 무려 930억 광년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의 크기와 구조를 속성으로 살펴봤는데요. 너무 달려가지고 잠깐 우주의 경치를 좀 보면서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고 2021년 말에 발사된 우주망원경 다들 아시죠? 1990년에 발사한 허블의 뒤를 잇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고성능의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사진이 제임스 웹이 우리 은하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을 찍은 건데요. 용골자리, 카리나 성운입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진짜 무슨 CG 같죠? 너무 아름다워요. 용골자리는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용골은 선박 아래쪽을 앞뒤로 가로지르는 배의 척추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성운은 쉽게 말하면 우주 먼지 구름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별이 태어나기 때문에 별들의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제임스 웹은 여러모로 허블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습니다. 허블하고 다르게 적외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먼지 뒤편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네, 일종의 투시하듯이 먼지 안쪽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임스 웹과 허블 같은 우주 망원경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상공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태양빛을 반사하는 순간에 관측을 한다면 지상의 망원경들은 걔네들이 이제 내가 찍은 사진에 굉장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선이 가버리는 거죠, 사진에. 그런데 우주에 있는 망원경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심지어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2,500배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우주를 관측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조용한 곳에서 정말 침착하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야,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JWST가 있는 곳은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 중에서 L2라는 곳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라그랑주 점은 태양이나 지구 이런 천체들의 관계 속에서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에 탐사선이 가 있어도 안정적으로 그 위치에서 관측하기 좋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 우주의 모슬바금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진도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은 스테판의 오중주인데요.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에두아르드 스테판이 발견한 5개의 은하라서 스테판의 오중주라고 불립니다. 무려 1,000개의 이미지 파일, 1억 5천만 개 이상의 픽셀로 완성된 사진이고요. 위쪽에 있는 은하가 지구로부터 3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죠. 물론 그 5개의 은하 중에 하나의 은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5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4명은 친구고요. 1명은 지나가는 행인 1이 찍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5명을 오중주라고 부르면서 얘네들이 마치 친구들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은하가 가까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주의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37.9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인 걸 알았을까? 1광년이 9조 4,607억 3,047만 2,580.8km예요. 인류 중 그 누구도 1광년 이상 되는 거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거리는 어떻게 쟀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의 거리를 재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별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 잴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게 우주의 크기와 위계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시차라는 겁니다. 해외여행 시차 적용할 때 시차가 아니고요. 시각 차이를 뜻하는 시차예요. 지구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략 반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가장 먼 지점에 지구가 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별을 보면요. 6개월 전에 봤을 때랑은 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A지점에 있을 때는 별도 A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지점에 있을 때는 별이 B지점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라는 건 이미 인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차가 망원경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시차의 절반인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연주 시차랑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크면 가깝고 시차가 작으면 먼 별인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연주 시차로 거리를 재는 건 별이 어느 정도 가까우면 굉장히 확실한 거리 측정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년 차이로 그 별을 봐도 너무 멀면 그 위치가 그 위치거든요. 시차로 계산하기조차 힘들 만큼 거의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우주 망원경도 없었을 때는 그 한계가 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게 별의 밝기예요. 별이 가까우면 밝고 멀면 어둡게 보이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멀리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가까운데도 원래가 어두운 별이 있고 가까이 있어서 밝은 게 아니라 엄청 멀리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 밝기로 거리를 재려면 원래 밝기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별들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표준 촛불이나 표준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별이 있을까요? 답은 있답니다. 이 답을 발견한 것이 헨리에타 리비트라는 분이에요. 헨리에타 리비트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요.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병 때문에 청각을 잃으면서 성악을 포기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천문학을 접합니다. 19세기 말에는 여성은 하버드에 입학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레드클리프 대학이 거의 유일한 여성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 천문대에서 별의 밝기라든지 그런 걸 계산하는 단순한 작업 있죠. 그런 걸 하는 여성분들을 모집했어요. 페이도 없이 계산원 컴퓨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비트도 그런 컴퓨터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낸 거죠. 리비트는 무수히 많은 별의 밝기를 계산하다가 세페이드라는 별자리에서 밝기가 변하는 별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밝기가 변해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항성은요. 나이가 들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변광성은 그 주기가 50일이고 어떤 건 2일이고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리비트는 변광성의 주기랑 밝기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주기가 같은 변광성은 실제로 밝기가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기가 짧은 별들은 실제로 더 어두운 별이었고요. 긴 별들은 실제로 더 밝기가 밝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변광성이 은하마다 있기 때문에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라는 걸 증명한 것도 리비트 덕분입니다. 허블은 리비트를 리스펙트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도 자주 했다는데요. 실제로는 리비트도 허블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여하거든요. 표준 촛불과 관련해서 리비트가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처럼 표준 촛불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은 늙은 별이 죽을 때 폭발하면서 마치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태양보다 못해도 서너 배는 질량이 큰 커다란 항성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만한 질량이 안 되는 항성은 초신성 폭발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밝기가 줄어들다가 백색 외성이라는 일종의 차가운 그냥 하얀 전구 같은 형태, 별의 시체와 같은 상태로 변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백색외성 근처에 다른 별이 있어서 백색외성의 중력 때문에 그 별의 질량이 백색외성에 흡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백색외성이 딱 어떤 질량을 넘어서면 폭발합니다. 초신성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태양 질량의 1.44배 정도가 되면 폭발합니다.
이걸 인도 천문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이렇게 백색이성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즉 1A형 초신성일 때 밝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1A형 초신성도 표준 촛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초신성 폭발은 그 은하에 있는 모든 항성을 합친 것보다 밝기가 밝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어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하 하나에서 보통 100년에 한 번씩 이런 1A형 초신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은하를 여러 개를 관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이 표준 촛불, 표준 광원으로 거리를 재는 방식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주 시차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관측 정밀도가 높을 때는 더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 못 재죠. 그래서 셰페이드 변광성이나 1A형 초신성 혹은 빛의 파장 길이 같은 다른 측정 방식을 교차 적용하면서 별의 거리를 점점 확장해 가며 재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사다리를 한 단계 오르고 또 한 단계 오르듯이 하나를 토대로 조금씩 더 멀리 측정한다고 해서 우주 거리 사다리, 코스믹 디스턴스 레더라고 부른다는 점도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는데요. 아까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변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라는 걸 밝혀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허블의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빛의 파장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허블의 발견 덕분에 우주의 공간이 점점 팽창한다는 우주 팽창론이 과학계의 정론이 됐습니다. 우주는 무한하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정적 우주론을 내놨던 아인슈타인도 허블의 관측 결과를 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면 역으로 시계를 돌렸을 때 무에 가까운 한 점에 시작한 게 아닐까?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의 시작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주가 더 커졌어요. 내일보다 모레 더 커집니다. 그럼 어제는 오늘보다 작았을 거 아니야. 과거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우주는 엄청나게 작았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빅뱅 이론이죠. 빅뱅에서 중요한 건 은하가 움직여서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가 있는, 은하가 속한 우주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건데요.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빅뱅 이론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본의 아니게 지어준 겁니다. 호일이 BBC 라디오에 나가서 뭐? 우주가 그냥 빵펑 빅뱅 태어났다는 거냐? 큰펑? 큰펑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린 데서 나온 말이죠. 사실 놀리려고 한 말인데 어? 빅뱅 이론? 이름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름이 됐습니다. 이제 모두가 빅뱅 이론을 부르죠. 호일이 주장한 건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랑 온도는 일정하다는 이른바 정상 우주론입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뭐 늘 그대로 있다. 뭐 유지될 것 같다. 그죠? 하지만 미국의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발견하면서 완전히 사장됩니다. 펜지어스랑 윌슨은 전화기를 만드는 미국의 벨 연구소, 전화기 개발한 그분이에요. 벨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파 망원경으로 연구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없앨 수 없는 이상한 잡음, 노이즈를 감지합니다. 이 잡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요. 우리 우주 공간의 배경에 퍼져 있는 전파를 말합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덩달아 파장이 길어지면서 전파의 형태가 된 거죠. 펜지어스랑 윌슨은 이 잡음 덕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아날로그 TV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TV를 켜면 방송이 안 나올 때는 사실 그냥 까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올 때도 전원을 켜면 지지직 하는 이상한 흰색, 회색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야? 어? 왜 지지직거리지? 사실 이것도 이런 화면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송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TV 안테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전파를 포착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어서 우주 전체 평균 온도가 약 3켈빈 정도 된다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우리가 쓰는 섭씨 기준으로 하면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건데 우주가 작았을 때는 훨씬 더 뜨거웠지만 팽창하면서 점점 차갑게 식은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할 때 쓰던 난로를 가지고 200평짜리 저택에 가잖아요. 그 난로로는 200평짜리 저택이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고시원에서는 따뜻했지만 커지면 추워질 수 있다. 충분히 데울 수 없다. 그래서 빅뱅 당시의 온도와 지금 온도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은 아, 이렇게 차가워졌어? 그러면 이렇게 커졌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줄었겠구나. 우주의 나이는 137.98억 년 정도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98억 년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도 137.98억 광년이 최대여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930억 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지름으로 따지면 465억 광년 정도 되는 건데 왜 그게 우주의 나이보다 더 크냐? 그건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결론으로는 우주가 아마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호주의 과학자 3명이 우주가 그냥 팽창이 아니라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는 이론으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우주가 뭐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지는 현재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왜 하냐? 그러면 암흑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가 가속 팽창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암흑 물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현재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우주를 관측하는데요. 빛으로 감지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더 있다는 걸 우주의 질량을 계산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량을 늘어나게 하고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암흑이어도 뭔지 모른다는 것만 같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그냥 이걸 합쳐서 전부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구분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주에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5%, 암흑물질이 25%, 암흑에너지가 70%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 비율도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0: 대충 5%, 25%, 70%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우주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큰 강을 건너야 돼요. 한 사람이 징검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놓고요. 그렇게 돌을 하나하나 놓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강이 얼마나 큰 폭인지조차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95%의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을지, 여전히 어쩌면 영원히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게 맞아? 암흑에너지 실재하는 건 맞아? 혹시 우리의 관측 에러는 아닐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실수하고 있는 게 있나? 끊임없이 검증하고 이 경이로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어려운 그 작업을 기쁘게 기꺼이 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과학자고 그것이 바로 경이로운 과학의 힘이겠죠.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원자나 전자같이 아주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처럼 아주아주 거대한 것까지 과학이 없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과학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기회가 닿으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였습니다. 생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0: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갱년기가 되면 여성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1: 이걸 이렇게 처음...
0: 지금 뭐라는 건가요?
1: 많이 했거든. 막 한 10분을 막 했더니 발바닥이 따뜻해져.
2: 아니, 발바닥이 열 나갔네.
0: 올해 61살의 순남님. 손발이 차고 시려서 늘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1: 이렇게 빨개지잖아.
2: 열 나고
1: 빨개지고 이런데.
0: 정말 열이 난 듯 손바닥이 빨갛습니다.
1: 40대 초에 폐경되고 처음에는 열감, 막 열이 화끈거리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 얼굴 뜨겁고 어지러운 거. 어지러운 거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몸이 시리고 막 차갑고 춥고 이런 것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신어요. 왜냐하면 발이 시려우니까. 근데 이게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0: 옷장 안에 그득한 겨울용 덮어선 여름에도 신고 있죠. 폐경 이후 생긴 증상이랍니다.
1: 여름에 이 살갗이 밖으로 노출된 부분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목이 지금도 좀 사실은 차갑고 시리거든요. 뭐 어느 때는 여기 스카프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0: 20대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고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며 큰 고깃집까지 운영했습니다. 45살 이른 나이에 폐경이 찾아왔죠.
1: 폐경에 대한 그런 것이 오히려 그냥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폐경한 지 지금 현재는 한 16년째인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는 막 이 목 쪽으로도 이렇게 막 너무 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남자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3: 모르겠다.
1: 예,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2: 몸이 차단 말은 자주 했었고?
4: 차고 땀나고 이런 소리 자주 했잖아.
2: 어떨 때는 또 열이 확 올라온다 했었고 그런 얘기는 자주 했는데 나는 그냥 무심으로 들었어요. 그냥 뭐 사람이 그런가?
0: 이상합니다. 갱년기가 찾아오고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2: 근데 굉장히 뭐 어깨가 아프네, 뭐 어디가 막 아프네, 맨날 아프다는 소리는 아주 자주 했죠.
1: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 힘드니까.
0: 울컥해진 순남님. 갱년기 증상으로 온몸이 아픈데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1: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더 짐을 주는 것 같고 그냥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싶더만. 그러니까 병원도 혼자 많이 다녔죠 계속.
5: 갱년기는 질환이다. 갱년기는 실제로 질환 코드가 있습니다. 여성분은 N95.1 코드까지 잡혀 있습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0: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두 개의 난소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모든 신체 조직과 기관에 관여합니다. 특히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장을 보호하죠. 뿐만 아니라 칼슘을 조절해 골다공증까지 예방합니다.
5: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은 중요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난소에서 거의 뭐 95% 이상 분비가 되니까 폐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경이 되면 난소의 기능이 쇠퇴돼서 갑자기 여성 호르몬 분비가 없어져 버려요.
0: 갱년기 증상은 전신에서 나타나는데요. 얼굴과 목에 갑자기 열감이 생기는 안면 홍조가 대표적이죠. 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복부 비만이 나타납니다. 뇌에도 영향을 줘 우울감과 불면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감정 기복까지 심해지죠.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폐경과 갱년기는 의학적으로 다른데요. 월경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폐경, 폐경 전과 후를 모두 합친 기간을 갱년기라고 합니다.
5: 갱년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폐경 전후로 해서 짧으면 1, 2년 또는 뭐 2, 3년 가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후에도 또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도 나타나는 분들도 경험자는 계세요.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 때만 국한된 건 아니고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지를 하고 상담을 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0: 갱년기 증상을 알 수 있는 9퍼만 지수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15점 이상이면 심한 갱년기인데요. 순나님은 무려 48점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한 순남님, 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혈액검사, 혈중 콜레스테롤은 물론 여성 호르몬과 폐경 호르몬을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골밀도 검사.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 칼슘 조절이 안 돼 골다공증이 생기죠. 허리 요추골은 물론 대퇴부 고관절까지 골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5: 예, 안녕하세요.
0: 변동원 교수는 내분비 대사 분야 명의십니다.
5: 너무 아주 멋지시네. 아이고, 스카프 와가지고 그냥 잘 어울려.
4: 추워가지고 했어요. 네.
5: 폐경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한 10년 넘었죠.
5: 10년 넘었죠. 네, 요즘도 폐경 후 증상이 있어요?
4: 이제 영양분 다 빠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추운가. 다른 분들은 보통 열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추워져 버렸어요.
5: 밤에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4: 네. 그래서 어지러운 건지 또 맞아요. 어지럽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5: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뭔가
4: 두근거리고. 네.

0: 쫓기는,
1: 불안하고,
0: 예, 불안하고.
1: 그게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2: 45살에 폐경이 되고 갱년기 증상이 심한 순남님.
1: 여성 호르몬은 이제 워낙 부족하셔가지고 네. 거의 저 잘 측정이 안 돼가지고 저 거의 10 미만인 걸로 나와서
2: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1: 그럼 이 호르몬 부족한 것이 굉장히 아주 영향을 미쳤다.
2: 여성 호르몬은 30 이상이 정상. 순남님은 10 이하로 낮았고 반면 폐경 호르몬은 40 이하가 정상인데 69로 높았습니다. 폐경을 기준으로 여성 호르몬은 줄고 반대로 폐경 호르몬은 높아집니다.
0: 이 목적으로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당기고 뭐 이렇게 돌리려고 해도 불편하고
1: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이 이 토니바퀴가 돌아갈 때 뭐가 네. 모르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뻑뻑뻑하고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대개 50세 전후에 폐경이 오는데 네. 45세 미만에 이제 폐경 오는 거를 조기 폐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성 호르몬이 뼈 녹아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뼈들이 많이 녹아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네. 데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2: 골밀도는 T점수로 표시하는데요.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순남님의 경우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요추골 4곳 모두 골감소증 상태. 대퇴부 고관절도 마이너스 1.8 골감소증으로 나타났죠.
1: 골감소증 상태.
2: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 순남님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하골세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뼈의 골밀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해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1: 10년 되면 우리 몸의 뼈가 완전히 세월로 바뀝니다. 10년 주기로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면은 지금 6번 뼈가 새로운 뼈가 지금 생성된 겁니다. 항상 낡은 뼈를 조금 긁어내고 새 뼈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뼈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파골세포수를 어느 정도 억제시켜 놨던 건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파골세포들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급작스럽게 그때 뼈들이 많이 훅 녹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 5년 또는 10년 내에 뼈 건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2: 폐경은 누구나 겪지만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용숙, 명숙 자매.
3: 목뒤로 막 땀이 막.
2: 둘 다 폐경을 했지만 동생 명숙님의 갱년기 증상이 훨씬 심합니다. 열이 올라 손선풍기는 필수품이죠. 언니 용숙님이 얼굴을 만져보는데요. 육안으로도 얼굴이 좀 붉어 보이십니다.
4: 오, 열이 있어.
3: 갱년기로 지금 5, 6년째 고생하고 있는 안명숙입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잦은 횟수로 계속 나고 옷이 막 다 젖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면 땀냄새 나지 창피할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진짜 지금도 열이 오르거든요, 저요.
2: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손에는 땀이 흥건합니다.
3: 지금 열 올라요. 네, 선풍기 돌리고 싶다. 더워.
2: 열감과 땀은 가장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입니다.
5: 머리에 좀 땀이 나시는 거예요?
3: 네, 여기 머리 밑으로 이렇게 땀이 흘러내려요.
2: 비슷한 시기에 폐경이 된 두 자매.
6: 언니, 혈압약 타왔어?
7: 응, 혈압약 바꿨어.
6: 왜?
7: 성분이 바뀐 걸로.
6: 난 고혈증 피검사하고 왔어.
2: 그 후 언니는 고혈압, 동생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동생 명숙님이 옷을 갖고 나왔는데요. 사이즈가 다른 바지 두 벌.
5: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사이즈가
2: 특히 뱃살이 찌면서 허리 사이즈가 26에서 29로 늘었다네요.
5: 48. 그 정도에 충분히 입었지.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 채워지지도 않아.
7: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
5: 아니 뭐 나이에 갱년기 살이 이렇게 득지든지 붙어갖고.
2: 40대까지 날씬했던 명숙님. 배경 이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네요.
3: 42kg, 3kg. 근데 최근에 제가 61kg를 찍었거든요.
1: 갱년기 증상 중에서 여성분들이 제일 불편하는 게 배가 나온다 그러죠. 왜 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2: 뱃살이 찌는 이유 따로 있나요?
1: 여성호르몬 만드는 기관이 난소 외에 그다음에 부신, 그다음에 지방세포라고 그랬죠. 폐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 한 90% 이상 생성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중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 필사적으로 여성호르몬 만들려고 해요. 부신은 뭐 곧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클 수는 없고 지방세포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대신하려고 지방세포로 막 활성화돼서 커지는 거예요.
2: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 바로 복부입니다.
1: 지방세포가 제일 많은 곳은 배죠. 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와서 체형이 변해요. 안 되죠. 암만 분비해도 뭐 그렇게 되질 않죠. 잘해야 한 10% 정도밖에 보충이 안 됩니다.
2: 동생 명숙님의 갱년기 증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 안과 진료도 받고 있죠.
3: 12시 반에 깨도 1시에 깨도 그 나를 꼬박 세고 출근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눈이 실핏줄이 터지고 막 눈이 건조하니까 눈 아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거리고 막 그랬어요.
2: 열이 오르고 땀이 나서 잠에서 깨고 맙니다.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하죠. 갱년기는 쉬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3: 아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온 세월이 지금 거의 6년, 7년씩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언제 끝을 날려나 누구 10년 했다는데 저도 진짜 10년을 채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나만 깝깝한 거예요. 이게 고질병 같아요.
7: 땀나.
2: 반면 언니 용숙님은 갱년기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열감이 살짝 있는 정도죠.
8: 폐경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등 쪽에서 약간 열이 미열이 막 난다고 해야 되나?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짜증나는 거와 화가 부끈부끈 올라와서 금방 쑥 내리고 우리 동생을 보면서 아 우리 동생이 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우리 동생하고 비교하면 제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2: 갱년기 증상 정도를 알아보는 쿠퍼만 지수 역시 언니는 11점, 동생은 32점으로 차이가 큽니다. 갱년기 증상이 없으면 더 건강한 걸까요?
9: 들어가셔서 우리 수건까지 다 탈의하시고
2: 함께 병원을 찾은 명숙님과 언니 용숙님. 호르몬과 지질 검사를 위한 혈액 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명숙 용숙 자매가 진료실로 들어섭니다.
1: 네. 앉으세요. 안명숙님.
3: 네. 저희는 딸이 4명인데요. 저만 갱년기를 이렇게 심하게 겪어요. 언니들은 그렇게 심하게 겪진 않은 것 같아요.
1: 다 그게 좀 달라요. 다 형제들이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생긴 것도 다르지만 성격들도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3: 맞아요.
1: 참 희한하죠? 네.
2: 꼼꼼한 문진이 진행되고
3: 티셔츠가 젖어서 밤에 잠을 몇 번씩 일어나서 티를 바꿔 입고 자고
8: 그런 거는 없고 땀이 나는 땀이 나고 그럴 때는 등에서
1: 네 등에서
8: 등에서 땀이 나고
2: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 언니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시네요.
2: 네? 와 반전이네요. 동생 명수님이 언니보다 결과가 더 좋답니다. 먼저 여성 호르몬 수치. 동생 명숙님은 25, 그에 비해 언니는 10 정도로 낮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도 동생 명숙님은 허리 요추골과 대퇴부 고관절까지 모두 정상인 반면 언니 용숙님은 요추골과 고관절 모두 골감소증 상태. 갱년기 증상 정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1: 동생 명숙님은 폐경후 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용숙님 언니는 폐경후 증상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언니분은. 근데 골 감소증 상태시고 폐경후 증상이 없어도 뼈는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거기서 통해서 알았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작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뼈 건강이 급작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네요. 227. 대개 한 200 미만 정도 돼야 되는데.
2: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용숙님. 순남님 역시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죠. 명숙님은 이미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1: 여성 호르몬이 또 지질대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들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2: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 벽이 좁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갱년기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하지만
3: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10: 먹으려고 안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유방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1: 호르몬 치료했더니 유방암 발생이 증가된다고 발표가 났어요. WHI 그 연구 결과 나오고 나서는 골다공증 또 폐경 후 증상 관리하셨던 의사분들이 전세적으로 사실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2: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됐죠. 폐경 후 10년 이내 호르몬 보충요법을 한 경우 오히려 암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 후 빨리 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1: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했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또 뼈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지질대사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10년 지나고 나서 그때 호르몬 치료하니까 더 유방암이 늘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이라든지 또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높여주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그러면 암만 폐경 후 증상이 심하거나 또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돼도 치료하면 안 됩니다.
2: 여성들보다 덜하긴 하지만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올해 74살의 옥균님이 병원을 찾은 이유는 근육 감소 때문입니다.
11: 저는 최근에 교수님 그 근육이 좀
1: 근육이
11: 많이 감소된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면 좀 몸 근육이 좀 많이
1: 좀
11: 손실되는 거 아주 약하게 이렇게 잠을 유도하는 걸 한번 처방을 해서 드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2년째 그걸 먹고 있거든요. 그게 혹시 갱년기 증상 때문에 그런 수면
1: 그런 수면장애도 오는 것도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예.
2: 남성 호르몬은 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뼈와 근육을 생성하는 것이죠.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근육도 줄고 골밀도가 저하되는데요.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1: 남성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30대 지나면서는 서서히 1년에 1% 가까이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0, 60 지나면서 성욕, 감퇴, 또 발기부진, 근육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뼈도 그때 또 사실은 약해지게 됩니다. 남자분들의 갱년기 관리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2: 옥균님의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스쿼트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죠.
12: 스스로 느낌이 와요. 근육이 좀 강화되는구나.
2: 나이가 나이인지 30초 버티기가 힘듭니다.
12: 마지막 30초 끝하고 이제 쉬었다가 뭐 하루에 두 번?
2: 팔 알통도 예전만 못하죠.
12: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근육이 많이 빠져서 탄탄하지가 않아요. 낙상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2: 궁여지책, 따로 챙기는 것이 있죠.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더해서 계란도 챙기는데요. 근육을 위한 투자입니다.
12: 제가 먹는 게 좀 단백질이 부족한 듯 하니까 보충을 하려면은 뭐 삼륜계량이나

0: 고관절은 -1.6, 골 감소증 상태입니다.
1: 그럼 운동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2: 걷는 운동 정도로 약간의 근력, 당기는 운동.
1: 뭐 규칙적으로 하는 건 없단 말이죠?
2: 예,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1: 그냥 가끔.
2: 네. 제가 보폭을 늘려서 막 좀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한 10분 걷다가 다시 천천히 걷다가.
1: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2: 그런
1: 보폭을 늘리면 아무래도 그 저기가 뼈에 자극은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 자극하는 골다공증 예방 운동으로는 좋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식생활을 개선을 하고 하는 것 자체로도 올라가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근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면서 근육이 붙고 뼈가 튼튼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분 모두에게 갱년기에 좋은 식단과 체중 부하 운동이 처방됐고 갱년기 증상이 심한 순남, 명숙님은 호르몬 보충 치료가 추가됐습니다. 갱년기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3: 그리고 또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4: 뼈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저항성 운동을 넣기로 했습니다.
1: 일단 넘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암만 뭐 건강한 사람이라도 잘못해서 넘어지면은 자주간 골절의 찬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0: 갱년기 좋은 식단과 운동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갱년기,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3: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갱년기에 대한 식사요법을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에 좋은 식단이다라고 하면 1, 2, 2 원칙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하루 한 번 콩식품 섭취, 특히 여성에게 좋고요. 하루에 두 번 뼈째 먹는 생선과 우유 섭취,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두 번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매 끼니 단백질 20g 섭취도 중요합니다. 콩식품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명숙님.
5: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콩을 위주로 먹게 됐어요.
3: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동물성 단백질에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고지혈증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순남님.
6: 폐경 이후에 막 아프고 이러니까 고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긴 해요.
3: 살코기 분들 위주로 활용을 해주시고 구워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삶아서 수육 형태라던가 뭐 장조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이 제거되어 있는 고기 자체를 이제 살코기 부분들을 섭취하실 수 있어서 육류 섭취도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0: 갱년기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
3: 평균 성인 권장량입니다 라고 하면 700 정도인데 폐경 이후에는 1000 이상 섭취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있어서 칼슘 섭취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우유 두 잔과 멸치 두 스푼에 두부 5분의 1모, 생선 반 토막, 나물 두 접시를 모두 드셔야 칼슘 1000mg이 됩니다.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중요한데요. 채소, 두부 등에 비해 우유와 유제품이 월등히 높습니다.
7: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2: 네. 네. 유당 불내증 때문에 여지껏 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3: 이제 칼슘 두유. 칼슘 많이 들어있는 두유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0: 최근 갱년기 골밀도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체중 부하 운동. 우리 몸에 하중을 가해 뼈를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파골세포를 억제하고 조골세포의 생성을 증가시켜 뼈를 단단하게 만든다네요.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제자리 뛰기, 줄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1: 뼈가 자극이 돼야 돼요. 체중이 실리면 뼈는 자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뼈에 자극되는 건 체중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걷는데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건 운동이 안 돼요. 최소 자기 걷는 거 두 배 이상 빠른 걸음으로 해서 여자분은 한 40분 이상, 남자분은 50분에서 1시간 이상,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럼 외라면 더 좋죠.
0: 갱년기, 골밀도가 좋아지는 체중 부하 운동 지금 시작합니다.
8: 이 운동의 특징은 뼈에 수직적인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0: 때는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뼈를 압박하는 거예요.
1: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 뛰기.
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살짝 살짝 뛰는 거. 이게 호핑이에요. 이렇게. 하나.
1: 일명 호핑 운동인데요.
0: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뼈는 허벅지 뼈도 있지만 무슨 뼈도 있어요?
2: 종아리요?
0: 척추. 특히 허리. 허리 골밀도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편 상태에서 뛰어야 돼요. 네. 저를 먼저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예요.
1: 호핑 운동은 특히 척추뼈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0: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약간 쿵 소리가 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1: 다음은 전신 체중 부하 운동인데요. 팔다리를 모두 이용합니다.
0: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예? 지금 잠시만요. 용승님, 고개는 왜 자꾸 기울이시죠?
3: 그러잖아.
1: 정말 그러네요. 이럴 땐 개인 지도가 필요하죠.
0: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1: 팔과 다리의 자세가 그렇죠. 특히 중요한데요.
0: 자, 여기서 멈춰보세요. 예, 네, 멈춰보세요. 그러면 이 물 무게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압박을 받죠?
3: 아, 예, 이쪽으로.
0: 그 다음에 내 체중이 바닥을 누르고 바닥이 나를 밀어내죠? 두 개 힘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이 척추랑 다리뼈, 여기 수직적인 충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 팔과 다리 모두를 사용하는 전신 체중 부하 운동. 그만큼 뼈가 많이 자극됩니다. 이번에는 하체 뼈를 강화하는 스피드 스쿼트입니다.
0: 다리를 띄었다가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박차고 일어난다. 이걸 빠르게 해야 돼. 둘. 셋. 다리를 들었다가 딛고 일어나세요. 그렇죠. 둘. 다시. 똑같이. 호흡 맞춰서. 셋. 그렇죠. 넷. 그렇죠.
1: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여섯. 스쿼트 자세에 뼈를 자극하는 체중 부하 운동을 일곱. 결합한 동작인데요. 근력과 뼈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2주간의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12220 갱년기 식단과 골밀도를 높여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열심히 실천 중인 참가자들. 솔루션 8일째 송영민 소장님이 중간 점검을 위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1: 과연 순남님께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몸이 춥고 시렸던 순남님. 여름에도 덮어선을 신고 생활해야 했죠. 일주일 만에 우리 순남님이 달라졌습니다. 반팔과 반바지 차림, 이제는 춥지 않답니다. 송영민 소장님, 운동 동작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합니다.
0: 다 좋은데 네.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무릎을 모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모으거든요. 네. 스쿼트든 중량을 이용한 운동이든 하중을 준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바른 자세. 11자 잘 유지하고 네. 그 안에서 관절이 잘 움직이게 이렇게 해서 자세를 신경 써야 된다.
1: 스쿼트 자세를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 연골이 닳게 되죠. 무릎도 다리도 11자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관절에는 부담이 덜 가면서 뼈는 튼튼해집니다. 식단도 완전히 달라졌죠. 단백질과 칼슘이 많은 우유와 두부는 기본이고요. 고지혈증 때문에 고기를 금기시했던 순남님. 미역국을 끓이고 계신데요. 무슨 고기를 넣은 걸까요?
5: 이제 살코기로만 위주로 다 찢어가지고 한번 씻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끓이거든요.
1: 아, 닭고기로 끓인 미역국. 담백할 것 같네요. 예전 순남님 식단은 말 그대로 풀밭 그 자체.

0: 꼭 남을 뿐이었었죠. 이제는 두부에 굴에 닭고기까지 풍성해졌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 부하 운동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네요.
1: 잠을 깊게 자는 것 같아요. 늘 어지러웠는데 어지러운 것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어지러워서 막 내 뭐 MRI, MRA 다 찍었어요. 아 진짜 근데 어지러운 게 어디로 갔지 진짜. 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지금.
0: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입니다.
2: 이쪽은 이렇게 만져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준 느낌이 있는데 이쪽은 말랑말랑해요. 힘을 많이 못 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쪽도
0: 옥규님은 왼쪽 다리는 유난히 약한 편인데요.
2: 이쪽 같이 약해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냥 일반 스쿼트 있잖아요. 네. 평소 하듯이 바닥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3: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2: 하나.
0: 옥규님이 매일 하고 있는 스쿼트 자세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서죠. 하지만 왼쪽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습니다.
2: 그럼 이쪽은 앞으로 밀려 있는데 이쪽이 지금 안 밀리죠?
1: 일단은
0: 방법이 있을까요?
2: 한번 해볼게요.
0: 소장님이 집안에 있는 소음 방지용 매트를 펼치는데요.
2: 어떻게 하냐면 뒤꿈치를 여기 올리고 앞꿈치를 여기다 대세요. 앞꿈치로 중심 잘 잡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또 스쿼트 세 번 시작. 많이 내려가죠? 다시 둘.
0: 신기하네요. 발 뒤꿈치를 올린 것뿐인데 자세가 안정되고 무릎이 훨씬 많이 굽혀집니다.
2: 정강이 뼈가 기울어졌죠, 지금. 발목에 부족한 유연성을 뒤꿈치를 올려줘서 보완해준 거예요.
0: 매트를 사용하기 전과 후 무릎의 각도가 확연히 다르네요.
3: 소장님 말씀대로 왼쪽 여기에 힘이 가고 여기 이제 발목 통증이 덜하고.
2: 덜하죠.
3: 예.
2: 그러니까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3: 예.
2: 아킬레스건 유연성이 나이 들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단순한 동작이라도 반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은 반복 동작, 쉬운 동작으로.
0: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죠. 오늘도 열심히 옥규님 멋지세요.
3: 기분이 없대.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데 만져보고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면 좀 근육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0: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하루 15분 햇볕쬐며 걷기도 공통 솔루션에 포함됐죠.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아,
4: 햇볕쬐면서 이렇게 걷기 하시니까
1: 네,
4: 아, 너무 밝아 보이시는데요. 네.
1: 비타민 D 먹으려고.
4: 아, 인터벌 걷기예요, 인터벌 걷기. 속도를 다르게 걷는 거예요. 3분 정도 막 정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걸으면 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 다음에 3분은 그냥 일상 속도로. 우리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 있죠.
0: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솔루션 인터벌 걷기. 빨리 걸을수록 그만큼 체중이 뼈에 많이 전달되죠. 고강도 운동일수록 체중 부하 효과도 커지죠.
4: 느긋하게 강도를 바꾸는 거예요.
0: 인터벌 운동은 대표적인 고강도 운동입니다.
4: 용숙님이 지금 1시간 걸으시잖아요.
1: 네.
4: 1시간을 30분으로 줄이세요.
1: 아, 예.
4: 강도를 바꿔서.
1: 알겠습니다.
0: 용숙, 명숙 자매 정말 즐겁게 운동을 하시네요. 2주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갱년기 식단에 체중 부하 운동까지 갱년기 극복의 진심이었던 사례자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진료실로 들어서는 순남님. 표정이 밝습니다.
5: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6: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5: 운동은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실까요?
6: 아, 운동은
5: 어떻게?
6: 걷기.
5: 네.
6: 그때 교수님이 빠르게 가볍게 거의 한 20분 정도
5: 예,
6: 뛰었어요. 오, 아, 쉬지 않고. 하셨네. 그거 하니까 훨씬 힘이 있는 것 그죠? 같더라고요.
5: 식사는 어떻게 조절하셨어요?
6: 닭가슴살.
5: 오케이, 오케이.
6: 예, 그쪽으로 해서 예, 아마 태어나서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5: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셔서 지금 검사 결과도 지금

0: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나왔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238이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근데 216으로 또 좋아졌고요,
1: 아,
0: 콜레스테롤이.
1: 진짜요?
2: 와,
1: 저는
2: 놀랍네요.
1: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걸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0: 아니에요.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지난번에는 38밖에 안 됐는데 62까지
2: 와,
0: 올라갔어요. 거의 두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 진짜.
0: 여기 열심히 하신 거는 저는 이런 거 보면 다 알아.
3: 순남님은 폐경 호르몬이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비타민 D 등 모든 건강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0: 폐경후 증상이 호전됐다 하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1: 호르몬제는 뭐 이렇게 저가 꾸준히 먹어도 괜찮을까요?
0: 그럼요.
1: 저가 워낙 그냥 몸이 좋아지면 저는 먹고 싶어요. 너무
0: 조금 드시고.
1: 힘드니까.
0: 폐경이 된지 10년 내에 호르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지만 10년이 넘더라도 만일 그 호르몬 부족 증상들이 심할 때는 일시적이라도, 그때는 단기간 써야 되겠죠. 1년 내외 정도 치료를 해서 그 시기만 넘기면 또 없어지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3: 이번에는 근육 감소 때문에 걱정이었던 옥균님.
0: 알통이 좀 생겼어요?
4: 예, 좀, 뭐, 며칠째 안 됐지만, 한 이제는 기분이 또,
0: 기분이 좋죠.
4: 예, 기분적으로도 상당히 업되고요.
3: 옥균님은 남성 호르몬이 무려 50 정도 높아졌고, 혈관을 보호하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도 10 이상 증가했죠.
4: 그러니까요.
3: 옥균님,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명숙님.
0: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증상들은 어땠어요?
5: 그랬는데, 호르몬제 약 먹고, 한 3일은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잤어요.
3: 심한 열감과 땀 때문에 수면 장애가 심각했죠.
5: 땀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0: 그렇죠. 땀나는 것도 줄어들었고.
5: 밤에는 거의 열과 땀이 나지 않았어요.
0: 여성 호르몬이 지난번엔 25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390으로 올라갔어요. 호르몬 치료의
2: 와,
0: 효과 때문에 쫙
2: 놀랍네요.
0: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약을 확실하게 드신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3: 여성 호르몬 증가에 비례해 갱년기 증상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5: 선생님, 호르몬제는 얼마 정도 복용을?
0: 자궁 있는 분들은 한 5, 6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어요. 최소 3, 4년 또는 4, 5년 정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어요.
3: 명숙님, 이제야 웃음을 되찾았네요.
0: 그냥 식사요법, 운동요법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콜레스테롤이 227좀 높았어요. 202로 좀 떨어졌고요.
3: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용숙님, 그만큼 혈관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0: 콜레스테롤도 높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6: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5: 제가 지금 올해 56세인데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4: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매우 만족스럽고 아주 좋았습니다.
1: 갱년기가 힘들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여기 지금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나의 건강 관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0: 갱년기는 질환이다. 병은 알려라. 일단 왔을 때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폐경이라서 갱년기 증상이 좀 있으니까 나를 좀 이해해 달라. 아, 엄마가 그렇구나. 아, 부인이 그렇구나. 오케이. 내가 그러면, 아, 이건 내가 우기지 말고 좀 참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0: 세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

0: 사람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 모든 사람의 궁금증이면서 또 큰 두려움이기도 하죠. 네,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를 호스피스 의료, 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요, 편안한 집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점점 더 확대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벌써 2005년부터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계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이신 김세홍 교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0: 호스피스 의료 내지 호스피스 완화 의료 같은 말인가요?
1: 예, 이제 처음에 호스피스로 시작을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완화 의료라는 큰 범주 안에 그 안에 호스피스가 이제 속해 있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생각하시면 임종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그렇죠. 오시는 곳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수주가 됐던 수개월이 됐던 수년이 됐던 미리 준비해서 그 과정을 잘 준비하고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그렇더라면 그 병이 진단된 시점부터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예, 예. 개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화의료라는 큰 범주 안에
0: 완화의료 안에 호스피스 완화가 따로 있다.
1: 그렇습니다. 임종 전에 호스피스 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뭐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재택 진료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 받으시는 뭐 자문형 진료도 있고 여러 유형의
0: 알겠습니다.
1: 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외국에서 그러니까

0: 완화의료라는 큰 범주 안에라고 표현하셨는데
1: 네.
0: 완화의료는 뭐예요, 그건?
1: 말 그대로 이제 완화한다고 하면 뭔가를 이제 조금 누그러뜨리고
0: 줄인다.
1: 진정을 시킨다.
0: 그렇죠.
1: 예, 그런 뜻인데 저희가 이제 모든 병이 완치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뭐 환자분이나 저희 의료진이 제일 원하는 부분인데 완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병의 치료는 가능한 범위까지 치료는 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은 최대한 증상 조절을 하고 환자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0: 그게 완화의료예요.
1: 예.
0: 근데 그 중에서는 꼭 예.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죠?
1: 예, 실제로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암 환자분이라 할 때 암 진단을 받으실 때 완화의료 전문가가 처음부터 이제 진료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다학제 팀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 안에는 뭐 약을 쓰시는 종양내과 선생님도 계시고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방사선 치료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안에 꼭 포함이 되는 전문가가 완화의료 전문가가 됩니다.
0: 아하.
1: 그래서 치료 과정 중에 아니면 치료 중간중간에 그리고 완치가 된 이후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치료 반응이 기대한 것보다 좀 부족해서
0: 예.
1: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마지막에 말기까지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0: 예.
1: 그 의료 서비스가 완화의료의 영역으로 보시면 그렇구나.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암을 수술한다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0: 그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후에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1: 예.
0: 통증관리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완화의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1: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게,
0: 예.
1: 그 다음에 치료 이후에 잘 지내실 수 있게.
0: 예.
1: 저희가 자꾸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을 보고 이제 환자를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 치료가 잘 됐는데,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0: 그러니까요.
1: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의 부작용, 수술의 합병증, 뭐 그런 경우가 관리가 안 돼서
0: 예.
1: 암 자체는 치료가 잘 됐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그러한 경우를 충분히 이제 같이
0: 네.
1: 돌봐드려야 된다가 완화 의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0: 암 수술 잘하는 의사가 그것까지 완화 의료까지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거니까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1: 예, 그러니까 완화 의료 전문가는 치료하시는 수술을 집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수술도 잘하시고 다른 부분에 환자가 더 이제
0: 예.
1: 수술 과정에 불편함이 없고 이후에 이제 그 과정을 잘 이어가시도록
0: 알겠어요.
1: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런 큰 완화 의료 중에 임종 직전을 전문으로 하는 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세계 질병 기구에서 이미 뭐 2000년대 초반 그다음에 2010년 무렵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공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은 완화의료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여명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은,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게,
0: 예.
1: 예, 환자의 권리다라고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처음 모두에 말했습니다만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호스피스 의료의 도움을 받는 그런 뭐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 얼마 안 된다고요?
1: 예,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0: 사망 직전 50% 이상.
1: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 20%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 이 대가족 그다음에 가족의 어떤 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적인 배경에서 호스피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실 때는 죽으러 가는 곳이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는 있거든요.
0: 그렇게 생각되죠.
1: 그러한 개념도 이제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는 거를 제가 체감을 하는 게요.
0: 예.
1: 최근에는 이제 호스피스의 어떤 의미를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근에 이제 환자 가족분들 면담을 하면 마지막 그 임종 수개월 이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는 게
0: 네.
1: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셔서
0: 인식 변화가 되는
1: 예,
0: 분들
1: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라도 치료를 해야 돼.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0: 예, 막연하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보통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는 게 어쨌든 호스피스 치료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건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게 됩니까?
0: 더 이상 완치,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에 반응을 안 하시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하신다, 이제 그렇게 보셨을 때,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제 그 판단 기준에 이제 부합하지 않으시는 경우, 내지는 전신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항암 치료제 자체가 오히려 약이 아니고 독이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제일 최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1: 예, 예.
0: 그러한 부분이 이제 환자를 계속 봐왔던 주치의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1: 네.
0: 기대 여명이 길지 않다라고 예. 봤을 때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드리게 됩니다.
1: 암 치료제를 썼는데 증상의 호전, 뭐 암세포의 뭐 줄어듦 이런 게 전혀 없다.
0: 예.
1: 심지어는 그 약을 쓰니까 더 기력이 떨어져서 더 힘들어진다.
0: 네.
1: 이럴 때는 이제 항암제 치료를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0: 예.
1: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0: 예, 이제 항암 거죠. 치료를 하는 모든 전문 병원에서 치료 네. 반응 평가를 합니다. 약제를 투여하고 이제 수개월 후에 치료 반응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1: 예.
0: 그런데 기대했던 효과에 약을 충분히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더 퍼진다든지.
1: 그렇죠.
0: 그다음에 저희가 환자의 기능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환자가 뭐 식사를 거의 못하신다든지 너무나 이제 전신 신체 기능이 약하신 경우
1: 예.
0: 그런 경우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1: 그렇죠.
0: 완화 치료로 오시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1: 그런데 그 호스피스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전부 암 환자밖에 없어요? 다른 질환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0: 예, 모든 만성 질환이 완화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암이 대표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은 심내혈관 질환이고 심내혈관 질환의 사망 원인은 결국 장기 부전입니다. 심부전이 오시든 콩팥 부전이 오시든 그런 경우 그다음에 간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 간 경화가 있어서 간 부전이 생기시는 경우
1: 예.
0: 그다음에 최근에는 수명이 너무나 길어졌기 때문에 신경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기십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 파킨슨 병 같은 경우 이러한 병은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을 지연시키고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1: 예,
0: 많거든요.
1: 예.
0: 이러한 환자분들이 전부 다 완화 치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제도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에서는 입원 병동 같은 경우는 말기 암 환자만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 그래요?
0: 예. 저희가 가정 방문하는 가정용 호스피스, 그 다음에 자문용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비암성 질환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에이즈라고 말씀드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만성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간 경변 같은 경우는 비암성 질환이지만 가정용 호스피스, 자문용 호스피스의 대상이 됩니다.
1: 근데 우리 교수님의 지론에 의하면 사실은 그렇게 질병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0: 예.
1: 모든 만성질환에 다 적용이 돼야 한다. 근데 아직 우리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군요, 그거는.
0: 예, 우리나라도 이제 2009년부터 이제 호스피스 이 암 관리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 예.
0: 호스피스 의료 사업이 이제 국가적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에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비암성 질환까지 조금 더
1: 그러니까요.
0: 포괄적으로 사실은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는 주변에
1: 예.
0: 뭐 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치매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심부전이 있으셔서 계속 투석을 하셔야 되는
1: 그렇죠.
0: 경우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환자분이나 간병 부담이 크시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한 경우도 완화 의료의 이제 대상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완화 의료, 특히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아까 뭐 말기암을 예로처럼 들기 시작했으니까
0: 예.
1: 항암제 투여가 더 이상

0: 효과가 없고 오히려 몸을 나쁘게 하니까 이제 그건 중단한다라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부작용이나 해가 되는 치료는 중단을 하는
0: 중단하고.
1: 그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양이 이제 발병을 해서 사망까지 이르기는 하시지만 마지막 사망 과정에서 급하게 진행하시는 경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입니다.
0: 합병증.
1: 예를 갑자기 폐렴이 생기셨다.
0: 폐렴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1: 예.
0: 돌아가실 때.
1: 아무래도 이제 의식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많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폐렴도 많이 생기시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도 많이 생기시고 여러 가지 장기 부전이 이제 생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1: 암이 뭐 요관을 압박을 해서 심부전이 갑자기 발생을 하신다. 그런 경우는 빨리 응급 대처를 해서 장기 기능을 이제 회복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또그 증상으로 인한 문제는 빠르게 회복이 되시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무리한 치료는 중단을 하고, 예,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0: 예.
1: 그다음에 증상 같은 경우도 암 환자분들의 한70% 정도가 암성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0: 통증.
1: 예, 그 통증의 절반 이상은 또 제대로 통증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그러면 적극적으로 통증 관리만 해도 환자분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증 조절도 뭐 약을 쓰는 방법, 시술을 하는 방법,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완화적인 수술까지 여러 가지
0: 수술?
1: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치료를 해서 환자분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반응이
0: 예.
1: 있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를
0: 그렇군요.
1: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특히 뭐 마약성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통증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해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 뼈 전이가 된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약으로 이제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예, 이게 더 진행이 되면서 뼈의 물리적인 변화 때문에 통증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이가 된뼈 부위에 완화적 방사선 치료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5번에 10번 정도의 그러니까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조사량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면 또 통증이 호전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이 어디가 협착이 되고 막히셨다. 그런 경우라면 장류수를 하면 또 통증이 해결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내부 장기에서 통증을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경우는 어디가 막히시는 경우거든요. 담도가 막히신다, 아니면 소변 지나가는 요관이 막히신다.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막힌 경우는
0: 그건 뚫어줘야죠.
1: 예, 우회로를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안에 스텐트 같은 예, 시술을 해드리거나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해드리면 증상이 또 빠르게 이제 좋아지시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예, 그러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까부터 이제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 안에도 입원형과 가정형과 자문형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1: 네.
0: 뭐 입원형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1: 예.
0: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가정형과 자문형은 뭘 말하는 겁니까?
1: 그 치료가 이제 진료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병원이다 그러면 이제
0: 예.
1: 입원형이나 아니면 외래형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속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병원에 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이동이, 거동이 힘드신 분도 계시고, 보통은 혼자 병원에 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분이 같이 오셔야 되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간병을 하실 수 있는 가족분들도 많지가 않고, 그렇다면 의료진이 댁으로 찾아가서 병원에서 꼭안 해도 되는 의료 서비스는 댁에서 해드리면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0: 그게 가정형.
1: 예, 가정 방문형, 그러니까, 댁으로 방문해서 저희가 의료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를 가정형 호스피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문형 같은 경우는, 지금 받으신,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시고, 아니면 뭐 어떤 암 수술을 받으셨다.
0: 예.
1: 그러한 경우에 완화적인 의료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주치의가 판단을 하시면, 저희 쪽으로 이제 협진 의뢰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완화의료 팀이 환자분을 찾아가서,
0: 예.
1: 예, 지금의 치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말
0: 그게
1: 그대로 자문을 해드리는
0: 예.
1: 그런 서비스가
0: 그
1: 됩니다.
0: 자문형 같은 경우는
1: 네.
0: 임종 직전이 아니겠네요. 그죠?
1: 예,
0: 그렇죠?
1: 시기는 다양하게.
0: 예.
1: 그러니까, 가정형이나 자문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초기에 이제 저희
0: 그러니까.
1: 쪽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입원형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24시간 어떤
0: 네.
1: 의료 서비스가 지속돼야 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명이 길지 않을 때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 서비스 유형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0: 예.
1: 됩니다. 자문형을 하시다가 또 입원형으로 오시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입원형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호전이 되시면
0: 가정용으로
1: 다시
0: 가고요.
1: 예, 댁으로 돌아가시고 예, 그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0: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증이고 말기인 경우가 대체로 입원형이 될 텐데,
1: 예.
0: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전문으로 할수 있는 인력과 병상이 있는 전문 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1: 예, 전국적으로 완화의료 입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 109개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입니다.
0: 그리고 게다가 거의
1: 예.
0: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1: 예,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서울에 50%가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봤을 때 공백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충남이라든지 아니면 전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호스피스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저희가 암 치료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0: 많죠.
1: 그러면 그 적극적인 암 치료가 중단된 다음에는 원래 계시던 거주지로 돌아가셔서 마지막에 완화 치료를 받으시면 제일 좋은데 주변에 이제 마땅하게 가실 완화 의료 기관이 없어서
0: 그러니까요.
1: 또 다시 또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는 경우가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던 거주지가 제일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인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예, 기간을 보내시면 제일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가정형 이제 강조하시는 건 조금 이따 더좀 전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1: 네.
0: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평균 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1: 지금 한 3주 정도로
0: 3주?
1: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통계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게 이제 기간마다 차이는 많고요. 예, 그다음에 입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예, 전체 입원 기간을 따지면 조금 더 길은 기간도 있고 짧은 기간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이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서 오랜 기간 조금 더 편안하게
0: 예.
1: 남은 기간을 보내시기를 이제 좀 권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기간이
0: 긴 편이시고.
1: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대부분의 이 만성 말기 질환을 앓고 계신 노인분들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세요.
1: 맞습니다.
0: 요즘 그렇잖아요.
1: 예, 예.
0: 그 요양병원과 이 호스피스 병동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뭘까요?
1: 그러니까 완화의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그러니까요. 않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된 의료기관들은 최소한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계속 이제 어떤 교육이나 질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양병원도 이제 훌륭하게 진료 잘 보시는

0: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쭉 해오고 계시고
1: 예.
0: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고 2005년부터 직접 가정 방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 아, 예, 그렇습니다.
0: 그 가정 방문하는 그 의료팀은 어떻게 구성돼요?
1: 이제 저희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팀을 꾸리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가 있고 전문 간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또 영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직자가 같이
0: 종교인들
1: 예. 그다음에 봉사자분들 그다음에 요법을 하시는 요법 전문가들 뭐 미술치료를 하시거나 음악치료하시거나 원예치료하시거나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서 팀을 꾸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문은 전문 간호사 분이 제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0: 자주 가시게 되고
1: 예, 예. 그리고 의사가 방문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 분이나 아니면 복지사 분들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또 직접 의사랑 간호사들이 직접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나요?
1: 예, 실제로 저희가 대형 병원에서 대부분 호스피스 병동도 운영을 안 하고요. 가정용 호스피스를 안 하고 있거든요.
0: 못하죠. 예, 비용 문제 때문에.
1: 예, 이거는 운영을 하면 할수록 예.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행히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는데 그럴 수 있는 민간 기관은 별로 없고요.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의료 수가 자체가 저희가 이제 하루 방문을 하면 열심히 방문을 해도 하루에 한 네 가정 이상을 방문하기가 어렵거든요.
0: 예.
1: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뭐 차량 유지비, 여러 가지.
0: 안 나오죠.
1: 예. 계속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강조는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1: 예.
0: 그런데 가정형이 제일 특히 좋은 이유는 환자가 더 편안해 한다 이건가요?
1: 예, 저희가 실제로 뭐 여러 방법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가 가장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싶은 장소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생활을 했던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가 제일 큰 바람인데 중요한 그런 요구가 이제 충족이 안 되는 현실이 예.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제가 인턴 할 때만 해도 마지막에 임종하시고 대구로 모시고 간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 개념은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하시면 객사를 하셨다라고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임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대구로 모시고 갔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0: 옛날 얘기죠.
1: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죽음이라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좀 인간적인 어떤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병원이란 공간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0: 예.
1: 뭐 다인실에서 가족을 자주 만나기도 힘들고 특히 그 공간이 중환자실이라면 예, 어떤 표현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소모를 누구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다면 댁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 호스피스 그다음에 꼭 암 환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재택 진료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의 제도적인 지원만 되면 충분히 예, 가능하기
0: 그렇죠.
1: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직접 찾아가 보시면 그 환자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1: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0: 불안하죠.
1: 이렇게 편찮으신 분을 괜찮으실까? 어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을 이제 알려드리고, 24시간 저희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댁에 가셔서 한 1, 2주가 지나시면 굉장히 만족을 하십니다. 집으로 오기를 잘했다. 아.

0: 적응이 돼요?
1: 예. 오히려 그 순간에는 저희가 댁에 가셔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병원에 잠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려도 안 오시려고 하거든요.
0: 그래요?
1: 예, 이 정도는 댁에서도 괜찮으실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병원 오시는 거를 예, 꺼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에 댁에서 임종까지 보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점점 많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임종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알려드리고
0: 그런데 아무래도 정말 증세가 위중하다거나
1: 있습니다.
0: 의식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나요?
1: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제 병원에 다시 저희가 이제 오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임종 직전에 보통 의식이 떨어지시고 호흡 변화 보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전형적인 임종 징후들이 있는데요. 댁에서 끝까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분들은 예, 저희가 댁에서 임종까지 예, 하시는 거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처음엔 불안해 하다가 금방 뭐 적응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아니, 대부분 그런 그 말기 환자분들은 우선 링거부터 계속 꽂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 예.
0: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1: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는, 예, 주사에 소액에 의존을 많이 하시고, 예, 또 어느 정도 경구 섭취가 가능하시다 그러시면,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주사로 보충을 해드리고,
0: 근데 그런
1: 예.
0: 어떤 이 이제 링거를 꽂다가 다 떨어지면 그 교체하고 뭐
1: 예.
0: 주사바늘을 일반인이 못 찌르잖아요, 잘.
1: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혈관 시술을 많이 해드립니다. 댁에서 계신다 그러시면, 투여하기 편하게 그런 혈관 시술을 해드리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케모포트라고 해서 이런 혈관 주사를 맞기 쉬운 이런 포트를 보통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라면 저희가 큰 정맥 쪽으로 중심 혈관 시술을 해드려서 댁에 계셔도 저희가 주사를 연결을 해드리고 제거하시는 거는 보호자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면 크게 뭐 주사를 맞으시는 거에 어려움은 없으시고,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약제, 뭐 드시는 약제나 붙이는 패치나, 그 다음에 아니면 자동 주입 주사기가 있는데요. 그런 주사기를 연결해 드려서 댁에서 만족스럽게 증상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0: 그 아까 우리 진통제 얘기할 때 마약성 진통제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중독성은 없어요? 또한번그 마약성 진통제 쓰기 시작하면 자꾸 양을 늘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1: 예. 그래서 처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을 할때 실제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이유 때문에.
1: 맞습니다. 이게 중독이 될까 걱정되기도 하시고 약을 썼을 때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이 약이 효과가
0: 그러니까.
1: 없으면 어떡할까? 내지는 이 진통제를 써서 지금 받고 계시는 다른 항암 치료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증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이 생기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0: 그래요?
1: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중독이라고 저희가 보통 마약 중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0: 물론이죠.
1: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그 약을 이제 탐닉하는 그런 행위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신체적인 통증 때문에 약을 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중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0: 1%?
1: 예. 그 다음에 그 1%도 적절하게 필요한 약만큼 잘 용량 조절을 하고 약제 선택을 하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넘어서서 나중에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는 일반 진통제하고 다르게 마약성 진통제는 용량에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다. 거기에는 해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실제로 뭐 해외나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해봤을 때 통증 조절을 잘하면 치료 반응이 더 좋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여명이 길어진다는 그런 결과는 이미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정리하자면 우리 모든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전문 병동과 또 전문 인력들이 좀더 확충될

0: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예. 또 가능한 한 환자 상태가 허용하는 한 가정에서 마지막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다가 임종까지 맞는 것이 훨씬 더 좋다.
1: 예.
0: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요약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할 만한 좋은 외국의 사례가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1: 가까이는 일본 같은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기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되면 완화 의료 전문가가 처음부터 환자와 가족과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상의를 하고요.
0: 암 진단 초기부터?
1: 예. 그건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처음에 시작된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재택 진료, 그다음에 낮 병동, 낮에만 가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밤에는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데이케어 센터도 잘 발달돼 있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된 국가들이고요.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많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확대가 되긴 했지만 완화 의료의 범주 안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 환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대로 치료를 받으실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가야 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근데 이거 환자분은 선택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0: 그건 의사분이 해야 되지 않아요? 예.
1: 그러면 저희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도움이 되는 치료는 유지하면서 완화 의료에 또 도움되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0: 예, 예.
1: 그게 뭐 반반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임종에 가까워지셨다 그러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대부분의 이제 의료적인 처치가 되겠지만 어쨌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치료가 병행이 되는 연속적인 과정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선택을 해야 되는 구조로 지금까지는
0: 둘 중에 하나만
1: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의료 제도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이제 인식이 좀 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완화 의료 전문가가 많아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 의료 전문가의 풀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생겨도 그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가가 조금 확충이 돼야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는 있고요. 그런 인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0: 당연하죠.
1: 미국 같은 경우는 완화 의료 전문의가 하나의 전문 분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전문 분과로 조금 교육 제도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0: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초창기군요. 우리 2016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고 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아직 10년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말씀하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의 과정도 없는 상태고.
1: 예, 그러니까 인정이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전문 분과처럼 전문 분과가 따로 독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 이제 첫 걸음마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1: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의료계 안에서도 점점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탁과의 이제 임상과 선생님들도 호스피스가 뭐고 완화 의료가 뭔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완화 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아지셨고요.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기는 한데, 가정의학과 안에서도.
0: 알겠죠.
1: 예, 가정의학과 안에 분과로 완화 의료를 하고 싶다는 이런 그렇죠. 후배 의사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은 어쩌다가 가정의학,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완화 의료, 특히 말기 완화 의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제가 가정의학을 이제 수련 과정도 참 재밌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련 과정 중에서 다르지는 않지만 특히 조금 연세 드신 노인 환자분들

0: 치과 진료를 할 때,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다른 과나 선생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더 저의 역할을 거기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전문의를 취득을 하고, 저희는 이제 뭐 펠로우십을 또 합니다. 임상 강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연찮게 가정간호 방문 진료를 하면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때 이제 가정간호를 한다 그러면 약 처방하는 정도였거든요. 방문은 대부분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근데 저는 왕진이 하고 싶다 그렇게 자청을 해서 왕진을 좀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 안에서도, 서울의 강남에서도 이런 취약층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1: 그렇죠.
0: 서초구 안에도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뭐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 뭐 판자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왕진을 나갔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저희는 단순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사회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문 진료 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느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방문 진료를 나가는 또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1: 대부분 노인들이시고,
0: 노인들, 말기 환자분들이
1: 그러니까요.
0: 많으시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1: 점점 그쪽으로 가시게 되는
0: 가게 됐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좀 운명적인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또 호스피스 병동을 또 맡게 됐고, 또 종교,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신기했던 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니까 호스피스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셨던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이 저와는 이제 저는 가정의학과고 내과 교수님이니까 과가 다른데도 굉장히 호스피스를 권유하셨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며 보시면서 왠지 하게 될것 같다,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권유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기회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1: 알겠습니다.
0: 됐습니다.
1: 지금은 이제 가정의학 안에서도 호스피스 전담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후배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더 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이 좀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겠네요.
0: 그래서 저는 이 완화의료라는 부분이 과에 상관이 없이 어떤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1: 하실 수
0: 하실
1: 있어야죠.
0: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도, 뭐, 가정의학과도 있고,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만 해도, 가정의학과 안에서는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기피를 했었거든요.
1: 깊이.
0: 일종의 3D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호스피스 병동 환자를 보면 밤중에도 나와야 되고,
1: 24시간 비상대기가 가능하죠.
0: 그 다음에 당직도 서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계속 병동과 외래를 뛰어다닌다든지, 밤중에 뛰쳐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가정의학과 안에서도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어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와서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실제로 환자분들하고 생활을 하고, 그 직업적인
1: 만족감.
0: 보상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1: 알겠습니다.
0: 내가 진짜 의사를 하기를 잘했다, 뭐 그런 느낌들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후배 선생님들 중에서는 완화의료를 하기 위해서 가정의학과 오시는 선생님들도
1: 그렇죠.
0: 계시고,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1: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서 계속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가난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모두의 꿈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우리 김 교수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0: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입니다.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강아지, 고양이 그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게 금붕어 같은 이 물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들이 아프면 어떡할까요? 네, 이런 이 집에서 기르는 물고기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는 딱 한 곳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최상호 원장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물고기 전문 수의사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수의과 대학을 나오나요, 그럼?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수산생명의학과를 나오고 이제 수의사처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 그래서 쉽게 물고기 병원을 열 수가 있습니다.
0: 일반 수의학과하고 전혀 다른 전공이군요, 그러니까.
1: 예, 맞습니다. 그 수의학과는 면허를 받을 때 농림축산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수산질병관리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아마 공부하는 과목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1: 예,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어류 쪽 위주로, 예. 해양 쪽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언제입니까?
1: 2004년이었는데요. 그때 환경은 계속 오염되고 지구는 온난화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면이 바다인데 많은 양어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 물고기를 치료해주고 진료해주실 수 있는 수의사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질병관리법을 제정했고요.
0: 예.
1: 그 일환으로 수산질병관리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여기 전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의 뭐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그런 그 양식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겠군요.
1: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양어장 근처에서 그렇죠.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오픈을 하시고요. 저처럼 관상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전국에 한 서너 명 정도.
0: 서너 명밖에 안 돼요?
1: 네네, 좀 많지가 않습니다.
0: 관상어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네네. 반려동물의 일종이니까 반려어라는 표현도 될 것 같아요.
1: 네, 그게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0: 그렇죠.

0: 네네,
1: 네.
0: 가족 같고 그랬습니다.
1: 제가 강아지가 1등, 고양이가 2등, 그다음에 이제 반려라고 불렀는데,
0: 네네.
1: 전국에 그러면 뭐몇 가구 정도가 기르는지 뭐좀 자료가 있습니까?
0: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중에서 한 7, 8% 정도가 반려를 사육을 하고 계시고요. 전국에 한 3, 40만 정도의 반려 인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1: 네. 저도 어렸을 때 금붕어 좀 키워봤던 것 같고.
0: 네네.
1: 제일 많이 기르는 게 금붕어입니까?
0: 네, 요즘에도 뭐 때에 따라서 유행은 있지만 요즘에도 금붕어가 좀 가장 핫하고 또 인기가 많은 어종이고요. 최근에는 개량도 많이 되면서 좀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긴 그런 체형의 금붕어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1: 금붕어 그다음 그 2등, 3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0: 아, 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금붕어, 뭐 구피, 베타, 네, 요 정도가 이제 삼관왕, 네. 구피, 베타, 금붕어 요세 가지가 가장 많이 키우죠.
1: 이런 반려들은 자연 상태에는 없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보통은 자연 상태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색상이 좀 특이하거나 체형이 좀 예쁜 물고기들을 선별을 해서요. 선발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고기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계속 어떤 특정 색상을 강화한다든지 특정 체형을 강화해 나가면서 개량을 하는
1: 그렇죠.
0: 종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 볼수 있는 물고기 색상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1: 다르죠.
0: 예.
1: 이걸 전문적으로 그런 물고기들을 개량하고 키워서 분양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0: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날씨가 따뜻한 뭐 동남아시아 쪽, 네, 대만이나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한 70년대부터 계속해서 관상어 사업을 이제
1: 예,
0: 주력으로
1: 대부분
0: 삼아왔고요.
1: 열대어들,
0: 예,
1: 그죠?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열대어뿐만 아니라 비단잉어라든지
1: 예.
0: 금붕어처럼 온대성 어종들도 동남아시아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열대지방의 물고기들이 색깔이 훨씬 좀 알록달록하고 더
0: 네, 맞습니다. 네.
1: 예쁘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뭐, 포유동물도 보면 또 양서류도 그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희한하게 색상이 또 이렇게 현란하고 네,
1: 화려하고.
0: 화려한 그런 감이 있고요. 그것들을 더 개량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관상어, 반려어들입니다.
1: 네. 금붕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요?
0: 예, 이제 정확히 말하면 품종인데요. 학명은 카라시우스 아우라투스라고 하나인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품종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큰 종도 있고, 작은 종도 있고요. 눈이 뭐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혹이 있는 어종들, 비늘의 모양이 좀 다른 어종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 특성들을 좀 조합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짧고, 막 눈이 튀어나오고, 혹 나오고,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번에 가진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뭐 전형적인 금붕어는 뭐한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정도 크기인데, 그죠?
0: 네네, 맞습니다.
1: 제일 크면 얼마큼까지 큰게 있어요?
0: 전보오란다라고 하는 품종은 거의 한 40cm까지.
1: 와,
0: 잉어만하게,
1: 금붕어가.
0: 네네.
1: 야.
0: 잉어 크기와 이제 버금갈 만큼
1: 네.
0: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런 반려들 중에 굉장히 비싼 것도 있죠.
0: 그쵸. 네. 좀 희소한 종들,
1: 그러니까.
0: 특이한 종들이 보통 그렇고요. 2020년대 초반에 그 일본에서 그전 일본 품평의 1위를 했던 비단잉어, 그 홍백 비단잉어라고 하는 그 품종은 중국 분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때 낙찰가가 한국 그 비용으로 23억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서
1: 한 마리에
0: 예, 한 마리에
1: 비단잉어
0: 그랬습니다.
1: 한 마리가 23억.
0: 네, 그렇습니다.
1: 와.
0: 그래서 뉴스나 좀 매스컴을 많이 탔던 네, 일이 있었습니다.
1: 그만큼 희귀하다는 얘기겠죠.
0: 예, 맞습니다. 색상이라든지 크기, 체형 이런 게좀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네, 보여져서 그 가치가 그렇게 올라갔었던 네, 일이 있었죠.
1: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것들은 값이 싸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저렴한 물고기들을 또 키우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또좀 접근하기가 쉬우니까요.
1: 그렇죠.
0: 보통 마트 같은 데서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조그만 열대어들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새끼도 낳고 막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던데요.
0: 네네, 맞습니다. 그 난태생어라고 해서요. 구피라고 하는 어종들은 이제 이제 한

0: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고요.
1: 한 달에 한 번.
0: 네, 한 달에 한 번씩 뭐 적게는 한 30마리, 많게는 뭐 100여 마리까지
1: 와.
0: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직접 낳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1: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바로 새끼를 낳아요?
0: 네, 맞습니다. 알을 몸속에서 부화시켜 가지고요.
1: 오.
0: 새끼가 된 다음에 낳는 그런
1: 아.
0: 네,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1: 그런 종이 좀 특이하죠? 대부분은
0: 그렇죠.
1: 알을 낳죠?
0: 네, 대부분은 난생이고요. 그러니까 난태생인 어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오리라든지 상어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구피처럼 작은 송사리 쪽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보통 이런 반려들의 수명은 몇년 정도 됩니까?
0: 보통 작은 소형 어종들은 한 1, 2년 정도고요. 좀 대형 어종들, 큰 어종들은 20년까지 살기도 합니다.
1: 20년짜리도 있어요?
0: 네, 20년 넘은 개체들 사육하시는 사육자분들도 있어요.
1: 오, 금붕어도 한 10년 이상 삽니까?
0: 예, 금붕어도 저희 물고기 병원에 오셨던 손님 중에 이제 18살, 네, 그 금붕어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육자님이 따님과 같이 오셨는데, 그 따님이 이제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키웠어요.
1: 이야,
0: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런 금붕어도 있군요.
0: 네네.
1: 오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자를 갖고 오셨는데,
0: 네네.
1: 이 관상 열대어 사육과 번식이란 제목의 정말
0: 네네.
1: 오래된 책입니다.
0: 네네,
1: 이 책은
0: 맞습니다.
1: 어떤 책입니까?
0: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물고기를 하도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사주신 책인데요. 네,
1: 아,
0: 그때,
1: 몇살때 사실?
0: 지금 89년, 아니면 90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매일 물고기 앞에서, 이렇게 어항 앞에서 물고기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 책을 사주셔서 저 책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예,
1: 예.
0: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정보를 접할 그런
1: 네.
0: 매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한 권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우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물고기 이름도 다 외워지고 내용들도 좀 습득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셨어요?
0: 네,
1: 왜요? 왜 그렇게 좋았어요?
0: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밥 주면 이렇게 뻐끔뻐끔 와서 따라다니고, 네, 물 갈아주면 활기차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요즘도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물고기 보면서 물멍한다고 하거든요.
1: 물멍,
0: 네.
1: 불멍 같이 물멍.
0: 네네.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되고요. 스트레스도
1: 예.
0: 해소가 되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느꼈었는지, 그러면서 물고기 바라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1: 그 옆에 있는
0: 네.
1: 좀더 오래돼 보이는 책자들, 이런 것들은
0: 네.
1: 뭡니까?
0: 네. 이런 책들은 이제 그 물고기 도서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보관을 잘 해왔거든요. 네,
1: 예.
0: 그런 책들 중에 일부고요. 이런 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출판된 열대어 서적인데요. 우리나라가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태국에서 열대어를 받았는데, 그 열대어가 틸라피아였습니다. 틸라피아를 온양온천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사육을 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반려라는 인식보다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예, 그런 물고기여서, 그 이제 생산자 위주의, 예, 어떻게 하면 잘
1: 생산
0: 키우고,
1: 양어법
0: 예, 얼마나
1: 그런
0: 생산을 늘릴
1: 책이군요.
0: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1: 네. 예.
0: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책들이 계속
1: 알겠습니다.
0: 쓰여졌었습니다.
1: 그 양식업 관련된 책 전문 책자들이군요.
0: 예, 맞습니다.
1: 여기 있는 요건 뭡니까?
0: 네, 요거는 그 조선물산공진회라고 하는 그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예, 그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아쿠아리움의 모습입니다. 아쿠아리움
1: 일제
0: 전경.
1: 때 아쿠아리움이 처음
0: 예,
1: 만들어졌군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요 옆에는 우표들이 있어요.
0: 예.
1: 물고기 사진이 있는 우표.
0: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조선 우표네요.
0: 아, 네네. 조선 우표인데 좀 신기해서 제가 수집을 했고요. 그
1: 그러니까
0: 우표에,
1: 북한 겁니까?
0: 예, 맞습니다. 네.
1: 오.
0: 네. 제가 특이하게 봤던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어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서 뭐 엔젤피시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냥 엔젤피시 이렇게 부르는데요. 북한에서는

0: 책에서는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국어 순화, 언어 순화를
1: 그렇죠,
0: 해서
1: 그렇죠.
0: 그 신선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네,
1: 예.
0: 그런 점이 좀 신기해서 이제 모았습니다.
1: 근데 원장님, 제가 이저 인터뷰하려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0: 네.
1: 목사님이시더라고.
0: 아, 네네, 맞습니다.
1: 아니,
0: 네.
1: 목사님이 웬 물고기 의사를 하세요?
0: 아, 네.
1: 어떻게 된 일입니까?
0: 아, 네.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1: 오.
0: 네,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저도 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경험도 가지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공부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1: 그러니까 원래는
0: 네.
1: 그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를 하신 거예요?
0: 예. 원래는 이제 그제 학부 때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 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1: 예.
0: 예. 이제 40살 될 때쯤,
1: 40살.
0: 네, 39살, 40살 그때 이제 한창 좀 고민을 하다가 40살에 이제 수산생명의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
1: 와,
0: 편입을 해서
1: 어릴 때부터 물고기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0: 네.
1: 그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없다가,
0: 예, 처음에는 생각이
1: 마흔
0: 없었죠.
1: 돼서야 이제 시작하셨군요.
0: 예,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한테도 좀 너무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평소에 물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내가 잘 알고 있어서 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1: 어려서부터 집에서 계속 물고기를 기르신 거죠, 그러니까.
0: 예, 계속 키웠죠.
1: 그렇죠?
0: 예, 그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1: 예.
0: 키웠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수산 질병 관리사분들은 양식장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0: 네.
1: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반려 전문 병원 의사가 되신 거구나.
0: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전국에 뭐 수십만이 가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근데 서울에 지금 그런 물고기 전문 병원이 하나라면서요.
0: 네네,
1: 왜
0: 맞습니다.
1: 이렇게 적어요?
0: 아무래도 인식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죠.
1: 어떤 인식일까요?
0: 한 30년 전만 해도 강아지, 고양이가 병원에 간다는 게 희한한 일로 비춰졌을 때가
1: 아, 그
0: 있었거든요.
1: 옛날엔 그랬죠.
0: 예. 그런데 요즘이 딱 물고기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병원을 가는 것, 그거 자체가 좀 의아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고요.
1: 그냥
0: 그리고,
1: 아픔은 그냥
0: 네네.
1: 죽는 거지.
0: 예. 그렇게, 네. 그리고 죽으면 또 사면 되지. 네.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1: 아무래도 또 대부분 값이 싸니까.
0: 네네.
1: 근데 병원에 내려가면 병원비가 꽤들거 아닙니까? 물고기도. 그죠?
0: 네네.
1: 그러니까들 안 가시는구나.
0: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1: 그래도 요즘은 좀 찾아들 오십니까?
0: 네, 요즘에는 많이들 알려져서 네,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치료의 효과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1: 예.
0: 입소문으로 한두 분씩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네, 오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1: 아주
0: 있습니다.
1: 희귀하고 값비싼
0: 네.
1: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전 당연히 갈것 같은데,
0: 네네.
1: 값싼 금붕어 키우시는 분들도 와요?
0: 아, 네, 오히려 희귀한 어종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 작은 소형어들, 네. 경제적인 뭐 가치를 떠나서 작은 물고기 금붕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요. 실제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금붕어 키우시는 분.
1: 그래요.
0: 네, 그냥 마트에서 뭐 3,000원에 입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치료 비용으로 뭐 이제 많이들 부담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1: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군요,
0: 네,
1: 그렇게.
0: 맞습니다.
1: 네. 그래도 병원 운영이 적자는 아니세요? 어떻습니까?
0: 아, 네. 적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쉽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1: 그렇군요.
0: 멀다라고 생각을
1: 병원
0: 하고
1: 처음
0: 있습니다.
1: 문 여셨을 때가 몇 년도예요?
0: 2021년이었습니다. 2021년 4월. 그때는
1: 네.
0: 좀 어려웠죠. 네.

0: 제일 많은 질병이 뭡니까? 물고기들한테.
1: 네, 보통 물고기 질병이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개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병원성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이제 병균이 물고기 몸에 침입하는 것, 그래서 세균성 질병 쪽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기생충 감염, 그러니까 야외에서, 연못에서 이제 키우다가 온 애들은 기생충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병하고 기생충 쪽, 이두 가지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진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청진기를 들이댈 수도
1: 아, 네네. 보통은 물고기들이 말은
0: 없고.
1: 못하는데,
0: 네.
1: 예,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0: 행동으로.
1: 그래서 기생충이 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몸을 튕기는, 뭐, 벽에다 튕기든지, 아니면 어떤, 장식품에 이렇게 비비든지, 그런 행동들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뭐 세균 감염 시에는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붓는 증상, 부종이라고 하고요. 뭐 피맺힘 증상, 발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전자 분석, 그래서 그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게 어떤 병원성 미생물인지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그다음에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 보통 세균성 질병 쪽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요.
0: 약을
1: 약을
0: 투약한다.
1: 예, 먹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약욕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약물에다가 이제 담궈
0: 담근다.
1: 놔서 네,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좀 많이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로.
0: 주사도 놔요?
1: 예, 주사도 놓습니다. 밥도 안 먹고 좀 점액이 많이 나와서 이게 약물이 침투가 좀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주사로 치료를 합니다.
0: 수술도 합니까?
1: 아, 네, 수술도 합니다. 생각보다 물고기들이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물고기 병원 하면서 종양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종양 있는 물고기들은 보통 양어장에서 다 이렇게 걸러지니까 사육자분들이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제가 물고기 병원을 하다 보니까 종양 있는 어종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양 제거 수술하는 쪽부터 이제 수술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난소에 알이 부패하거나 배출이 안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난소를 적출하는 그런 수술도 하고
0: 그건
1: 또,
0: 대수술이래야죠.
1: 예, 그거는 이제 생명을
0: 그렇죠.
1: 예,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구 쪽이 손상이 많이 됐는데, 그게 다른 부분에까지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안구 적출하는 그런 수술도 합니다.
0: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난소를 적출한다.
1: 네.
0: 물고기 물 속에서 수술을 해요? 뭐 아니 물 밖에 나와서는 숨을 뭐안 죽잖아요, 금방.
1: 네. 보통은 마취를 하고요. 이제 물 밖에 꺼내서 공기 중에서 수술을
0: 마취
1: 합니다.
0: 상태에서는
1: 네.
0: 일정 기간은 물 밖으로 나와도 괜찮군요.
1: 예, 괜찮은데요. 이제 호스로 그 사람 인공호흡기처럼 호스로 이제 물을 계속 흘려줍니다. 아가미 쪽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가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산소가 어느 정도는 공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0: 치료 뭐 성공률이랄까? 효과
1: 네네.
0: 이런 거는 어때요?
1: 네, 그 주사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약물, 약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약욕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 단순 종양 수술 쪽은 상당히 그 괜찮아요. 그쪽은 거의 한90% 이상은 네, 회복이 되는데, 이제 적출 수술 관련해서는 후유증이 아직 조금 있는 걸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 입원도 합니까? 물고기들이?
1: 네, 수술을 하면은 미리 입원을 해서 좀
0: 그렇죠.
1: 건강 상태 보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요. 수술한 이후에도 뭐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그 정도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수술 아니어도 뭐 주사라든지 그런 거 맞을 때 계속 오실 수가 없으니까 아예

0: 거든요. 그런데 그 혈액모라고 하는 물고기가 갑상선 비대증으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갑상선 문제인 줄 모르고 항생제를 썼었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그 계속 고민하던 중에 예전에 봤던 책에 그 언급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갑상선 관련한 약품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서 약 8개월 정도 더 치료를 받았고요. 8개월 후에 이제 완치된 상황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러셨겠어요. 그거 말고도 그동안 치료한 물고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지금도 제가 데리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플라워 혼이라고 하는 어종이고요. 품종이고요. 그 물고기가 이제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배가 하늘로 가 있고 등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
1: 거꾸로.
0: 뒤집어져서 그렇게 입원을 했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울면서 그 물고기를 데려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생충 이제 구충을 하고 이제 또 주사도 좀 맞고 하면서 회복이 됐는데 이제 또 진학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위탁을 맡겨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3개월, 2년 4개월 정도 데리고 있어요. 이제 얘가 수컷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여자친구도 만들어줬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알도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물고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그 기르시던 분들이 데리고 올때 주로 어떤 모습을 보면 이상한 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0: 보통 사람은 아프면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고기는 그렇지를 못하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동작으로 보여주겠죠?
0: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우선은 호흡하는 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좀 더뎌지고요. 그래서 물 아래 가라앉거나 위로 뜨거나 하고요. 또 기생충 감염됐을 때는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몸이 하얗게 점액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단식투쟁을 하죠. 저 정말 아파요. 이러면서 단식투쟁을 하는데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많이 아프다고 보셔도 되고요. 뭐 세균 감염 쪽으로는 보통 핏발, 피매침 증상, 체표 밖으로 약간 이제 적혈구가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붓는 증상들. 그런 증상들 보시면 물고기가 제가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 물고기도 무슨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를 달기도 합니까?
0: 네네, 맞습니다.
1: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겨요?
0: 그 물고기는 인간에겐 없는 장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부레라고.
1: 불에.
0: 그래서 물 속에서 중심을 잡고 뜨거나 가라앉는 걸 조정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 조직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커지거나 팽창하거나 위축되면 이렇게 가라앉거나 뜨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다르게 몸이 뜨거나 가라앉을 때 휠체어를 채워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그런 휠체어도 만들어 파는 곳이 있습니까?
0: 저희가 직접
1: 직접
0: 수제로
1: 제작하셔야죠?
0: 직접 한 마리 하나 한 물고기 한 물고기 몸에
1: 그래야
0: 맞춰가지고
1: 되니까.
0: 딱 커스텀으로 그렇게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1: 그건 만들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런 건?
0: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0: 많이 사육자분들께서도 많이 직접 만드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1: 그래요? 일반 가정에서 만들 수도 있는 정도로군요.
0: 맞습니다.
1: 뭘로 만들어요, 그런 걸?
0: 보통은 저기 반려 사육용품 중에 에어호스하고 그다음에 분지라고요. 에어호스를 연결하는 아주 작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서 몸에 끼워주고요. 보통은 이제 가라앉는 물고기들은 좀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스티로폼 같은 뜨는 물체를 끼워가지고 이제 달아주고요. 좀 가라앉혀야 될 때는 무거운 추라든지 그런 걸로 아래쪽으로 당겨지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려어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0: 뭐라고 해도 미국이죠.
1: 미국이에요?
0: 경제 대국인 만큼 관상어 반려 시장도 제일 크고요. 사육 용품이라든지 또 사료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0: 미국이요.
1: 네네.
0: 그다음 뭐 어딥니까?
1: 뭐, 그 전통적으로는 독일.
0: 독일.
1: 독일이 가장 강국이고,
0: 독일이 왜
1: 그리고
0: 이렇게 강국이 됐을까요?
1: 독일은 원래 그 프랑크푸르트 그 공항이 관상어, 전 세계 관상어가 집결하는 허브 역할을 했었고요. 예,
0: 오.
1: 그쪽에서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0: 허허.
1: 지금도 독일 관상어 하면은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또 독일이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이 튼튼한 나라다 보니까
0: 예.
1: 장비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나오고 또 오래 쓰고 튼튼하고 예, 그런 장비들이 이제 독일에서 나오다 보니까 독일이 예, 반려 산업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0: 일본.
1: 네, 일본이 이제 그 다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좀잘 사는 나라들.
1: 아, 네, 맞습니다.
0: 그죠?
1: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뒷받침돼야 네,
0: 그렇죠.
1: 취미로 할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0: 네. 평상시에 반려를 키우는 분들, 뭐,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지, 뭐, 수조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들 고민들 하실 텐데, 기초적인 상식 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
1: 네, 기초적으로는 환수는 일주일에 한30% 정도, 30% 정도.
0: 아, 물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1: 네네, 맞습니다. 부분 환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0: 어,
1: 절대로 여과재라든지 또 바닥 모래를 다 씻으면 안 됩니다.
0: 왜요?
1: 그곳에 이제 물을 정화시키는 여과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여과 세균들까지 다 씻겨 나가면 수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세균들은 남겨두고 물만 부분 환수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찌꺼기가 많이 꼈다 그럴 때라도 어항물로 헹궈주는 정도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일주일에 30% 정도씩만 바꿔라.
1: 네네.
0: 그리고 모든 그 물체를 한꺼번에 탁다 씻으면 안 된다.
1: 네네, 맞습니다.
0: 조금씩은 씻어야 되는 거죠.
1: 예예.
0: 물때가 끼고 그러면.
1: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줘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0: 물고기들은
1: 적게, 네.
0: 너무 많아도 다 먹어요?
1: 아닙니다.
0: 못
1: 배부르면,
0: 먹죠?
1: 네,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근데 남은 먹이들이 이제 물을 부패하게
0: 아,
1: 만들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물고기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배가 터질
0: 네.
1: 때까지 먹지는 않습니다.
0: 네. 하루에 몇번 줍니까? 그것도 어종마다 다 다른가요?
1: 네, 아무래도 치어식이 어릴 때는 좀 여러 차례 주는 게 좋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뭐 8번, 9번 이렇게 주면 좋고요.
0: 하루에?
1: 네, 그리고 이제 좀큰 애들은 한번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 그 양이나 이런 거는 어종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저 일종의 그 법칙이 있겠죠?
1: 예,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주고 나서 바닥에 남지 않을 만큼, 네, 한 길어도 5분 안에 다 먹을 만큼만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 되면은 약간 과잉급이가 된 거라고
0: 그렇죠.
1: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먹이 주고 그러면 물고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죠.
1: 서로 먹으려고,
0: 그러니까요.
1: 네네, 서로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먹이 때문에 다툼보다는 아무래도 영역 때문에 다툼이 좀 있고요.
0: 물고기도 영역 싸움이 있어요?
1: 예, 많습니다. 그
0: 오.
1: 특히 번식기가 되면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0: 어허.
1: 특히 이제 수컷들이 그 영역을 차지를 해야 그 개체가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한 어항 안에서 제일 힘센 물고기가 한 영역을 차지하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전체가 이제 절반으로 좀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그런 그 영역 확보를 위해 누가 더 힘센지를 겨루는 싸움들을 하는군요.
1: 네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싸워요, 물고기들은?
1: 네, 보통 어종마다 좀 다른데요. 좀 순하게 싸우는 물고기들은 이렇게 몸을 비벼요. 옆으로. 그리고 조금 과격하게 싸우는 물고기들은 물기도 합니다. 네, 내 영역을 침범했다. 이렇게 해서 물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몸을 서로 비벼보면 누가 힘센지를 이제 느끼는 거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이제 서열이 결정이 되고요. 예,
0: 네.
1: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영역을 제일 힘센 개체가 좀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0: 보통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1: 네.
0: 수컷들이 훨씬 화려하고 막 그렇잖아요.
1: 네네.
0: 물고기는 어때요? 암컷과 수컷에?
1: 아, 네. 물고기는 그 조류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수컷들이 훨씬 화려하고요. 지느러미도 크고, 색상도 화려하고, 하고, 암컷들은 좀 수수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특정 어종들은 파이크시클리드 같은 어종들은 암컷이 훨씬 멋있고 화려합니다. 수컷이 오히려 또 반대로 추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0: 근데 일반적으로 수컷이 더 화려하다. 그건
1: 네.
0: 그만큼 암컷들이 수컷을 선택하는 그런 건가요?
1: 반대인 것 같습니다.
0: 수컷이
1: 네.
0: 암컷을 선택해요?
1: 그 종마다 좀 다른데요. 서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클리드 같은 어종들은 서로 한번 짝이 맺어지면 이게 잘안 깨지거든요. 바꾸면 그 다른 그 짝을 넣어주면 인위적으로 넣어줬을 때그 번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서로 좀그 여러 그런 짝에 대한 그 애정 이게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시클리드 계열들은 좀 그렇고요. 그 외의 종들은 사실 이 쌍에 대한 개념이 사실 많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0: 그것도 이제 번식기마다 수시로 짝이 바뀌기도 하고
1: 예,
0: 그러는군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런데 유독 이저 원앙처럼 이게 금슬이 좋은 물고기 종이 따로 있군요.
1: 네네, 맞습니다. 뭐, 구피나 그런 어종들은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짝이 계속 바뀌는데요. 뭐, 시클리드 같은 어종들은 한번 짝이 형성되면 계속, 네, 번식이 거듭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물고기 중에
1: 네.
0: 알을 자기 입속에 넣고 부화시키는 그런 물고기 있잖아요.
1: 아, 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가시고기, 네, 그런 물고기들이
0: 맞아요, 맞아요.
1: 새끼를 입에 이렇게 물어서 보호를 하는데요. 그 열대어 중에서도 말라위라고 하는 호수에 사는 시클리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종류들은 알을 낳으면 엄마가 알을 물습니다. 입에 물어서 부화가 되고 새끼가 독립하기 전까지 입에 물어서 보호해줘서 키워주고요. 그 말라위 호수는 적들이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풀어놓는 순간 이제 공격을 당.
0: 잡아먹히죠.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때까지는 보호하면서 키우는 그런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근데 그렇게 알이나 어린 새끼를 입에 품고 있으면 먹이를 어떻게 먹어요?
1: 아, 먹이를 안 먹습니다.
0: 그 기간 동안?
1: 네. 그 오히려 이제 물고기에게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0: 그렇겠네요.
1: 네. 부성애, 모성애 이게 대단해서요. 밥도 안 먹고 정말 말라가는데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0: 반대로
1: 네.
0: 새끼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들도 있죠.
1: 아,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피 같은 어종이 그런데요. 구피 같은 어종들은 짝도 그때그때 바뀌지만 새끼도 자기 새끼라고 인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돌아다니는 생물체로 인식을 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잡아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참 잔인한 얘기인데. 네.
0: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구피는 한꺼번에 굉장히 여러 마리를 낳는다면서요?
1: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이제 제일 아래쪽 네, 하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새끼도 많이 낳고 다른 물고기에 좀
0: 먹이가
1: 먹이
0: 되고.
1: 생물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새끼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자기 새끼는 아니지만
1: 네.
0: 다른 자기보다 약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종의 그 육식 그런
1: 네네.
0: 물고기들이 있죠.
1: 예,
0: 그건
1: 맞습니다.
0: 다른 물고기랑 섞어놓으면 안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잘 몰라가지고, 이제 같이 합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고기가 없어져 있었던, 네, 충격적인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하는 포식어들은 좀 격리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그게 포식어인지 아닌지는 미리
1: 네.
0: 공부해서 알아야
1: 그쵸,
0: 되겠네요.
1: 맞습니다. 네. 보통 입이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그렇고요. 보통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는 물고기들은 입이 좀 작고요. 좀 위를 향해 있는데, 잡아먹는 물고기들은 잡아먹기 좋게 입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0: 지금까지 모두 몇 종의 물고기를 직접 키워보셨어요?
1: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한 100여 종 정도 키우지 않았을까
0: 100여
1: 싶습니다.
0: 종.
1: 네네. 그랬을 것 같아요. 번식한 종만 해도 한 3, 40여 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번식하는 할 때마다 뭔가 좀그 어종마다 가지고 있는 번식 습성이 다 달라서, 네. 그래서 뭐 알을 낳고 바로 무는 물고기도 있고요. 부화가 될 때까지는 부채질 해주고 무는 물고기도 있고요. 네. 또 부화가 되더라도 이제 계속 그 돌보기만 하는, 네, 물지는 않고 돌보기만 하는 물고기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0: 뭐 이런 질문 좀 어폐가 있지만 100여 종의 그 물고기 중에 네.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종이 있으세요?
1: 아, 네. 딱 하나만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클리드, 남미 쪽에서 서식하는 시클리드 종류, 엔젤피시랑 디스커스 같은 어종들을 좀 좋아하고요. 그 소형 메기 종류, 코리도라스 그런 어종들을 좋아합니다.
0: 이름만 들어서는 모양이 잘 안 떠오르네요, 저는.
1: 아, 네네. 그 엔젤피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생긴.
0: 아,
1: 네, 네. 천사같이 생겼다고 해서.
0: 익숙하네요, 모양이.
1: 네, 네. 이런, 요런 물고기고. 코리도라스는 이제 바닥에서 보통 청소물고기라고 수족관에서 많이 이제 분양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물고기가 좋더라고요.
0: 네, 네. 제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역시 금붕어인 이유는 네. 색깔도 화려하고 네. 아무래도 키우기가 편하고
1: 네,
0: 뭐 이런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온도 조절기도 필요하지 않고요. 금붕어 자체가 원래 삼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어종이고
0: 아, 그래요? 예,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붕어가 서식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겨울이나 여름이나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어종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량이 되면서 이렇게 귀엽게 생기고 색상도 화려한 금붕어들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비를 많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금붕어가 요즘 좀 큰 유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리고 그만큼 또 수명도 꽤 길고.
1: 네네, 맞습니다.
0: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반려란 뭡니까? 한마디로.
1: 네. 미지의 세계, 모험. 네.
0: 예상 밖인데요?
1: 네네.
0: 알면 알수록 네. 모르는 게 많아요?
1: 네네.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모르는 게 생겨나고요. 질병도 하면 할수록 아직 연구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그렇겠군요. 하나씩 찾아가게 되고, 그런 찾는 것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의 네.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요즘은 물고기를 생각하면 미지의 세계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뭐 본인이 네. 한 100여 종을 키워봤다고 하지만 그 밖에도 또 무수히 많은 종이 있을 테니까.
1: 네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1: 네, 저는 물고기 도서관을 좀 꿈꾸고 있고요.
0: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네. 물고기 도서관이라는 얘기는 물고기 관련 책들을 다 모아놓은 그겁니까?
1: 네네. 네, 맞습니다. 서울식물원에 가면 그 서울 식물 도서관이 있는데요.
0: 식물 도서관.
1: 네, 식물 도서관에 보면 뭐 원예 관련 책자들, 식물학, 뭐 도감 이런 책자들이 전부 모여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그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식물 화초 뭐 원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물고기 관련한 도서관을 좀 만들고 싶고요.
0: 네. 지금 책자 많이 모아 놓으셨어요?
1: 예,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0: 지금 몇 권 정도 모으신 거예요?
1: 지금 이제 반려어 관련해가지고 약 1,000권 정도.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예.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네, 됐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교수님들께 예. 말씀을 드리니까 교수님들께서 은퇴하시면서 한번 오라고 그래서 그 책자들 모아주시고 하셔서 책이 그렇게 좀 네, 교수님들 덕택에 네. 그렇게 모을 수 있었고요. 그 도서관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관상어 관련 또 어류 관련 자료들을 좀 누구나 와서 좀 쉽게 볼 수 있게
0: 알겠습니다.
1: 네, 네. 하고 싶습니다.
0: 정말 그 초등학교 이전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 찐 전문가시네요. 찐 전문가. 오늘 아주 귀하고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물멍이라고 하는 용어 새롭게 배웠네요. 집에 자그마한 어항 좀 만들어서 예쁜 물고기들 키우고 가끔씩 물멍 때려보시는 게 어떨까 권해봅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0: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3: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받아든 조언에
4: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2: 완성된 결과에
5: 다 했다.
2: 돌아온 설명에
6: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2: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7: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8: 네가 먼저 봐.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9: AI에 물어봤거든.
10: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2: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0: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시체랑 전체적인 배치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0: 네.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2: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만나서 반갑네요.
1: 아니 녹음하는데 들어갈까 봐서 못 했어요.
2: 되게 박광수 노래인데 그리고 목소리가 똑같지.
1: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2: 근데 신분 너무 예쁘신데요.
1: 미모에 어그러스라고 이 사람들한테.
2: 노래 다음에 가서 들어봐. 너무 좋아.
1: 감사합니다.
3: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는 가수 박강수. 고향에서 그녀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남도의 작은 마을 창평. 서울에서 이곳으로 삶의 무대를 옮겨온 지도 벌써 7년. 그 사이 일상도 많이 달라졌답니다. 이 시간에 잠들어는 보았어도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강수 씨. 오늘은 웬일로 새벽부터 바지런히 움직이는데요.
4: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1: 오늘만 미션이 있어요. 요즘에 오빠 그 농약이라기보다 친환경 단지나 이런 게 물통 좀 차야지 싫어라고 얘기를 하셔서.
3: 농번기엔 오빠의 호출이 잦아진답니다.
5: 영차.
3: 계절 따라 자연이 빚어내는 풍경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볼 때마다 선물처럼 다가온답니다.
1: 그림 같잖아요, 유경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비현실적이야. 옛날 스타일 기아다, 이거. 뺏기 하는 때.
4: 트럭도 운전할 줄 아세요?
1: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옛날에 저 스틱으로 이거 면허를 땄거든요.
3: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오빠의 일손을 거두는데 가수라고 예외는 없답니다.
6: 내가 물을 내릴 때니까 떠나서 차단기를 좀 떠봐. 잠깐만요.
1: 올려? 이거는 파란색이라서 물이 안 보이는데? 아,
6: 바퀴 보면 알아. 바퀴가 어느 정도 깔리는지.
1: 위험한 거 아니야?
6: 자, 내가 잡고 있을게. 이제 물 꺼주세요.
1: 청개구리.
4: 응?
1: 청개구리.
6: 야,
1: 청개구리.
6: 청개구리? 원래 저기 집이야, 청개구리. 거미 잡아먹지.
1: 거미 잡아먹어.
6: 거미나 날파리.
3: 오빠의 수고를 알기에 가수 동생은 굴착기 면허까지 따가며 농사 일을 거들고 있답니다. 창평의 삶은 가수로서 욕망만 조금 내려놓으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강수 씨. 늘 꿈꾸던 마당 있는 2층 집에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까지 마련했다죠.
1: 짜잔, 방송국입니다. 옷가게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긴 하더라.
3: 옷가지가 빼곡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죠. 흡음과 방음을 위한 강수 씨만의 아이디어랍니다.
1: 조명빨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어두우면 더 안 예쁘더라고.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시스템이죠, 이게.
3: 기다리는 대신 직접 무대를 만들어가기로 한 강수 씨. 개인 방송으로 수시로 관객을 만난답니다.
1: 먼저 하게 될 노래들 좀 미리 선곡해놔야 안 바빠요. 아, 그럼 바빠요.
3: 기타를 매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무대가 됩니다.
1: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번개방송 같은 오후입니다. 서정숙님 되셨고요. 향아님도 보입니다. 코비타 부사님도 보이고요. 오아시스 같지 않아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 박강수 TV 실망한다 그러고 목 좀 축이는 재미 좀 축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번.

대표님도 목소리 들으니까 더위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정말 밖에 있는 더위를 싹 잊게 되는, 잠깐은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쉼표 같은 삶의 역할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0: 직접 쓴 곡이 200여 곡에 달하는 데뷔 25년 차 포크 싱어송라이터. 창평에 내려온 뒤 쓴 곡이 지난 세월 만든 곡보다 더 많다는데요. 날마다 달라지는 자연을 마주하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늘어났답니다. 시골의 하루하루가 삶도 노래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죠.
1: 네, 슬로시티 처음으로 받은 그 이름 있잖아요. 슬로시티 1호, 1호가 여기 창평이었어요. 마당에 저런 그 풀이라도 심고 꽃이라도 심으려면 다 팠어야 되는데 땅을. 돌이 처치가 안 되니까 제주도 마냥 담을 쌓은 거예요.
0: 그런데 처음부터 시골 사리를 꿈꿨던 건 아니었답니다. 강수 씨가 9년 전 창평으로 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2: 여기는 어디예요?
1: 여기 엄마 이제 생전에 거처하시던 곳이고 저기 하얀 거 이제 엄마 계셨었어요.

0: 그녀 저 작은 창이 맨날 들여다보시고 온 동네에 새들이 저 집하고 이제 저 소나무 집하고 우리 집 감나무에 와서 살았네. 엄마 새소리 듣는 거 좋아하셨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까지 제가 같이 있어서 좀 아프고 슬프기도 한데 그래도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어요.
1: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시간은 큰 위안으로 남았답니다.
0: 한동안 서울을 가도 전화를 드리면 받으실 것 같고 한동안 여기 있어도 엄마가 저기 계실 것 같고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 그 목소리, 엄마 방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이런 게 아직도 엄마 냄새 찾아봐 그러면 어딘가에서 아 이거 우리 엄마 방에서 우리 엄마한테 나던 냄새인데? 그러고 찾을 것 같은

0: 엄마가 먼 길을 떠난 뒤 이곳엔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1: 풀 잘 매시더니 막판에 네. 못했구나 더여가지고
2: 못 이겨요 못 이겨.
1: 그래도 많이 달렸네. 네,
3: 늦게 오셔가지고.
1: 아무래도 우리 마그마님.
4: 마그마님?
3: 예.
1: 닉네임으로.
4: 아니, 그러면은 팬이시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여기 텃밭에 오셔가지고.
3: 강태님 안 다음부터요. 한 3년 됐습니다.
4: 3년?
3: 예, 예. 화려한 연예인이 아니라 가까운 친동생처럼 이렇게 편안히 팬들한테 대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면에서 좋아요.
1: 좋다고.
4: 앞에 분은 누구세요?
1: 마그마님. 사랑초님.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하는 사랑초님. 부부예요, 부부. 네.
5: 팬분들이 많아. 저희뿐만 아니라.
1: 부부 많아. 네.
5: 그렇지.
0: 강수 씨 노래 덕분에 다정한 시간이 늘었다는 부부. 노래로 맺은 인연이 각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런 텃밭 그런 전원 생활을 아예 안 해봐서 로망이었고 하고 싶었는데 강수님 만나서 이렇게 측평으로 와서 한 번씩 농사 지으면서 팬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1: 나중에 나 시집 갈 때 뭐 해줄 거야? 꿈을 이루게 해줬잖아. 꿈을 이루게 텃밭 가꾸기.
5: 노래와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1: 자기네들은 다 알콩달콩 잘 부부들이 잘 살면서 나한테는 무슨 노래와 결혼을 하래.
3: 여겨줘야 된가요?
1: 아니 진짜. 나는 누가 먹여줘?
0: 이곳은 강수 씨 팬들의 아지트.
1: 식당이 되게 커요. 다들 우와 그러더라. 여기 식당이네. 아니 식당이었던데야.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0: 공연장을 꿈꾸며 마련했던 공간이 팬들의 사랑방이 되었답니다.
1: 팬들이 저 먹으라고 뭐 피클도 담아다 주시고 뭐 김치도 싸다 주시고 하면서 제가 먹고 남은 통들인데 또 이렇게 저희가 남으면 팬들 싸서 또 보내기도 해요. 진짜 공동체 같은 진짜 이상적인 삶이야. 농촌에서.
0: 팬들은 귀한 걸 잔뜩 챙겨오고 강수 씨는 정성스러운 요리로 그 마음에 화답합니다.
1: 여기 통째로 들어가가지고 맛있어야 될 텐데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 진짜로 살봐 살봐
3: 잘 먹겠습니다.
6: 잘 먹겠습니다.
1: 뭘 가슴이
0: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애정이 녹슬 리가 있나요?
3: 그래, 이 맛이야.
6: 정말 끝내줘.
1: 진짜?
6: 진짜 맛있다.
4: 식사를 대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네. 여기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3: 여기서요? 제가 잘 먹으려는 게 아니라 가수님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1: 무슨 소리야? 제 마음으로도 그냥 오빠들 선생님처럼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이미 신비감 다 떨어졌어 여기 이 팀들한테는.
0: 스타와 팬으로 만나 이제는 식구 같은 사이 이런 인연이 보물이 아닐까요? 팬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공연장이 제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7: 앞에다 놓으세요.

0: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1: 그 개인 방송이긴 한데 유튜브 그 직관하는 거? 공개 방송처럼?
0: 아, 자발적으로 와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2: 네. 저만 그 몸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3: 네? 함께하면 즐거워. 같이 놀면 재밌고. 같이 밥 먹으면 또 맛있고. 그런 느낌.
4: 아, 모니터 볼륨 여기 있다.
1: 여기 있다. 음악하는 오빠 저랑 일집 때부터 같이 도움받고 제가 든든하게 믿고 같이 동행하는 음악 동지.
5: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준 고마운 사람들.
4: 저 휴가인데 저 고향에 가다가 지금 들린 거예요.
6: 당신 좀 도와주려고.
5: 하나 둘 객석이 채워지고 작은 공연장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포크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시간.
0: 긴장되세요?
1: 오늘은 살짝.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콘서트 때랑은 좀 다르게 음향 감독님이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소리가 제일 중요한데 혼자 해야 되니까 좀 아쉬워서.
5: 드디어 창평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1: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계획도 사실 없었다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신 객석 큰 응원 받고 노래 한 곡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0: 삶의 두 번째 무대 창평. 이곳의 하루하루가 노래가 됩니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이 진동을 주면은 깨요.
3: 나는 황토 무대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4: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5: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0: 그 집에서 꿈꾸던 부부가 됐나요?
1: 시골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유미랑 같이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화롭게 여생을 이제 그 끝까지.
2: 지금 저에게 집은 저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1: 제가 있는 그 머물고 있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는 공간이에요.
2: 이것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네.
0: 이 집 부부도 동상이 몽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3: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4: 뭐 다를 게 없네.
3: 달러 칠해놓고 오면
5: 소리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4: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0: 오늘은 안 맞아도 종일 붙어 살아야 하는 은퇴 부부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집인가요? 어우, 지붕 색깔 참 이쁘다. 엄마야, 결혼사진을 문에 걸어두고 사시는구나. 아직도 깨가 쏟아지시나 보네. 요리하는 남자라 깨소금 냄새 진동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1: 지금은 이별 연습 중입니다.
0: 이별 연습 중이라니 그게 뭔 소리래요? 응? 혼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은요? 아, 한마당 두째 집. 이 별채 아내분이 계시는군요. 아, 왜 신랑을 독수공방 시켜요? 자고로 한솥밥을 먹어야 식구죠. 아니, 나는 솔로도 아니고 부부가 왜 세트로 혼밥이야, 이건?
2: 이게 음식이 남이 해주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0: 남편이 계란말이 해놨던데 한 살에 마주 앉으면 될 것을. 이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장님, 빨리 좀 와보셔. 이 부부 두채 사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얼른 와서 탐구해보자고요.
6: 아, 저기 건축탐구 집 현말이 있네요. 아, 이 집인 것 같은데. 아, 본체라 이 별채가 나뉘어 있는 거 보니까 부부유별. 저 계십니까?
0: 맞아요. 부부유별이에요. 내가 딴 채 사는 건 확인했거든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6: 아, 예, 예. 오, 집이 예뻐요.
7: 그런가요?
0: 자그마치 1886년에 지어진 집. 오래된 걸 좋아하는 부부가 5년 전에 고쳐서 이사 왔대요.
6: 근데 아까 나오실 때 보니까 두 분이 각각 다른 채에서 나오시더라고요?
1: 네, 따로 살고 있습니다.
6: 따로 살고 계시다고요?
1: 예.
7: 안녕하세요.
1: 본체에 사는 김주영입니다.
2: 별채에 사는 이윤미입니다.

0: 했는데 서류 정리까지 하는 부분은 처음이라.
1: 네. 네.
0: 보통 서류 정리가 되면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게 보통인데.
2: 처음에는 본체에서 저희가 이사를 와서 본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같이 네. 지내다가 별채가 있고 별채가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죠.
0: 평화와 자유를 거기서 느끼셨거든요. 네. 야,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관계로 들어와서 집을 이렇게 고치고 같이 살다가 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살짝 바꾼 것 같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은 두 분의 관계를 바꾼 집. 흥미진진한데요. 뒤에 있는 본체부터 한번 집중 탐구해 볼까요?
1: 예예.
0: 구조가 독특하네요.
1: 예, 한번 보시죠.
0: 아 네네네. 어? 두 분이에요?
1: 네. 예, 맞습니다.
2: 저희 11년 전 사진입니다.
0: 이 사진 아직도 붙이고 계시는구나. 보통들 서류 정리하면 딱 떼시던데.
1: 너무 예쁘잖아요. 네,
2: 굳이 뭐, 저도, 네.
0: 그래요?
3: 쿨하다고 해야 하나?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본체부터 구경해 봅시다.
0: 와, 내부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싹 바꾸셨네요.
4: 네.
0: 근데 이거 정말 석가래 보. 와, 완전 예술인데요?
3: 깜장 그을림이 남아있다는 건 부엌자리였다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1: 원래는 요 지금 석가래가 없는 그 공간이 뚫려 있었어요, 천정이. 그래서 그쪽으로 햇빛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3: 아니, 천장이 훤히 뚫린 집을 사신 거예요? 이분들 이거 보통 분들은 아니다 했어, 내가.
0: 근데 이제 유독 또 펜던트 등들이 많아요. 선생님 댁에 뭔가 미녀와 야수 컨셉? 네, 촛불도 있고. 네, 혹시 뭐 선생님 취향이셨나요?
1: 아니, 여기 등은 다 아내가.
2: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조명들을 했는데 저는 뭔가 석가래 이런 등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으로 부엌에다가 달았습니다.
0: 그래요? 네. 남편은 동의하신?
2: 스타일은 거의 다 제 마음대로.
0: 하거나 말거나. 뭐 저쪽에 이렇게 사진도 하나 걸려있고 한 걸 보니까 혹시 아직 마음에서 못 떠나보내신 거 아니에요?
1: 그건 아니고 그 어쨌든 과거에 아름다웠던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과거.
3: 이젠 남남인데 집안 곳곳에는 미련이 한가득. 어떻게 만난 사이였길래 이래요?
1: 그러니까 여가 좋아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이룬 그런 그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신입회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캠핑 이런 거를 되게 좀 하는 걸 좀 그 무서워하는 편이었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도 배낭여행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겁나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저하고 다른 면이 발견돼서 좀 그런 거에 끌렸던 것 같아요.
2: 사람이 만나면은 본인이 원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상에 이 사람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저가 하는 대로 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줘서 그 모습 때문에 같이 살아도 되겠다.
3: 달라서 좋았던 둘은 사랑에 빠졌고 청주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답니다. 주영 씨의 꿈은 윤미 씨랑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사는 거였대요. 덕분에 주말마다 시골집 임장은 필수 데이트 코스. 그러다가 140살 다 된 이 집을 만났는데 이 퇴마루 풍경에 홀딱 반한 거죠. 딱 배 가던데 뭐가 좋았대?
2: 제가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온갖 나무와 풀과 그리고 구멍난 지붕과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좀 둘러보고 여기 텐마루에서 그냥 앉아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런 일순간에 그런 어떤 걱정이든지 그런 산만함이 그냥 싹 사라지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 텐마루에 앉아있을 때.
3: 윤미 씨도

0: 이주영 씨도 이집트 옛나루에 앉아서 멍때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퇴마루를 없애지 않은 것도 그 때문.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이후에 8알은 바로 이 풍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도 좋긴 좋다. 나비야, 네 팔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상 팔자란다. 그런데 시골집 노래를 부른 주영 씨는 이런 좋은 집이 좋았던 기억이라도 있었나 봐요.
1: 제가 이제 그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동생을 제가 좀 돌보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챙겨 동생들 챙겨주고 막 그 행복한 기억은 많지는 않아요.
2: 그럼 언제 처음으로 아 집이란 게 이런 공간처럼 좋은 공간이었구나 그걸 언제 느끼셨어요?
1: 아무래도 그 윤미랑 같이 동거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댈 수도 있고 내가 도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 집을 더 좀 안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첫 신혼집이 청주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둘이 취향껏 고친 집이 주영 씨한테 내내 꿈꿔왔던 그 집이었대요. 반백살이 오기 전까지는요.
3: 반백살을 딱 지나고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으로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1: 제가 3년을 더 버텼으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액수가 그 예 좀 그 많아요.
3: 저는 그게 그 액수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더 아파질 수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그거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1: 전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이렇게 보통은 말릴걸요? 보통은 좀 더 참아라, 뭐 정년까지 해야 된다, 뭐 이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우냐. 보통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선뜻 동의해 주더라고요.

0: 이 자리가 여기가 딱 이번에
1: 주정석?
0: 네.
1: 제 하루 일과를 이 통창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2: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가부장의 자리예요. 누가 돌아다니고 누가 오고 가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거의 관제탁 같은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사실 아내분이 움직이고 어딜 가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보이긴 하시는 거죠.
1: 네.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네요, 이 장소가.
3: 이 집 가부장 주영 씨의 통창 전망은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그녀가 있는 풍경. 이렇게 해바라기인데 유미 씨는 왜 별세로 간 거래요?
1: 자기 이제 평 읽던 책들을 딱 빼가지고 옮겨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치를 챘죠. 별채로 갈 모양이구나 하고 눈치를 챘죠.
4: 별채로 옮기신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서로의 그 생활 리듬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잠이 들어야 되고.
3: 일찍 자는 윤미 씨가 행여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은 주영 씨가 책 보는 거실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공간에 대한 묘한 심리전이 시작된 거죠. 인꼬 부부도 밤낮으로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은퇴가 문제였네.
0: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퇴근 없이 서로가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같은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영은 이제 본체에 있을 때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럴 때는 나는 또 그거에 방해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좀 조심하게 되고
3: 아 그러다 윤미 씨가 별채로 아예 짐을 싸서 살림을 나신 거구나
2: 그럼 여기가 우리 아내분이 쓰시는 별채인가요?
5: 네, 맞습니다.
2: 와, 여기 뭐 석가래 예술이네요.
5: 너무 아름답죠.
2: 와, 야, 근데 이건 정말 목수가 정말 솜씨를 많이 내셨다. 와, 이건 거의 아티스트 집인데요.
3: 주영 씨 사는 본체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뭔가

0: 같으면서도 생명력이 있달까? 식물들이 이쁜 거 봐요. 본체는 꽃구름이 전부던데.
1: 이 공간은 제가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도 하는 저만의 우주입니다.
2: 와, 너무 밝아지시네요. 아까 무슨 본체에서는 이렇게 웃는 모습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와,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3: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했거든요.
0: 엄마야, 이건 구둘 침대 맞죠? 아, 별채도 천장이 뚫린 거는 본체랑 마찬가지. 거기다가 성면 슬레이트가 지붕이었대요.
2: 그럼 여기가 혹시 화장실인가요?
1: 네, 화장실입니다.
2: 오,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 깨끗하다, 예쁘고. 와, 잘 고치셨다.
0: 화장실도 없어서 새로 만들었대요.
2: 아, 그리고 여기는 부엌. 와, 혼자 지내시기 딱 좋네요.
1: 그런가요?
2: 부럽다. 나도 부럽네.
0: 저도요.
2: 야, 어떻게 보면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간 같아요. 네. 보면 또 석가래도 이렇게 막 천장에 떠 있는 것도 있고.
1: 네, 맞아요.
2: 와, 마치 한국의 가우디가 지은 것 같은 곡선이 살아있는.
1: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온통 다 황토색이었어요.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천장 작업만 했어요.
2: 아, 그래요?
1: 네네네.
4: 같이 네, 둘이 같이 사다리 놓고 천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2: 그리고 같이 고치셨는데 이렇게 혼자 차지하신 건가요?
1: 차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게 공간 분리가 되었다. 혼자 있으면 그냥 온전한 나의 것 그대로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그냥 머무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3: 저도 혼자 있다 보니까 진짜 나 혼자와 대면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 그냥 서류 정리까지 안 하고 그냥 따로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1: 집안일을 전혀 내가 본체로 넘어가서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이제 청소하고 뭐 집안일들을 다 먹고 치우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부부라고 했을 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로서의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아내로서의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서류 하나 때문에.
3: 이혼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되물었죠. 나를 이해하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다 묵묵부답이었어요. 굉장히 좀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몇 달 정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2: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마치 명언?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요.
2: 나에게 필요한 건 보살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1: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또 특이하게 저 문장에 대해서 많이들 꽂혀하시더라고요.
3: 저도 여기 들어와서 저 문구를 볼 때마다 제가 괜히 뜨끔뜨끔 하네요.
2: 나한테 하는
3: 얘기. 나 들으라고 한 말인가?
2: 맞죠, 그게.
1: 결혼을 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고 뭐 결혼하고 이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또 이혼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3: 왜냐면은 그 켜켜이 쌓아온 세월과 그 감정과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이혼은 사실.
0: 함께 보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해인데요. 그럴 밖에요.
2: 와, 이 통장 뒤에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1: 그쵸, 너무 좋죠. 환기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냥 통창을 넓게 해서 밖에 하늘과 나무와 이런 꽃 같은 것들을 좀 더 온전히 더 느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 특이한 거는 이제 양쪽 본체 또 별채 각각 그 통창이 있잖아요. 네, 본체에서의 통창은 별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별채에서의 통창은 전혀 본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마치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3: 그래서 저쪽 그 본체 통장에서 이쪽을 예, 내다봐요, 이렇게 항상.
2: 잘 있나?
3: 예.
0: 그러고 보니까 이 집 창은 집주인 마음의 방향으로 뚫려 있는 거였구만요. 집 탐구를 하고 있는데 부부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아유 저만의 느낌인가요? 윤미 씨는 결정적으로 안 되겠구나 마음이 돌아선 게 언제였어요?
1: 저희가 본체에서 같이 둘이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삐삐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캣타워에 있었어요. 앉아 있었고 저희가 앞에 상에서 회를 먹고 있었어요. 회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삐삐가 상으로 날아오면서 온통 난장판이 된 거죠. 빨간 초장에 막 여기저기 튀고, 그리고 주영은 기분이 그때 너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막 회도 맛있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탁 깨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3: 근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가지고 전 기분이 상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윤미는 계속 웃고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꼈죠.
1: 저는 이제 온전히 그냥 뭐 짐이 그렇게 있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짐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좀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네.
0: 분명 달라서 좋았는데 그 다름이 불편해지는 순간
1: 울고 가서
0: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유.
1: 그렇습니다.
3: 서로 그 한 철을 잘 산다가 잘 떠나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간에 딱 정리, 칼 자르듯이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 뭐 아쉬움, 뭐 그리움, 뭐 그리고 또 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기억들 등등등 그런 것들이 그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련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서서히 빠지는 중인 것 같아요.
0: 두 분은 지금 헤어지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2: 와, 여긴 또 완전히 황토로 딱 마감을 하셨네.
1: 이게 집이 섞여 있는 황토라서 또 옛날 틱하고 너무 좋아요.
2: 그렇네요. 야.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게 아마 사랑책 역할을 좀 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채에 딸린 이 퇴마루니까 항상 이제 길거리를 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본체가 사실 안채니까 이제 마당하고 요 바깥채를 보게 돼 있고. 바꿔 사시니까. 우리 전 아내분이 세상을 보며 사시는 거고. 우리 전 남편분은 아내와 마당을 보며 지내시는 거죠.
0: 퇴마루는 그러니까 지금 윤미 씨 마음의 방향. 윤미 씨. 이곳에서는 좀 편안해지셨나요?
1: 과거에 저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이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모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2: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집에 살 때는 갈라지려면 확실하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집은 나눌 수 없고 오늘 본 부부의 집은 참 재밌는 게 공간은 옛날 공간이었지만 좀 느슨했던 가족 공동체의 집에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채나눔을 통해서 두 분은 약간의 어떤 해결책을 찾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좋지만 약간은 좀 자유를 갖고 각자의 삶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모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미래의 어떤 가족 공동체 과연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더 커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이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집이 먹고 자는 공간만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공간과 부부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게 관계 맺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6: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0: 뭐 다를 게 없네.
1: 발로 칠해놓고 보면 됐지, 연하게. 응?
2: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티키타카. 폭풍전야인 건가요?
1: 안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바깥 사람이 안, 박, 다 해.
3: 두 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0: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2: 어, 이분들도 심상치 않네. 오늘 집들 잘 골랐다. 심상치 않던 그분들 만나러 충남 보령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이번 집은 동상 이몽집이래요. 잘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 기억이랑 니은이 만나 미음이 됐네요.
4: 아, 미음자 한옥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네요. 어, 권추장구집, 푯말도 있고 이 집 맞네. 저, 계십니까?
5: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오늘 활짝 열고 맞아주시네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 예쁘다. 와.
2: 나무대문 지나 왼편이 사랑채,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까지 있는 미음자 집이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집도 한마당 두 채 집인데요?
4: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상이몽 부부라고 들었거든요.
6: 우리도 몰랐어요.
4: 근데 바로 떨어지시네요?
7: 안녕하세요.
8: 저는 지중해시 2층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안영배입니다.
7: 한옥에 반해서 땅부터 구입한 아내 김상경입니다.
8: 난 집 질라고 땅을 좀 사라고 그랬고.
7: 땅만 샀어요. 집은 그냥 생긴 거예요. 집값은 안 줬어요.
8: 황당했지.
7: 공짜 집이 생겼어.
8: 아, 황당했지. 난 집을 질라고 설계까지 다 빼고 다 했는데, 아, 이 집이 딱 있는데.
7: 얼마나 고마워.
8: 황당했다니까. 뭐가 고마워.
2: 이게 바로 이 집 허물고 짓고 싶었던 집. 근데 이미 아내 맘 사로잡은 115살 한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8: 빨리 부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7: 지저분하다, 이런 낡은
8: 것 같은 게 엄청 낡았었어.
7: 근데 이제 내 눈에 볼 때는 안 그랬어요.
8: 이 사람은 오래 세월이 오래 묻은 그런 걸 좋아했고, 나는 무조건 새 거가 좋아.
4: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내분께 땅을 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땅이, 그러니까 땅에 집이 있는 땅을 사오신 거고.
7: 아니, 저도 그냥 땅 고른 건데 집이 있었어요.
4: 아, 땅을 골랐는데 그냥 우연히 집이 있었다?
7: 네.
4: 아.
7: 근데 그 집이 나한테 네. 너무 좋았던 거지.
8: 계속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이 사람 말대로 이제 내려와서 이거를 수리를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이삿짐을 싣고 딱 들어왔는데 막 우는 거야.
7: 조금 불편하다 그럴까?
4: 어디에요?
7: 저는 부엌.
4: 거기 가서 한번 집중적으로 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예. 이쪽인가요?
7: 아, 옛날에는 여기 부엌 문이었고.
8: 아, 요게 부엌, 원래 부엌 문이었고.
7: 지금은 저희가 좀 막았어요. 예.
4: 아, 이쪽이에요?
7: 예.
4: 오, 야, 이렇게 들어가는 한옥 부엌은 처음 봤다.
2: 한옥인데 부엌부터 구경해보긴 또 처음인데요. 영기 씨가 어떻게 고쳤길래 선경 씨가 눈물바람이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8: 원래 벽이었는데.
4: 오, 이걸 뚫어버리셨구나. 네. 와, 과감하시다.
2: 부엌은 부엌인데 무언가 현대랑 과거가 묘하게 섞였다.
4: 아니, 근데 잘 고쳐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불만이셨어요?
7: 남자분들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여자가 네? 볼 땐 너무 작아요.
8: 콘도 부엌이라 네. 실태.
7: 제가 그래서 여기 별명을 지어주게 콘도 네. 부엌이라고.
8: 제 무덤을 제가 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엌이 이러니까 일을 안 해.
7: 그래서 부엌 일을 거의 안 해요.
4: 아까 정말 기세등등 하시던 우리 아내분의 표정이.
7: 변명의 여지가
4: 이 부엌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천장부터 봤어요. 와, 이 석가래가 너무 멋있고, 또 이 참 특이한 게 이 보도 멋있거든요. 이 보호의 제 오른편, 왼편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8: 여기가 아궁이어서 불을 떼니까 끓음이 일로 다 올라붙었는데, 여기는 다락이라 천장에 있어갖고 끓음이 안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노출돼갖고 새

0: 시큼했어요.
1: 지킬린 하이드도 아니고 완전 두 얼굴. 근데 이 속가래 호피 문양 같지 않아요? 이야, 멋지다.
0: 이거 까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까져요, 저게.
2: 그럼요. 근데 그 아내분이 힘든 거 알아주시던가요?
0: 모르죠. 서울에 있었으니까.
3: 인부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인부가 있는데.
0: 나도 깎거든.
3: 아유, 그 몇 개나 깎겠어, 아유.
0: 아니, 그, 얼마나 목이 아픈데, 이거 깔라면.
3: 가끔가다 CCTV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비싼 인부님들을 모시고 계집을 짓고 있더라고. 아유.
0: 계집이 멋있었잖아, 그래서.
3: 아유. 계집을 2층으로.
0: 2층 집을 내가 짓거든. 2층 집을 쳐야지.
3: 창문도 달고.
0: 계집도 2층.
3: 시계도 달고.
0: 창문도 있었어.
1: 영규 씨는 2층 집이 좋고 선경 씨는 앤틱 가구가 좋고 근데 그중 발굴은 천장에 달아놨답니다.
2: 아니 펜던트 좀 상당히 예쁘네요.
3: 예, 예쁘죠.
0: 나는 사실 이거 달기 전에 요새 왜 그저 한지 공방으로 해서 둥그런 공 같이 된 등
2: 달처럼
0: 그걸 달라 그랬거든.
3: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우리 집은 한옥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네. 저는 그냥
0: 한옥이니까 그것도 어울리잖아요. 대로.
2: 근데 아내분 자꾸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부부로 나와요.
3: 아 자꾸 가게 되네요. 젊으셔서
2: 저랑 동상이몽 찍어야 돼요.
0: 그릇만 엔틱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도 엔틱을 좋아해봐. 젊은 걸 자꾸 좋아해.
1: 바리스타의 1급 자격증을 가진 남자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리는 중입니다.
3: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나?
0: 높이 하니까. 높이 해야 좋거든.
3: 방송을 의식하시나 했어.
0: 라디오거든요. 똑같거든요.
3: 사랑 내지 마. 그냥 내려. 아유.
0: 저 사람 사랑 싫어해.
3: 사랑 내지 말고 그냥 내려. 담백한 커피를 원해.
1: 사랑으로 내린 커피가요.
3: 잘 내렸네.
0: 맛있어?
3: 맛있네.
4: 커피 마실 때는 그래도 사이좋게 드시네요.
0: 아 우리 사이 좋아. 뭐 커피 마실 때만이야. 우리 항상 좋아. 왜 그래요?
4: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3: 우리는 소개로 만났어요.
0: 그때는 너무 순진했고
3: 지금도 순진해.
0: 착했고
3: 착해.
0: 정말 내 앞에서 숨도 못 쉬었어.
3: 숨 쉬었어. 아니면 죽었게.
1: 소개팅하고 결혼할 때까지 매일 만났대요. 그럼 뭐 사랑이었네. 물론 사연이 없진 않죠.
3: 우리 샤오니한테 한 말이 있잖아. 어머니 이 사람이 나한테 솔직히 말한 거는 나이하고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어.
0: 근데 속았어요. 엄청 아, 착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3: 서로 속였네.
0: 원래 결혼은 다 속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2: 아 여기가 그럼 안방인가요?
0: 예, 여기가 안방이에요.
2: 와 여기도 예쁘네.
1: 아궁이가 있던 부엌이라 단차가 있구나. 근데 여기도 침대가 두 개? 역시 동상이몽인 건가요?
0: 여긴 내 침대. 여기는 이 사람 침대.
2: 이야, 역시 우리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가장 상석에 딱 아내분.
0: 아 이게 상석이에요?
2: 이거
0: 아, 내 착각했네. 내가 저리로 가야 되는데. 어쩐지 여기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원래 저희가 여기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이 킹사이즈 침대에 쓰시던 게 있어. 그거를 우리 보고 가져가서 쓰라는 거야. 근데 또 거역할 수가 없어서.
3: 거역하고 싶었어.
0: 한 4, 5년 썼어요. 쓰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저기 각방 쓰는 건 안 되고 한 방에서 침대를 따로따로 놓고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1: 부부는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는 게 영규 씨 지론. 근데 종일 붙어있고 보니 잠잘 때만이라도 이별이 필요하더래요.
0: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완전히 별천지야. 이 한 침대에서 이렇게.

0: 살부대 끼고 이렇게 자다가 내 공간이 나 혼자 이렇게 자니까 야, 그거 진짜 좋대.
1: 이 미닫이 문 열면 거실이겠네요?
2: 네.
1: 오! 와. 야, 다 예쁘네요, 뭐. 선생님 때. 와, 대청마루가 또 이렇게 아담할 수가 있구나. 와.
2: 아담하죠.
1: 에, 근데 너무 예쁜 가구처럼 잘 만들었다.
3: 원래는 안방에 대청, 그리고 건너방까지 이어지는 네 칸 한옥이었답니다. 대청에 가구 놓고 입식으로 꾸미니까는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1: 이 특히나 이 마루의 대청이 이게 전통식은 아니에요. 전통은 저희가 이 판재들이 좀 작으니까 원목이.
0: 아 원래 전통이었는데 여기가 그 막 밑에가 흙이었어요. 그게 보기 싫고 뭐 벌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공구리를 쳐갖고 엑셀을 깔았어요.
1: 아 온돌 때문에. 네.
0: 여기다 번호 매겨서 그대로 붙이니까 이렇게 붙더라고.
3: 퇴마루랑 대청마루를 이어놓은 거실에서 가장 눈이 가는 거는 어우 나는 이 창호더라고요.
1: 창호가 이 목창호의 유리 이게 참 어렵거든요.
0: 아 이거는 제가 그 논산에 가면 뭐 이런 문짝 짜는 그 무형문화재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짜왔어요. 근데 이게 홍송이래요.
2: 비싸게 주고 했어요.
1: 이게 비싸요. 비싸고 이거 보면 아주 저 또 색감도 좋잖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 우리 또 아내분을 위해서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또 창호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0: 저를 위해서 바꿨어요.
1: 아니, 그래도 위한다고 해주시지.
4: 그분은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5: 직장 생활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역삼동에서 고깃집 했죠. 그것 고깃집만 해도 벌써 한 20년 했으니까
0: 잘 됐어요. 너무 잘 됐는데 잘 됐는데 사람이 그 일을 너무 그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일에 치인 거야. 일에 치여갖고 일하다 죽을 것 같아.
3: 등갈비로 특허될 만큼 유명해져서 원 없이 돈을 번 영규 씨. 그를 멈춰서게 한 거는 아내 성경 씨였답니다.
5: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돈 쓸 일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 어디 여행 가거나 아프거나. 근데 굳이 여행 가려고 돈 번다? 그거보다는 그냥 돈 버지 말고 여행지 가서 살자. 그래서 내려온 거야, 내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
4: 그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좀 읽으셨나 봐요.
5: 마음을 항상 읽으니까 안 맞는 걸 알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면 안 맞을 것도 없지.
1: 근데 이거 뭐예요? 팁인가?
5: 아, 이거는 턴테이블.
1: 이게 턴테이블이에요?
0: 예. 옛날 전축.
5: 옛날 전축.
0: 옛날 말로 전축.
1: 이쪽이 라디오고. 그다음에
5: 여기 라디오고
1: LP.
5: 여기가 이제 LP.
1: 아, 여기 이렇게 달려 있구나. 예. 와.
3: 엄마야 놀래라. 옛날 물건이 요새 말로 신박하네요.

0: 뭔가 LP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 많이 좋아하죠.
0: 아, 그래요?
1: 그래갖고 지금은 그 포터블 움직일 수 있는 그걸로 네. 해서 턴테이블을 듣거든요. 근데 이것만 음질이 못해요.
2: 근데요, 원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P를 제가 많이 모았어요. 몇천 장 모았는데.
0: 몇천 장?
2: 그냥 아주 헐값에.
1: 200만 원.
2: 이 비싼 거를 봉고차로 한 차를 200에 다 팔아버렸어. 난 그게 너무너무 지금 속상해.
1: 그래도 그분은 행복하셨어.
2: 그 사람 내가 행복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뭔 상관이 있어.
1: 누구든 행복하면 됐어.
2: 수천 장을 갖다가. 전용록이. 전용록이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0: 가수자 배우?
2: 예. 네. 근데 이제 부산서 음악 하다가 우리 이제 부친한테 붙잡혀갖고 부모로 인해가지고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젊었을 때는 TV 자체를 안 봤어. 꼭 여기 내려와서

0: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봤는데 치고 싶더라고.
1: 그런 남편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린 성경 씨가 최근에는 아예 별채로 영규 씨 음악방을 내줬답니다. 젊은 날에는 가수 전영록 씨랑 듀엣으로 데뷔까지 했던 영규 씨는 군대도 군악대로 갔다 왔대요. 웬만한 악기는 다 다루는 천상 음악하는 남자지요.
2: 야, 역시 들어오니까 악기들이 꽤 있는데요? 아, 기타랑 피아노 혹시 다 하세요?
0: 네.
2: 아니, 근데 그럼 이 공간은 설마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이?
0: 벽돌 조족하는 것만 사람이 와서 했고, 나머지는 이제.
1: 특히 창에 공을 들였는데요. 창에는 영규 씨보다 한 수 위인 선경 씨의 남편 조율하는 내공이 담겨 있죠.
0: 여기 이제 집 드셨을 때 나온 창을 모아놨었어요. 모아놨다가 저거 하면서 다 이제 삐빠질하고 칠 새로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3: 내가 여보 우리 창 이걸로 해서 이렇게 달자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갖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안 돼야 안 돼! 그러면 기다려 그리고 조금씩 설득해.
1: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새것 좋아하는 남편을 설득해 만든 사방의 창. 고재창 버렸으면 아까워서 어쩔 뻔했어요.
2: 열리긴 하는 거예요?
3: 그럼요, 열리죠.
2: 안 열리게 생겼는데?
0: 열어볼까요? 예, 네, 기다려보세요.
2: 아니, 뭐 꽉 네, 열어드릴게요. 것 같은 눈치인데.
1: 그런데 창이 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열리죠?
2: 우와, 어? 약간 들창 같은 건데요?
3: 네, 야.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여름에 벌레도 안 들어오고 시원해요.
2: 오, 그렇네. 아니, 우리 조상들도 저런 들창을 많이 했잖아요.
3: 예.
2: 아,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내니까 또 만들기도 좀 수월하고요.
3: 예. 봄, 가을로는 다 괜찮아요. 열어놓으면
2: 시원하죠. 요즘 같은 날씨야 아주 정말
3: 예,
2: 너무
3: 맞아요.
2: 좋다.
0: 다시 돌아보면
1: 도움으로 영규 씨 노래 한 곡까지 얹어주면은

0: 꿈은 접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기타 잡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 버스킹을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 대중음악은 아니고, 내가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1: 말할 수 없어. 예배 시간에나 열심히 찬송하라 그랬어.
0: 아, 내가 교회에 가면 찬송을 안 불러요. 왜냐면 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왜 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2: 테마로가 아주 기가 막힌 데 있긴 하네요. 아, 좋다.
3: 야, 이 집은 마루가 다 예술이다.
2: 야, 이 테마루 진짜 매력적인데요? 야.
3: 테마루까지 달린 이 방은 뭐에 쓰는 방이에요?
2: 아, 여기가 소위 건넌방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방이거든요.
1: 아, 우리는 찜질방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밑에서 구두를 떼니까.
0: 근데 여기가 원래 한지 장판이었는데 불을 처음 떼보니까 무식하게 떼가지고 다 타는 거야. 몇 번을 깔았는데
1: 이불도 태워먹고.
0: 내가 이 황토 대리석을 내가 직접 깔았어요. 근데 이거 깔고 이거 볼 때마다 욕먹어.
2: 어, 왜요? 잘
0: 편하게 못 깔았다.
1: 아니야. 이게 꿀렁꿀렁하고 일단은 기술이 필요한 거는 사람을 사서 해야 돼. 아,
2: 제일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1: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해. 혼자도 의미 있어요.
0: 같이 살아야 돼.
1: 혼자도 의미 있고 둘도 의미 있고.
2: 아, 선생님, 이게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혼자 못 있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여성분들은 진짜

0: 별로 상관없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아, 여기 대화가 이룰 거면 안 되는데?
2: 안 되기는 뭘. 성경 씨가 한수위라니까는. 찜질방은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 만들어준 취미방이래요. 서울에서 내려와 10년째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비법은 적당한 거리 두기. 동굴방은 필수죠.
3: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4: 요즘도 그런 촌스러운 질문을 해?
3: 다시 태어나면 엄마랑 결혼하실 거예요?
5: 당연히 하지. 이 사람은 안 한다 그럴 걸 아마? 근데 난 해.
4: 자기가 한 짓이 있나 보네.
5: 아 뭐라 그래도 그거 뭐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4: 여보 집게 좀 내려놔 주시면 안 돼요?
5: 이거요?
4: 네.
5: 이것도 내 자존심이야. 이런 거를 자꾸.
4: 살아온 세월로 인해서 닮아진 것 같아. 닮아지다 보니까
6: 나는 그냥 완전
4: 나를 싫어할 수 없으니까 상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래
2: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랑 똑 닮아진 그를 미워할 수 없어 사랑하게 됐노라. 뜨겁게 불태워본 부부다운 인생 조언이네요.
0: 근데 부부의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전체 가족 중에서 이 서로 피가 그리고 DNA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두 사람이긴 해요. 근데 오늘 본 집 한옥은 참 재밌는 게 이게 전체적인 미음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닫힌 미음자는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미음자죠. 기억과 니은이 만나서 틈이 있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운데 또 하나의 마당을 두는 마치 부부를 닮아 있지 않나요?
2: 무천이라는 부부가 1년 365일 한 집에서 공존하는 밀당의 기술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칠레 가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입니다. 오늘부터 10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도시로 보는 중남미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중남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지구본을 보시면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중남미가 있습니다. 중남미는 멀죠. 지리적으로 멀지만 또 의외로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칠레산 와인, 과일, 브라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커피, 페루산 대왕오징어, 우리가 여러 상품을 보죠.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광물, 리튬 때문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트라이앵글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 광활한 지역을 우리가 10위에 걸쳐서 다 알기는 어렵지만 도시를 매개로 중남미를 살짝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남미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33개국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중남미, 이 광활한 지역을 지리적, 정치적으로 구분해 보면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도 파나나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북미와 남미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멕시코가 비록 지리적으로는 북미에 위치해 있지만 중미로 함께 속하게 하면서 중남미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중미인가, 어디부터 남미인가 혼란스러운데요. 보통은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 중미라고 하고 파나마 운하까지를 중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미와 가깝죠. 가장 확실한 구분은 에콰도르, 적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이하는 확실하게 남미입니다. 또 그 이전 지역까지는 중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를 문화적으로 구분해 보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북미가 앵글로 아메리카라면 로망서를 쓰는 남미는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중남미를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부를 때에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가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는 두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지배와 영향권이라는 의미에서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남미라는 용어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모든 특징을 가진 그런 단어로 편의상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정말 다양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남미는 극단의 대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미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아마존에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 칠레에 있습니다. 남미의 지리, 환경, 자원은 우리가 한 가지 시각에서 보기 힘들죠. 물리적으로는 산지와 고지대, 강이 있고 또 태평양 해안평야의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과 해안평야는 보통 남북으로 또 고지대와 강유럽은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타고니아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파타고니아가 태평양을 면하고 있는 칠레는 산악지대인 반면 광활한 초원이 퍼러지는 대서양을 가까이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평지입니다. 이렇게 중남미는 비교 불가능한 수많은 식물과 동물종이 존재하고 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서 세계에서도 정말 독특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중남미의 잠재력을 얘기하죠. 6억 7천만 명의 인구, 풍부한 천연 자원, 또 경제적인 가능성, 인적 자본 및 기술 혁신, 관광 상품, 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중남미는 정말 큰 장점을 지닌 지역입니다. 또한 녹색 에너지 개발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죠. 칠레는 세계 최고의 구리 광산이자 리튬 생산량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 곳곳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광업산물, 농산물, 여러 가지 자원이 다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구, 숙련된 인적 자원으로 전략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기업가들은 중남미를 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와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니어쇼링 추세에 따라서 창출된 투자 기회 일부를 획득하기도 하죠. 또한 이 지역은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중남미도 점진적으로 우리보다는 느리지만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면서 일자리 증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운상으로 중남미는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늘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가볼 도시는 IT의 수도 포르투프랑스입니다. 직역하면 왕자항입니다. 중남미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쓰는 거 아닌가? 왜 도시 이름이 포르투프랑스?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IT에서는 스페인어도 포르투갈어도 쓰지 않습니다. IT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하이티언 크리올과 프랑스어를 접목한 언어입니다. 프랑스어의 기본을 두고 여러 원주민 인디어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섞인 언어입니다. 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말을 쓸까 하실 수 있는데 하이티언 크레올은 카리브해 지역의 슬픈 역사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IT의 포르투프랑스에서 어디를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노틀담 성당 유적지를 추천합니다. 노틀담 성당은 프랑스에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IT에도 노틀담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010년 지진으로 성당은 파괴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T에 있는 노트담 성당에 가보시면 유럽의 흔적과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삶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의 자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IT는 같은 섬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반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열강이 IT뿐만 아니라 여러 카리브해 지역을 탐내고 약탈하고 침범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국가의 지배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국민들은 자생력을 잃었고 식민 초기에 열악한 노동 환경과 또 혹사당하는 조건에서 많은 원주민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조 또 다른 유럽 열강들이 흑인 노예를 들어오면서 너무나 다양한 인종이 혼용의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은 이런 역사의 부침을 가장 많이 겪은 곳이죠. IT가 위치한 이스파뇰라 섬은 1492년 크리스

크리스토벌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토벌 콜럼버스는 원래 인도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래서 크리스토벌 콜럼버스가 이스파뇰라 섬에 도착했을 때, 아, 여기가 드디어 아시아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카리브해 지역을 발판으로 쿠바, 멕시코, 파나마, 그리고 남미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지정학적 요건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카리브해 지역은 이후 여러 유럽 열강들 탐내고 찝쩍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적들도 판치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아이티는 오늘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티가 프랑스어에 기초한 하이티언 크리오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프랑스는 중남미에 내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점령하고 금은보화를 들여오는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도 우리가 라틴 문화의 종주국인데 하면서 언제 우리도 한번 신대륙을 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해서 하이티를 비롯한 여러 카리브해 지역을 통해서 신대륙으로 갈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왜 그러면 스페인의 지배에 있는 중남미에 이렇게 눈독을 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스페인이 부르봉 왕조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왕조는 혼인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죠. 스페인은 오랫동안 합스부르크 왕조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왕조가 물러나면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자신들이 유럽 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과 또 스페인어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는 중남미 지역이 독립전쟁을 벌일 무렵에 프랑스는 얼른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후반부터 미국이 부상하기 시작하죠.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미국에 지면서 스페인의 마지막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쿠바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로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가 관할하겠다라는 일종의 간접적인 도발을 한 거죠. 그때 프랑스가 아, 그럴 수가 있나. 중남미는 어디까지나 우리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인데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용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중남미라고 부르지만 라틴 아메리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라고 카리브해를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카리브해 지역이 얼마나 많은 유럽 열강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정복을 당하고 문화적, 인종적 혼용을 겪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중남미는 속속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가 중남미는 이렇다 하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영향이 큰 만큼 이러한 영향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는 그 마음과 중남미 사람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유럽 열강의 지배를 받았다는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유럽인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중남미의 엘리트들은 지금은 영어가 많이 중요해졌지만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럽 문화가 중요하고 그들은 유럽이 자신들의 어머니의 나라이기도 하죠. 중남미의 많은 엘리트들이 휴가철이 되면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왜 유럽으로만 갈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결국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중남미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 성씨를 가지고 있고 또 유럽 성씨를 가진 백인들이 엘리트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럽 여권, 중남미 여권, 여러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럽인의 후손이니까요. 중남미에서는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구분할 때 나는 나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흔히 메스티소라는 혼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스티소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기도 하고, 이후에는 유럽에서 국적법을 수정하면서 더 이상 조상들의 여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때에는 혼인을 통해서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유럽 국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국이 중남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상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와 중미 지역에 비해서 남미,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지역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 시간에서도 보겠지만 중남미에는 여러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발전한 산업은 굉장히 미약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유럽인의 후손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럽의 기업은 외국 기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앤더스 같은 학자는 중남미의 정체성을 상상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과 혼종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남미에 대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략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아이티의 수도 포르투프랑스를 중심으로 중남미의 여러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정복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넓은 평야 한가운데 푸른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 사이로 비밀스러운 공간을 품었는데요. 사람의 정성과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이곳에 푸른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 이 정원에 대해서 고맙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0: 편안히 쉬어가고 싶은 내 고향의 정원.
2: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만큼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 마음이 이렇게 바람도 쐬고 꽃도 보고 산책도 하고
3: 고향처럼 훈훈하게 사고 쉬고 싶은 마음.
0: 푸른 빛깔을 가득 품은 익산의 비밀 정원 한번 들여다볼까요? 익산 춘포면을 가로지르는 익산천의 서쪽 마을 천설이.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를 품은 숲이 있습니다. 넓은 평야를 품에 안고 낮은 언덕을 베개 삼아 마을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작은 농촌 마을인데요. 이곳이 그리워 어린 시절 나고 자란 고향 익산으로 귀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김성기, 김지순 씨 부부시죠?
2: 몰라세요. 여기 저희 동네에 산책 왔는데요.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고향이에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못들 하세요.
4: 네, 빅터 뽑아요.
5: 빅터가 잘 됐네요.
0: 하긴 요즘이 한창 바쁜 농번기죠.
5: 아, 산책 좀 하고 와요.
6: 비트가 너무 잘 됐네요. 곧 수확해도 되겠는데.
4: 예.
6: 정말 전문가 수준 이상인데요.
2: 물 주느라고 애쓰시겠다, 그죠? 아,
4: 지금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줘요.
2: 아, 이분들은 익산시에서 사시다가 우리 마을로 오신 분들이세요.
4: 예, 환경이 좋아서 왔는데 참 아주 살기 좋아요.
7: 신랑이 촌으로 가자 해서 촌이 싫은데 사실은 따라서 왔는데 좋아요.
5: 왜 싫으셨어요?
7: 이 뜨거운데 저분들은 저렇게 산책도 다니시는데 뜨거운데 일해야잖아. 그래도 하니까 재미는 있고 좋아요.
4: 그리고 저 그 감독원이라고 어찌 감독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 사모님 무서워요.
5: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7: 제가 마당새라고 불러요. 저는 마님이고. 살다 보니까 재밌고, 아, 재밌게 살아야죠. 예. 일단 저녁에 운동하기도 좋고요. 예. 공기도 좀 마시기가 편하고,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오다 가다 얘기도 자주 하고, 예.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가 좋아요. 예.
5: 손님들이 너무 미래 있어가지고 먼저 갈게요.
4: 예. 감사합니다.
5: 바로 더 비트 뽑아갖고 놀러 갈게요.
4: 예.
7: 빨리 가세요.
4: 예.
0: 대부분 평지인 마을에 자리한 야트막한 산. 이곳이 부부만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8: 예, 여기가 한 면적이 한 10,0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에는 상당히 벅찬 등산하는 기분입니다.
2: 항상 저는 걸어서 다녀. 이 등산을 아래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갑니다.
0: 사시사철 매일 등산하듯 오르내리는 이유. 마을의 뒷산이라 불리는 이곳이 부부가 가꾸는 정원 수목원이기 때문입니다. 와, 공간이 넓으니 할 일도 많겠죠.
8: 형님은 참 당신이 말을 잘 듣네. 응? 왜 그래요?
2: 오늘은 좋은 날. 좋네.

0: 굿데이.
1: 아, 저를 막 너무 시키니까요. 예, 사단계 3년은 품을 넘나고 지금은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 업무 지시를 하니까.
0: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못 보는 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렇게 시킨다고 지시한다고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항상 한 말씀을 꾹꾹 찌른답니다.
2: 마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요. 예? 꽃과 나무를 좋아하던 남편이 시작한 수목원. 이젠 아내가 더 열심히 일하네요. 근데 지금 뭔 작업 중이시단가요?
1: 아,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요. 영하 15도 17도가 돼가지고 수국이 그 냉해를 입어서 지금 그 죽은 삭정된 그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2: 잘 다듬어줘야 때맞춰 고운 꽃을 볼 수 있다는데요. 요즘은 수국이 한창이랍니다. 와.
0: 마음이 더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요. 감정 기복이 없고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만큼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 마음이.
2: 뒷동산을 가득 채운 꽃과 나무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1: 본수는 한 2만 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류는 한 700가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초류는 한 400가지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그리고 월별로 항상 다르게끔 꽃이 피우는데 여기는 아무리 머네머네 해도 수국도 이쁘지만서도 봄에는 동백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금목소와 은목소 향을 품을 때 그때가 정말 매혹적입니다.
2: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양한 색과 향기를 품고 있는 수목원. 그래서 매일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요.
0: 항상 계절마다 향기가 멈추지 않는 곳, 향기가 항상 들어오시면 향기가 나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그 향기 나는 정원, 향기 나는 수목원 사계절 내내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2: 뜨거운 햇볕이 가득한 계절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라는데, 그런데 부부는 왜 이곳에 수목원을 만들게 된 것일까?
1: 여기는 고향에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제 지인들과 그리고 선후배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그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목원을 또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2: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 작은 야산에 대나무만 심어져 있던 것을 수목원으로 바꿔온 지 20여 년. 귀하고 좋다는 나무를 구해다가 하나 둘 심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는데요. 그래서 수목원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나무들이 많답니다.
1: 굉장히 약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정상적인 나무로 지금 자리를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15년째 수목원을 지키고 있다는 200살 먹은 나무. 우와.
1: 그 효야나무라고도 하고 양반나무라고도 합니다. 과거 그 선비들이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잡귀와 이런 것들을 나쁜 애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효험 있는 나무라 해서 양반가에서는 이 효야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었습니다. 아주
2: 건강. 이 효야나무는 행운을 부르는 귀한 나무랍니다. 돌봐야 할 나무와 화초가 많다 보니 수목원 곳곳을 살피느라 늘 바쁘다는 김성기 씨 부부. 아이고, 이 나무 표면에 상처가 생겼네요.
1: 이런 것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이 크면서 감기 걸리고 아프고 다치고 하는 것처럼 나무를 이런 상처기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수령은 한 100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그 한국 토종의 그 나무입니다. 청계물나무 특성은 그 10가지에서 30가지 나오는 우리 쌀이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속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대표 토종목 청계물나무. 특히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나무라는데요.
1: 정말 희귀한

0: 나무입니다. 아, 우리가 학술적으로 그 꼭 보존해야 할 그 가치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느 나무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부부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원의 나무들. 이곳에는 청개벌 나무처럼 100년 이상의 고목이나 보존 가치가 높은 희귀 식물들이 많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얼굴과 향기를 품고 있다 보니 누구나 찾고 싶은 명소가 된 것이지요. 뜨겁게 일렁이던 더위가 한풀 꺾일 시간. 수목원으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3: 네, 더운데 오셨네요.
2: 사부님 겸하고 놀러 왔어요.
4: 수고하세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웃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십니다.
2: 그냥 이렇게 바람도 쐬고 꽃도 보고 산책도 하고 하려고 자주 하면서 와요. 커피도 먹고.
0: 시원한 음료 한 잔 가져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맛있게 드십시오.
2: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빛깔만 보아도 보라색.
1: 수목원에 오니 뒷동산과 주변 논밭에서 있었던 추억의 얘기가 그냥 쏟아집니다용.
2: 이제 밤에 또 옥수수를 따라 옥수수 서리를 하러 간다고 따라갔었대. 그 마대자루를 갖고 가서 옥수수도 서리해서 쪄먹는데 나 또 그런 것도 해봤어. 그 언니 따라가서 해봤어 그거를.
5: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고무신을 신었잖아. 고무신을 신고 밤에 갔는데 근데 막 주인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서리꾼이 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려고 쫓아놓은지 신은 잃어버렸지. 그냥 고구마가 멋있고 다 내버리고 도망왔어.
1: 고향 얘기는 늘 즐겁고 풍성하죠.
2: 꿈을 꿔도 꼭 우리 친정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 꿈을 꿔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게 있어요. 고향이라는 거는요. 이제 형제간들은 물론 있어도 멀리 살으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 우리 동네 부락 사람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예요. 아주 좋아요. 이건 완전 내 고향이야.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났지, 혼자. 우리 그 좋은 고향에서 끝나는데, 노년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목원이 생겨가지고, 이런 좋은 데가 생길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1: 수목원 안 명당 중 명당. 마을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와.
2: 여기가 양무당이지요? 그렇게 잘 보이죠? 잘 보이죠? 굉장히 잘 보이죠?
3: 저렇게 방건자리가
2: 저기
3: 네. 저 공장이 들어섰잖아요.
2: 아, 전 갈라면. 저 산이 무악산이라고.
3: 아, 진짜 전주. 무악산이 여기서 네. 허리 보이는데.
2: 네, 오늘은 날씨가, 날씨가 안 보이네요. 흐려서.
3: 흐리가 흐려서.
2: 흐려서.
3: 아, 이쪽은 서쪽이 확 트여가지고.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바람골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을 정도로.
2: 그렇지.
3: 비가 오는 날이나 습할 때만 에어컨 틀어지. 밑에 집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 앞에는 무악산이 정말 잘
2: 보이고. 뒤쪽으로는 미륵산이 있어요. 미륵산은 가깝죠.
3: 미륵산. 그래서 자충룡 우백호.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황방산, 이쪽으로는 이제 비봉산이 있어가지고. 이 마을을 항상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학처럼 싸고 있다고 해서 학마을이라고도 옛날에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여름의 수목원은 벌써 다가올 가을맞이 준비가 한창. 고향에 돌아와 나무를 심고 꽃밭을 가꾸던 부부는 어느새 시인이 되었습니다.
6: 오늘 하루 너무너무 노고가 심했다. 그래서 아플 것 같은 남편을 위해서 제가 신앙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완송. 정진기를 대자 오래된 나무는 할머니 심장처럼 느렸다. 빈 그네에 태워 나무는 떠난 소년을 밀고 있었다. 꽃 피우면 힘들잖아. 나이테 갈피로 녹음된 목소리가 더딘 호흡을 맴돌고 있었다.
1: 큰 구렁에 등성이라는 뜻을 가진 황등면. 이곳에 두 번째로 만나볼 치유의 정원이 있습니다.

0: 넓게 펼쳐진 논밭 사이로 푸른 숲이 솟아난 것 같은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병풍을 뚫은 듯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곳, 여기가 정원 맞단가요?
1: 숲처럼 보이지만 숲 같은 정원입니다. 3만 평의 정원에 이렇게 숲이 우거졌습니다.
0: 와, 규모도 어마어마하군요. 오호.
1: 저희는 이제 맨날 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크다 생각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0: 매일 거대한 정원을 누빈다는 정원지기 최명옥 씨.
1: 요거는 제가 하루 이렇게 정원에 나오면 제 연장통입니다. 호미도 있고 낫도 있고 이렇게 꽃 자르는 그 가위도 있고.
0: 둘봐야 할 꽃과 나무가 많다 보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답니다.
1: 이거는 장미인데요. 영쿨 장미예요. 근데 이제 묵은 데는 잘라서 이렇게 없애고 새순을 잘 길러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다 묵은 데는 좀 죽어가고 있죠. 근데 또 죽어간 데서도 새순 나온 거는 남겨놓고, 예, 묵은 데, 예, 없애버려야 돼요.
0: 장미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가네요.
1: 어린 아기처럼 손이 자주 간 만큼 얘들도 자기 사랑한 줄 알고요. 꽃도 잘 피워줘요. 또 가지치기도 자주 해줘야지 얘들도 성장이 또 좋아요.
0: 정성이 닿는 만큼 고운 꽃을 피운다는군요. 거대한 숲과 정원 속의 건물 한 채. 사실 이곳은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양로원입니다.
1: 아가페 정량원이 이 아가페 정원의 모태죠. 그 아가페 정량원은 70년대 한 신부님께서 길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추운데 앉아 계시고 또 익산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서 바깥으로 나오실 때 이렇게 거적이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 이렇게 떨쳐보면은 남자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망하고 계신 모습을 보셨대요. 나라도 이분들을 좀 모셔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70년대 서정수 알렉시오 신부님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무료 양로원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곳이.
0: 양로원에 머물던 어르신들을 위해 심기 시작한 꽃과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정원이 된 것이네요.
1: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그분들의 그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 조그만 거 심어서 조금 크면 2, 3년 키워서 또 팔면 또 돈이 좀 되고 그 돈으로 쌀 사고 연탄 사고 그랬던 그 아가페 정량원이에요. 그 나무가 지금에 커서 이렇게 숲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뜻이 깊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0: 그렇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까웠던 정원.
1: 갑시다.
2: 갑시다. 네. 앞쪽으로 네. 갑시다. 갑시다.
0: 지금도 정양은 어르신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최명옥 씨가 정양원의 운영자로 익산에 온 지 12년. 정양원과 정원을 가꾸는 데 공헌한 분을 소개하시겠다는데요.
1: 네, 언니 여기 계셨네.
2: 예, 바람쐬러 나왔어.
1: 예, 잘 나오셨네.
2: 어디 갔다 와?
1: 나 저기 포물 정원에 장미 좀 손질하고 와요.
2: 아이고, 애썼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이렇게 고우세요?
1: 95세인데도 이렇게 고우세요. 예, 올해가 95세예요. 놀랍죠? 네, 건강도 하시고 정신도 아주 너무 건강하시고요. 예,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엄니입니다.
2: 아유, 금괴국이 너무 이쁘게 폈네.
1: 네, 그렇죠.
2: 그래도 이 몸피해,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네.
1: 금자나도 요즘에 심었어요. 조금 땅이 비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노란 꽃이 쫙 다 깔릴 거죠.
2: 아이고, 네가 너무 많이.

0: 수고한다.
1: 아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2: 완전히 이게 밭이었었어요, 다. 3만 평이. 예. 근데 이제 좋은 자리는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이 뭐니까는 인위적으로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산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나눔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자연도 나눠야죠.
3: 고 서정수 신부의 선행에 재산을 헌납하며 동참했던 박영옥 이사장. 양 어머니와 수양딸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고 서정수 신부의 뜻을 이어 정양원과 정원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2: 75년 12월 8일에 여기 오셔가지고 85년 1월 26일 날 타계하셨어요. 신부님이 좀 장수해 주셨으면은 더 많은 시설도 생기고 더 좋은 사업도 하셨을 거예요.
3: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정원의 한쪽. 어쩐지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이건 묘비 아닌가요?
2: 2년 동안에 걸쳐서 다 개장해가지고선 나굴당에 다 모셨어요. 그래 현재는 여기는 비석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묘지예요. 게다음에 지금 하더라도 우리 딸이 잘 꽃도 심고 네. 잘 해줄 거예요.
1: 예, 네. 아주 예쁘게 갖고 드릴게요. 지금도 꽃도 많지만 예, 네. 아주 정말 꽃동산으로 할게요. 어머니 여기 묻히셨으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따라서 남중에 여기 옆에 있으면 되지요?
2: 네, 근데 네. 옆에 있어, 내 옆에서 누워있어.
1: 네,
2: 감사합니다. 나 잘 돌봐주고.
1: 예, 네, 예. 네. 어머니 여기 이제 묻히시면 저도 이제 이 다음에 가고 나서 어머니 옆에 묻힐게요.
3: 평생 헌신한 이곳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박영옥 이사장의 바람입니다.
1: 포멀 가든이라고 정형화된 정원이에요. 네. 아주 기하학적인 숫자로 만들어서 아주 똑같이 양쪽에 대칭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쬐끄나 분수대가 하나 있으면 영국식 정원인데
4: 그러니까
1: 분수대가 없어서 등급이 맞아. 낮춰져서 포멀 가든.
3: 정양원의 공간이었던 정원은 2022년 익산 시민들을 위해 개방이 됐는데요.
1: 우리 이제 아가페 정원의 핫한 곳 메타세칸이야. 저희가 이게 울타리로 심은 거예요.
4: 제주도 바람막이 하루.
3: 정양원을 보호할 울타리로 심었던 나무가 어느덧 자라 가장 사랑받는 포터 스팟이 됐죠.
1: 길이 쫙 터 있잖아 메타세카니아 이 위에. 그래서 이게 하늘길이라고 그러는데
3: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처에서 시민들을 위한 힐링 장소가 된 것입니다.
5: 그냥 눈으로만 봤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삶을 터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6: 이런 데 오면은 한 참 고향처럼 푸근하게 사고 쉬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아유, 정말 보는 것만으로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죠.
5: 저는 익산 함열이에요. 함열인데 여기가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정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정말 이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특혜인 것 같아요. 진짜.
3: 고향 익산이 자랑스러워지는 아름다운 숲과 정원.
1: 숲이 지는 의미는 저한테 모든 자연이 말없이 주는 고마움. 어쩔 때는 미안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딱히 이 나무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좋은 뭐 피톤치드를 주고 네. 항시 이 정원에 대해서 고맙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3: 사시사철 각기 다른 풍경과 향기를 보여주는 진짜 이유는 정성껏 나무와 꽃을 가꾸는 마음 속에 고향과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7: 무서워요, 다리가
8: 소문이 났어요. 여기 너무 아름답다고 열기를 다 제쳐놓고 왔어요.
9: 이게 왜 해야 돼요?

0: 아, 최고예요.
1: 됐어요. 와, 무서워요.
2: 화산지대에만 있는 현무암이라 그래서 아무데나 있는 물이 안 이렇게 맑게 나야 되는데 쓰리가 이런 건 갖다 구매도 못 만들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오리털 홀씨. 자, 기다려.
1: 어서 빨리 오세요. 네.
0: 오늘도 기대된단 말이야. 어디? 자. 좋았어. 얘들아! 자, 오늘의 그림책은 짜잔! 꽉꽉! 오리 이야기야!
2: 맞아. 오리가 민들레 옷을 입고 있어요.
3: 오리가 추운 걸까?
1: 하얀 오리털은 다 어디 가고?
0: 그러게.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4: 네.
0: 별아. 별아, 별이도.
4: 꽥, 꽥.
1: 꽥, 꽥.
0: 오리 이야기 같이 들어봐.
1: 좋아.
0: 자,
1: 우리
0: 봅시다. 우리의 문이 열리고 오리들은 어디론가 갑니다.

0: 갑자기 털을 빼앗긴 오리들은 아프고 부끄럽고 화나고 슬퍼서 울부짖었어요.
1: 어떡해. 털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뿐인 우리 옷을 돌려주세요. 제발.
0: 오리의 애원은 꽥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뿐이었어요.
1: 제발 저의 털을 돌려주세요.
2: 돌려줘요.
0: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1: 하얗고 몽실몽실한 털이 내려오네. 혹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걸까? 아, 잠깐. 아니구나.
0: 오리의 바람과 다르게 눈송이는 오리의 맨살에 닿자마자 차갑게 사라져버렸어요.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1: 너 살아있었구나.
0: 오리는 함께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민들레가 고마웠어요.
1: 이겨내줘서 기뻐. 나도 힘낼게. 안 돼. 일어나. 힘을 내, 민들레야.
3: 나도 응원할게.
1: 민들레를 살려주세요. 제발 이 소원만은 들어주세요.
0: 하지만 오리의 소원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벼운 바람이 불자 민들레는 오리의 품으로 날아들었어요. 오리는 민들레에게 받은 선물이 다른

0: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랐어요. 새 날개 옷을 얻은 오리들은 철조망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훨훨 날아갔답니다.
1: 우리 다 같이 행복하라고 빌어주자.
2: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괜찮아, 진행하고.

걸 해냈구나.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뽀로로 갑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0: 나비를 키우는 개미.
1: 다목보잣나비가 알을 낳는 건 처음 봐. 정말 예쁘다.
2: 저기 봐, 옆에 애벌레도 있어.
0: 어? 알을 두고 가는 것 같아.
2: 그러게.
0: 으아! 개미들이 애벌레를 잡아가고 있어.
1: 설마 해치려는 건가?
3: 왕개미 같은데? 따라가서 확인해보자.

0: 얘들아, 잠깐만!
1: 왜 그래, 토모?
0: 이 머리띠에서는 개미 냄새가 나거든. 왕개미들에게는 우리가 개미로 보일 거야.
2: 우와, 정말 멋지다, 토모.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3: 좋아, 이제 들어가자.

0: 하고 있는 거야? 응? 너희들 생긴 게 좀 이상한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다시 간다! 출발!
1: 네, 대장님! 출발!
2: 다행이다. 토모의 위장이 효과가 있나 봐. 우와!
3: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키워주려고 데려왔나 봐.
2: 나비애벌레를 키우는 개미라니. 너무너무 신기해.
4: 그런데 개미를 왜 돌봐주는 거지?
3: 한번 확인해보자. 보고 스캔! 나비의 애벌레가 개미와 똑같은 냄새가 나나 봐. 그럼 개미들이 얘네를 자기들 애벌레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2: 하지만 나비가 되면 더 이상 개미 냄새가 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비들은 침입자로 오해받아서 개미들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
3: 그럼 어떡하지? 벌써 깨어난 나비가 있어.
2: 개미들에게 들키면 안 돼.
5: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0: 뭐라고? 모두 올라가! 물을 막아야 한다! 서둘라! 너희들은 왜 안 따라와?
2: 네!
0: 빨리빨리 움직여! 물길을 막아야 해! 서둘라! 어떡하지?
2: 큰일이야, 물이 더 들어오고 있어. 자, 물을 양쪽으로 돌리면 돼. 응. 두 글자 차.
1: 응.
2: 렉스 슈퍼 칼부리! 렉스 슈퍼 이빨!
3: 오모! 파워 불도저!
4: 핑! 그물 발사!
0: 너희 제법이로구나!
1: 야호!
0: 어? 잠깐! 너희 누구야?
2: 얘들아, 도망쳐!
0: 침입자다! 잡아라!
4: 뭐야? 분명 한 마리였는데 언제 두 마리가 된 거야?
2: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여기서 데리고 나가자.
0: 나가긴 어딜 나가?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더니 우리를 속이고 나비들을 데려가려는 거지?
3: 아니야! 나비들은 너희가 돌봐...
0: 입말 필요 없다! 녀석들을 잡아라! 쫓아가!
2: 무슨 일이야, 토모?
3: 사거리야,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4: 빨리 결정해!
3: 내가 한번 볼게.

0: 이쪽 터널이 가장 밝아. 빛이 들어오는 입구일 거야.
1: 좋았어. 얘들아, 가자.
2: 거기 서라, 이 녀석들!
3: 깨물지 마세요! 이러다 잡히겠소!
1: 어? 비키, 빛을 따라서 가. 내가 유인해볼게.
0: 뭐? 어떡하려고?
1: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니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어서 가!
3: 조심해야 해!
2: 벌써 포기한 거냐?
1: 나 잡아봐라! 슈퍼부스터!
2: 저 녀석이 우릴 노이야? 쫓아가자!
0: 저기야! 거의 다 왔어!
3: 와! 입구가 막혔어!
0: 어떡해!
1: 얘들아!
4: 렉스!
1: 다들 꽉 잡아!
4: 알았어, 렉스!
1: 렉스, 슈퍼엔진!

0: 안녕 나비들아. 잘 가.
1: 안녕.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리.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공룡도 고기는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1: 너무 간지러워.
2: 긁으면 안 돼. 내가 치료해 줄게.
1: 고마워, 페리.
0: 스톰, 알레르기야?
2: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어제...

0: 무슨 소리지?
1: 어? 모두 피해!
0: 안킬로사우루스잖아?
2: 너무 간지러워.
1: 안킬로야!
2: 어? 어? 우와, 이제 간지럽지 않네. 정말 고마워.
3: 벌레에 물려서 그랬을 거야.
4: 에이, 설마 공룡이 벌레에 물렸다고?
3: 응, 앙킬로는 두꺼운 피부를 가졌지만 비늘 틈새나 콧구멍 같은 곳은 부드럽거든.
4: 콧구멍을 물다니 너무너무 끔찍해.
2: 맞아, 엄청 비겁해. 모기는 윙, 윙 소리만 나고 그림자도 안 보여.
4: 윙, 윙? 맞아, 모기가 분명해. 오늘 밤에 또 몰리면 어쩌지?
0: 무슨 방법이 없을까?
4: 어, 찾았다. 어? 모기는 라벤더를 싫어한대.
0: 그래? 근데 라벤더 꽃은 어디 있는 거야?
4: 아, 모기 싫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0: 어? 어? 저기 모기들이야.
4: 저 모기들이 우리 문 게 확실해.
5: 가서 물어보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6: 출동!
4: 맞네, 저 빨대 같은 이.
7: 너희, 너네가 우릴 물었지?
8: 응? 저희에게 하시는 말인가요?
9: 오해가 있나 보군요. 저희는 과일만 먹어요.
4: 모기가 과일을 먹어?
9: 못 믿겠다면 보여드리죠. 자, 보셨죠?
7: 모기들 말이 맞아. 얘들은 꿀이나 과즙만 먹는 수컷 모기야. 암컷 모기들이 알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의 피를 먹는데.
4: 아, 그렇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9: 괜찮아요.
0: 어, 이게 무슨 일이지?
7: 우선 진정시키자.
10: 응? 화이팅! 리퍼 변신!
7: 맥스, 멈추라고!
3: 멈춰, 맥스!
11: 너무 간지러워!
4: 안킬론, 그만해!
7: 대체 왜 그러는 거야?

0: 하다니. 모기모기 공격! 공격!
1: 모기찜이야. 우린 고고다이너라고.
2: 너무 많은데 도망가! 최대 시속 2km로 빠르게 날 수 있대.
0: 모기밥으로 만들어주마.
1: 안키팀, 레스큐팀으로 변신해줘. 응?

0: 레스큐킹 변신 완료! 레스큐킹 라이트 온!
1: 그렇다면 얘들아, 뭐야?
2: 저건 뭐야?

0: 저리 가!
1: 디스크 킹! 워터 캐논 발사!
0: 꼼짝 마시지?
1: 그렇다면 레스큐 킹 프로펠러 쉴드 온! 됐다! 어?
0: 공격!
2: 어? 레스큐 킹 어떡하지? 어? 이 냄새는 모기들이 싫어하는 라벤더잖아. 얘들아, 모기가 싫어하는 라벤더 꽃이야. 이거면 내쫓을 수 있어.
1: 좋았어. 레스큐 윈드 인헤일러 작동.
0: 레스큐 킹 라벤더 기름 발사.
3: 고기 퇴치 성공! 예!
0: 자, 치료 다 됐어.
4: 고고 다이노,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제 괜찮아.
5: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6: 언제든 우리가 도와줄게. 고기는 하나도 안 무서워.
7: 그래? 병에 뭘 그렇게 붙였어?
6: 어...
8: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빅리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섯, 일곱, 여덟.

0: 농장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오.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앉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등대섬의 비밀.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이 녀석들아.

0: 왜 날 때리고 그래?
1: 내가? 아니, 방금 전까지 그 문어 괴물 녀석한테 내 꼬리치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 다행이야. 난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3: 아, 뭐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0: 잠깐, 잠깐! 얘들아, 무슨 소리 안 들려?
1: 뭐야, 뭉크.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3: 설마 장난친 거야?
0: 장난이 아니라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1: 뭉크, 괜찮아. 장난 좀 치면 어때? 문어 녀석,
3: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
0: 문어 괴물이 나가는 곳을 막고 있는데.

0: 얘들아, 여기서 바닷물 냄새가 나. 어? 문이다! 여기 문이야. 빨리 나가자.
1: 잠깐, 저 문어 괴물은 블루진주를 빼앗으려 하는 것 같아.
2: 맞아, 블루진주만 쫓아오고 있어.
1: 우리가 캠핑카를 타고 등대섬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자. 분명 우리를 따라올 거야.
2: 그리고
1: 너희들 돌섬 기억하지? 응.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야. 그쪽으로 유인한 다음 가둬버리자. 나오지 못할 거야.
3: 좋은 생각인데.
2: 마법 젤리는 두 개가 남았어.
4: 그럼 우리가 캠핑카를 타고 저 문어 녀석을 끌어낼게. 하프호프, 너희들은 등대섬에 가서 눈꽃섬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줘.
3: 이제 됐어. 여기서 빨리 나가자.
4: 저쪽에 항구섬이야. 하프, 호프, 등대섬에서 눈꽃섬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내야 해.
3: 이 하프님만 믿으라고.

0: 저기 있다.
1: 자, 가보자고.

come.

0: 저기 있다.
1: 빨리 가자.
2: 차돌려! 차돌려! 차돌려! 차돌려!

넘겨! 넘겨봐! 이 하프님이 실력을 보여줄 테다!

0: 녀석들, 이 하프님이 무서운 줄 아는군. 다 도망갔네.
1: 저기 봐. 페트병 괴물들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윙크와 뭉크가 크라켄을 유인하는 작전에 성공했나 봐.
0: 다행이다.
2: 크라켄의 속도가 너무 빨라. 더 빨리 가야 해.
0: 지금 최고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2: 지금이야.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0: 윙크, 저 돌기둥.
1: 꽉 잡아, 뭉크. 성공이다! 뭉크, 계속 이렇게 크라켄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 다음은?
0: 아까 계획한 대로 바위 기둥 섬으로 녀석을 유인하는 거야. 저것 봐, 잘 쫓아오고 있네.
1: 그래, 가보자.
2: 오프, 날라님이 어떤 걸 찾으라고 했지?
3: 찾으라고 한 건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지.
2: 날라님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3: 맞아, 맞아. 날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등대섬이라고. 저기가 등대섬인데.
2: 블루진주와 등대? 우와! 블루진주의 빛이야!
3: 우와! 블루진주의 빛!
2: 그래, 바로 그거였어! 블루진주의 빛이야! 오, 그래, 그거지!
3: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2: 블루진주의 빛이 괴물들을 없애는 거 봤지?
3: 응!
2: 등대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란 말이야.
3: 응?
2: 그러니까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빛을 밝히면 되는 거야. 어때?
3: 응, 그런데 등대가 없잖아.
2: 그렇지, 등대가 없지. 응.

0: 게 뭐지?
1: 조금, 랄라님의 요술봉인데, 물에 빠졌다.
0: 우와, 호프, 너 진짜 눈이 좋구나. 조개 보였어? 일단 어서 가보자.
1: 블루 진주의 힘.

0: 도색음을 찾았어.
1: 랄라님.
2: 호프, 랄라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빨리 가자.
1: 몽크,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3: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1: 이러다 잡히겠어. 저기 바위 기둥 섬이 보여.
3: 좋아, 속도를 줄이고 이제 작전을 개시하자.

0: 곳에 마을 친구들이 다 모여있어. 문어 괴물을 따라가지 않았나 봐. 모두 되돌려야겠어.
1: 어? 뭐지?
0: 모두 괜찮지?
2: 하프, 어떻게 된 거니?
3: 뭉크, 우리 작전이 바위 기둥 섬을 무너뜨려서 문어 괴물을 가두는 거 맞지?
4: 그렇지.
3: 그러려면 문어 괴물이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
4: 그래야겠지?
3: 뭉크, 너 지금 계획이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 맞지?
4: 반은 있고 반은 없어.
3: 일단 반이라도 말해봐.
4: 저 문어 괴물은 블루진주를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푸른 빛이 생기게 만든 다음에 트레일러에 넣는 거지.
3: 트레일러에?
4: 응. 그 문어 녀석이 트레일러를 붙잡고 있는 동안 트레일러를 분리시키고 나와서 바위 기둥섬을 무너뜨리는 거지.
3: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블루진주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것 같은데.
4: 그게 계획의 나머지 반이 필요한 이유야.
3: 그럼 가짜 블루진주인 걸 최대한 모르게 해야 하는 거네?
4: 그렇지,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지.
3: 뭉크, 그래, 보이지 않게 하면 되지.

0: 작전 계획 완성!
1: 아빠, 오빠, 너희들 무사했구나.
2: 랄라님은?
1: 랄라님은 눈꽃섬을 지키다가 그만. 랄라님이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등대섬으로 가라고 하셨어.
3: 맞아.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
2: 아! 괴물로 변했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난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4: 매번 이 섬 저 섬 돌아다니기만 했던 나를 친구라고 불러준 너희들이 있어서 이 섬이 꽤나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0: 말이야.
1: 혼자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나를 도와주고 여기 이 눈꽃섬에 받아줬어. 이제 나를 돕고 싶어.
2: 얘들아.
3: 네, 우리 눈꽃섬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보자.
4: 할 수 있다. 해보는 거야.

0: 하프!
1: 안녕, 윙크, 뭉크!
2: 나나, 폴라, 호프! 모두들 무사했구나!
3: 드디어 비밀을 알아냈어! 등대가 생겼어! 빨리 와, 빨리!
2: 등대? 무슨 말이야? 하프, 등대는 부서졌잖아!
3: 요술봉이! 등대가 빛으로 만들어졌어!
0: 빛으로 만들어진 등대?
3: 그래! 빨리 와야 해! 블루 진주가 필요해! 어?
0: 윙크, 문어 괴물이 트레일러를 잡자마자 빠져나가는 거야?
2: 아니, 그 전에 나가야

0: 윙크, 빨리 마법을 써!
1: 윙크! 제발 작아주는 마법! 어? 뭐야?
0: 윙크! 제발!

0: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와라 얘들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1: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데. 태양이 저쪽에 있으니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0: 정확한 거지?
1: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지.
0: 핑크! 링크!
2: 여기서 뭐하고 있어?
1: 눈꽃섬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
3: 그래, 우리를 따라오렴. 우리가 지름길을 알고 있어.
4: 고마워, 핑크

0: 어? 저기 캠핑카야.
1: 어?
0: 핑크와 민크도 있어.
2: 어디? 어디?
3: 민크와 뭉크라고 있어.
4: 블루 진주는 내 거야.
0: 핑크, 뭉크, 너희들 해냈구나. 여기 모두 모여있네.
1: 빛의 등대. 랄라님이 블루진즈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0: 어, 문어 괴물이 오고 있어. 문양이 바위 속에 가뒀는데 어떻게 나왔지?
2: 혼자라면 어렵

0: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저 괴물을 막을 수 있을 거야.
1: 맞아, 맞아.

0: 앞으로 나가신다. 제비 켜라. 자. 내가 더 빠르지롱. 드디어 원래의 눈꽃섬으로 돌아왔네요.
1: 그래 맞아. 우리가 눈꽃섬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던 거야. 눈꽃섬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앞으로도 계속.
2: 내 집 좋아해.
3: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망!
11: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니? 싫어. 고마워. 이것도 지겨워. 그럼 TV로 애니메이션 보는 건 어때?

오길도 눈이 계속 와. 정말 심심하다고. 어쩜 이렇게 심심할 수가 있담. 혹시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곰아, 영화 안 찍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대본을 써야 한다고? 그냥 찍자. 없어도 돼. 그래, 좋아. 알았어. 뭘 쓸 건데?

요즘 누가 이렇게 지루한 걸 봐. 아니, 이제 이런 영화는 보질 않는다고. 한번 써볼까? 바로 이게 진정으로 위대한 영화.

넌 안 나와? 뭐라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도와준다니까.

보기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신나게 풀어볼까? 좋아. 뭐부터 해볼까? 자, 조수.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자, 보다시피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단서라는 걸 명심해!

대체 뭘 한 거지? 곰은 어디 있냐고! 좋아. 그럼 사실대로 털어놓을 기회를 주자.

들었지 왓슨.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손자! 같이 좀 가야겠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잘 봤지, 왓슨? 드디어 사건을 해결했어.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뭐야,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뭐 있지? 이야! 아! 짜잔! 근데 내가 안 보인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그냥 섞일 순 없지.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엄마,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여놈 잡았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합해.
4: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3: 당신
1: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콸콸 새는 물을 막아라.
2: 내 손만 보고 잘 따라와.
3: 와,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껏 수족관에 물을 채우고 물고기를 가득 담을 수 있겠지.
2: 키 꽉 잡아서 항해사? 어, 좌연으로.
3: 좌연?
2: 아니, 우연으로. 아니, 좌연. 우연? 아니야, 멈춰!
3: 너 때문에 여기 물 새잖아. 좌현 우령 타령하더니.
2: 나 때문에? 운전을 그렇게 한 게 누군데 그래?
3: 나라도 얼른 수압을 낮춰서 사고를 수습해야겠다. 너 대신.
2: 하, 잘하면 금방 막을 수 있겠는데. 급한 대로 이걸로 대신 막고 있자.